이런 벌레들이 모두 꾸역꾸역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쳐서 그냥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산이 해지고 그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돼버려요. 근데 그게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한 거는 네가 그것을 해결해야죠. 자기가 해결해야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면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그거를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를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진화되고 살아있으면서도 진화되고 살아있으면서도 생산이 되고 살아있으면서도 길을 찾고 살아있으면서도 길을 걸림없이 걷게 될 때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물론 이 모두를 잘해야 되죠. 스님네들도 염불도 잘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마음들이 이거를 잘했다 하면은 한 가지는 이렇게 빼놓고 이거 해요. 빼놓고 하는 게 아니죠. 닥치는 대로 잘해야 되겠죠. 어떤 거든지.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잘할 때 때에 따라서 길을 걷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항상 그냥 무심코 허든 거기 때문에 그냥 허게 되죠. 그냥 생각하게 되고요. 그냥 자기 하나의 생각뿐이 아니라 포괄적인 생각으로서의 그냥 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중생을 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이런 공부를 해서 포괄적인 생각으로서의 둘 아니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다 건진다. 죽었어도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거다. 이게 사람이 한철 살다가 그냥 끝나면은 그게 아닌데요. 한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이게 끝이 없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죽었어도 그냥 건진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러죠. 자식을 놔놓기만 하면 자식인 줄 알지 말라. 이건 왼수도 같이 태어나고 악연도 같이 태어나고 이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알고 본다면 내 자불의 종자라고 해도 되죠. 근데 그 종자가 그 뜻을 모르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종자가 다른 종자로 화해서 변하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다 알아야 이 도리를 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죽는다 사는 것 생사를 다 몰락 놓는다. 내가 오는 게 없다면 갈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일생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는 게 없이 사는데 어찌 하는 게 있겠느냐.

어디 준 게 있겠느냐? 받은 게 어디 있겠느냐? 내 자식이 어떻게 따로 있겠느냐? 그럼 누구의 자식이냐? 그냥 종자일 뿐이다. 인연에 따라서 만난 인연들이지.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사는 데 고통이냐 고통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착을 하고 애주중지하고 그냥 야단을 하면은 그게 고소하고 좋아서 더 그냥 날뛰거든요. 그래 집착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관해주기나 해라. 이게 악연으로 태어났다면 왼수 갚으려고 태어난 거거든. 그런데 그 속이 상해서 발발발발 거리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좋겠느냐고. 좋아서 팔팔 뛰겠지. 그러니까 또 그런 대로 더 하라고 그냥 더 하지 않겠어요? 참 이건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선의 인연으로서의 만났다, 자식을 만났다 이런다면은 그 효도를 하고 착하게 하죠. 모든 게 착하게 하고 거역 안 하고 그냥 모든 거를 같이 합의해서 하고 말하면 같이 응해주고 이렇게 해서 속 썩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인연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인연 따라서 오는 거다. 이러니까 누구의 딴 사람의 그 인연대로에 내가 속 썩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대로에 속 썩는 거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한 것대로에, 자기가 하고 산 것대로에 속 썩는 거지 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두칠성은 그 사람의 생명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생명들을 이끌어 나가는 생명체 회의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는 우주와 그 별들을 볼 때 즉 말하자면 별들을 낳는 별이 있고 별들이 나서 길러지는 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나면은 그게 한번 돌아가서 그러는데 이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서 가가지고야 모습을 벗어요. 모습을 벗고 그 까만 게 하나가 가운데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다시금 옷을 입고 나와야 그게 이제 다시 별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철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금 그 영혼이 즉 말하자면은 영혼이 자기인 줄 알고 영혼이 아무것도 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그냥 눈도 보이질 않고 귀도 띄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뜻을 알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 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우리가 절에 댕겨서 무슨 뭐를 어쩌느냐, 뭐 잘 되겠느냐, 뭐 어땠느냐,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홀을 벗어나야만이 이 내 한 몸 벗어나는데 수천 수만 명이 벗어난다 이거. 그나 그뿐이 아니라 그게 수천 수만 명이 벗어나게 되면 그 수천 수만 명이 또 벗어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믿어라, 부처님 신을 믿어라, 또 무슨 뭐 관세음보살 신을 믿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이걸 믿든지 이걸 믿든지 믿어라 이런다면은 그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 당사자를 이끌어가는 당사자들의 주장자를 믿으려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걸?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자불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주장자라는 것도 이름이고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만은 불성이라고 하나만 저거 한다면 그건 모체 이렇게 그냥 방편으로 말하는 거지만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건 일체가 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하면은 알기는 알지 않습니까? 자기인 줄 알죠. 주인이자 모든 게 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부처님과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승화시키고 하나하나 벗어나게 하는 거지 절대로 나쁘게 하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모두 여러분들 참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공부들을 하시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상은 드리지 못하나마 보이지 않는 데서 상은 저절로 상이 내릴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사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름이 서려 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기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구입 문의는 좋은 땅 출판사 02374-861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상도 지혁진의 변함 열정.
3: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4: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3: 오! 춤도 금방
5: 하네. 바지, 잠깐만요.
2: 잠깐만요.
6: 나의 사랑에 녹아 나의 노래에 녹아
7: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 오, 흥미로워요. 네.
9: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2: 대박이다.
3: 와,
2: 고고씽까지?
3: 아니 고고씽을 어떻게 알아?
2: 어떻게 알았지?

0: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1: 사찰식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0: 잘라보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고추를.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0: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1: 네.
0: 간장하고 조청,
1: 조청,
0: 들기름
1: 들기름.
0: 이렇게만 사용하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1: 네.
0: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통통 썰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 좀
0: 네,
1: 두툼하게
0: 두툼하게.
1: 조림이다 보니까.
0: 네.
1: 한번 돌려서
0: 자, 여기는
1: 올려주겠습니다.
0: 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을?
1: 여기요?
0: 네.
1: 소금은 안 해도 될것
0: 네,
1: 같은데.
0: 맞아요.
1: 아, 맞습니까? 네.
0: 간장의 조림이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여기에는

0: 가지우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아,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네? 가끔.
1: 약간 통통한 네.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정호영 셰프님이 네.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 게 아니라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1: 아, 추울 때만. 네.
2: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1: 그 친구한테 네.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0: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1: 네, 가지로 튀김 요리를 하면은 겉에만 바삭하게 익히게 되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0: 네,
1: 가지가.
0: 맞아요.
1: 그래서 가지가 튀김 요리로 되게 잘 어울려요. 스님은 이 사찰 음식 하시면서 네.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0: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태우셨어요.
1: 아, 이 정도면 아, 좀 탔네.
0: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저희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1: 아...
0: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니까 네. 조청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0: 네.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시고 가지를 한 번 더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스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0: 아,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1: 맞아요.
0: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0: 네. 좋아요.
1: 네.
0: 네, 그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0: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말이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말이.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자리를 잡고
2: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2: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
2: 말아질 정도만 이렇게 불을 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2: 네,
1: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2: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1: 네.
2: 이 파프리카를 좀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부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1: 네.
2: 채소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이런 조림 유부를 사용해요.
1: 네.
2: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1: 올리고.
2: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수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1: 네.
2: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콩해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그 유부를 끝에 넣으신
2: 이제
1: 깐
2: 이렇게
1: 이유가,
2: 하면 아. 이렇게 유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조화롭죠.
1: 와.
2: 그래서 이렇게 유부 마리가 되었습니다.
1: 너무 예쁩니다.
2: 네.
1: 저도
2: 네.
1: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2: 네,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세게 넣고 무슨 올리고 콩햄 넣고. 그럼 다 넣나요?
2: 네.
1: 네.
2: 한번 말아보시면 됩니다.
1: 찢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하게.
2: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1: 아, 네.
2: 네.
1: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2: 맞아요.
1: 기분입니다.
2: 네.
1: 스님, 이거 말았습니다.
2: 네.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참 너무 좋죠.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0: 때문에 향신료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붙여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1: 고추.
0: 그다음에 방아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1: 네?
0: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0: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뒷날로.
0: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1: 네.
0: 경우에는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간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아잎, 고추, 그다음에 이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0: 네.
1: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0: 장떡에 중요한 건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네.
0: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1: 고로쇠 수액.
0: 나무의 수액 있죠?
1: 네.
0: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0: 네,
1: 넣어서 할까요?
0: 물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0: 네.
1: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별로.
0: 네, 짜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밀가루하고
1: 네.
0: 같이 넣으셔서,
1: 넣고.
0: 네, 이걸 넣고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1: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0: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1: 네.
0: 나중에 물이 나와서 안
1: 네.
0: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1: 이야.
0: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것
0: 네,
1: 같습니다.
0: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위해서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1: 방아향이 너무 싫다.
0: 네,
1: 나는
0: 그러면
1: 그럼 좀
0: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1: 깻잎.
0: 네.
1: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주셔야지
1: 네.
0: 얇게 붙일 수 있어요.
1: 네.
0: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구워보세요.
1: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잎 향이 확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 왼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또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2: 맞아요.
1: 네.
2: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2: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2: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린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2: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채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2: 네.
1: 이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2: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2: 아,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래서 네. 요 묵은 김치, 네, 들기름 묵은 네. 김치찜인데요.
2: 네네.
1: 예, 저희가 출가를 하면 누구나 처음 첫 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2: 네네.
1: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맞아요.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2: 네네.
1: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
1: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지는 못했 네. 왜냐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 걸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2: 네.
1: 오.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0: 한번 드셔보세요.
1: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맛있네요.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0: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네.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0: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1: 네.
0: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해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1: 네.
0: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함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슬림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슬림은 정치권의 현실을 짚으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음 안보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가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운사와 금산사, 대흥사와 봉선사가 홍수 피해 복구 기금을 쾌척한 데 이어 대불련도 힘을 보탰습니다. 나홍왕사의 출가지인 영덕의 문을 연 선명상 치유센터가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성지순례부터 뇌과학과 호흡 명상, 노래 치유 캠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창종 80주년을 앞둔 진각종이 한국 밀교 문화 집성과 진호 국가의례 복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밀교 공양을 비롯한 밀교 의례의 설행과 전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부터는 불교 교육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본격적으로 주관을 맡아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여야의 대

0: 대립이 이어지는 정치권의 현실을 짚으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음 안보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치권의 가파른 대치 국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동훈 국회의원에게 불교적 통찰이 담긴 뼈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물이 극에다라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며 극단적인 행보와 대립을 경계하는 동시에 항상 마음을 살피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세상 만물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연기적 세계관 속에 있다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화를 내거나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통제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신에게 화를 낸다든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결국은 뜻한 바도 이루지도 못하지만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1: 한동훈 의원은 마음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진우 스님의 선명상 활동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3: 마음 안보라고 네,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네. 생경한 언어긴 했는데 제가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 너무 공감이 가서.
1: 진우 스님은 국가를 지키는 물리적 안보 못지않게 개인 내면의 평정심을 찾는 마음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스스로 이제 마음 운동, 마음 안보를 해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이제 평안해지고 또 건전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또 이렇게 이해하고 융합하는.
1: 그러면서 갈등으로 치닫는 정치권에는 국민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치인 만큼 스스로 국민이라는 일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중도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한 의원의 예방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지난달 말 네팔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구의 5%에 달하는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조계종 교구본사인 고운사와 금산사, 대흥사, 봉선사를 비롯해 대학생 불자들까지 네팔 피해의 아픔에 공감하며 십시일반 모은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하겠습니다. 부처님 고향 땅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불교계 자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2교구 대흥사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각각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과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교구본사 차원의 기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하루빨리 네팔의 상황이 복구되길 축원했습니다.
5: 눈비리 동산이 있는 네팔에 가서 예. 저희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예.
6: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금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네팔 피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며 부처님 고향이 하루빨리 원만 복구되길 서원했습니다.
7: 동무회 하면서 예. 또 원장 선생님도 38대 집행부도 시작하는데 우리가 좀 함께하자 그런 마음을 내서 대중들하고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4: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대학생 불자들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1천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대와 동국대, 이화여대 등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소속 70개 대학 50여 사부대 중이 십시일반 모여난 금액입니다.
8: 동체 대비한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조금 적은 돈이라도 한번 모아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4: 오는 1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10만 달러, 약 1억 3,500만 원의 지원금 개척을 예고한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기금을 기탁한 교구본사들과 대학생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네팔의 안녕을 축원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9: 유네파.

0: 사태로 인해서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교급원사 사찰들과 불자 대학생들이 만든 자비의 물결이 자연재해로 무너져 내린 네팔 국민들 마음을 채우는 감로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지난 7월 나홍 왕사의 출가지인 경북 영덕의 문을 연 선명상 치유센터가 가을을 맞아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나홍 선사 성지순례부터 뇌과학과 호흡명상, 노래치유 캠프까지 자연 속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이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3: 동해안의 푸른 산자락, 천년고찰 장육사 경내에 자리한 영덕 나홍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나홍 선사의 수행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부터 뇌과학을 접목한 명상, 노래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 캠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1박 2일간 나홍 선사의 고향인 영덕에서 출발해 출가지인 문경 대승사 묘적암과 깨달음을 얻은 양주 회암사, 열반에 든 여주 신늙사를 차례로 찾아갑니다.
4: 출생지인 영덕에서 출발해서 출가지인 대승사 묘적암, 그다음에 대승사에서 1박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선명상 배우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3: 10월 17일부터는 1박 2일간 BTN 프로그램 빅히스토리 출연자이자 과학 대중화 운동을 이끌어온 박문호 박사와 함께하는 뇌과학 호흡치유 캠프가 열립니다. 80명을 대상으로 명상과 뇌과학, 호흡의 관계를 10시간의 특별 강연으로 선보이며 직접 명상을 체험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치유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영양 1월산에서 30여 년간 양봉하며 노래해온 김성록 성악가, 이른바 꿀포츠와 함께하는 치유 노래 명상 캠프입니다. 자연 속에서 노래와 명상을 결합한 1박 2일 캠프는 참가자 50명에게 음악으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4: 박문호 박사의 과학 치유 캠프나 또 김성록 성악가의 노래 치유 캠프 같은 거는 우리 센터만의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굉장히 빛나는 콘텐츠에서 최대한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연구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는 취지로.
3: 매주 주말에는 선명상 스테이도 상설을 운영합니다. 당일 코스부터 1박 2일, 최대 10일까지 센터에 머물며 선명상을 배우고 자연 건강식을 맛보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치유와 휴식을 함께 할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기 때문에 뭐 호흡 명상이나 또 조금 더 깊은 것을 체험하려면 이제 화두 명상,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 편안하게 선택해서 진정한 휴식 또 치유를 할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떤 프로그램이지 않겠나 이래서.
3: 이와 함께 센터는 10월 1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영덕 웰니스 페스타에도 참여해 선명상과 사찰 음식을 알리는 등 지역 사회와의 접점도 넓혀갑니다. 영덕군이 건립하고 조계종 선명상 중앙본부가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첫 사례인 만큼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간화선을 기반으로 한 전문 수행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5: 영덕에서는 앞으로 세계적인 간화선을 기반으로 하는 선명상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수행 기관, 그래서 장기 수행 중심으로 좀 가야 될것 같고요.
3: 수행 전통과 자연 치유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 나홍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휴식과 수행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내년 창종 80주년을 앞둔 진각종이 한국 밀교 문화 집성과 진호 국가의례 복원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진각종 밀교 의례 사업단은 어제 성북구 총인원에서 추계 학술 대회를 열고 밀교 공양을 비롯한 밀교 의례의 설행과 전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서울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추계 학술 대회. 내년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진각종 밀교 의례 사업단이 문체부 지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국 밀교 문화 집성과 진호 국가 의례 복원 불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7: 학술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밀교 의례 복원 사업이 원만히 회양되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의 복전이 되기를 소원하며.
6: 학술 대회에선 현교, 즉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인 불교 의례나 가르침과 밀교의 공양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0: 불법 승 삼보를 대상으로 하는 현교의 공양이 외적 대상에 향과 꽃 같은 재물을 올리고 복덕을 쌓는 방식인데 비해 밀교의 공양은 단순히 물건을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강조됐습니다. 밀교의 공양은 온 우주의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과 모든 수행자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를 존경하고 공양을 주고받는 입체적인 의례로 발전했다는 설명입니다.
1: 밀교의 공양은 외적 물질을 공헌하는 수동적 행위에 머물지 않고 수행자의 신구의 삼업을 본전의 법신과 일치시키는 삼밀가지의 역동적 유가 단행이다.
0: 공양물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교의 공양물이 향이나 등 꽃과 과일처럼 재단에 직접 진설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이었다면 밀교에선 수행자가 손으로 결인을 맺고 입으로 진원을 외우며 마음으로는 깊은 산맥 속에서 우주를 관상하는 이른바 신구의 삼밀공양이 핵심입니다.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말, 마음 전체를 부처님과 일치시키는 가장 수승한 공양물로 승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1: 삼매 속에서 무한한 공양원을 펼치는 운신공양, 그리고 우주 전체를 불국토록 공헌하는 만다라 공양은 물질의 유한성을 돌파하여 수행자의 청렴한 보리심을 궁극의 공양물로 승화시켰다.
0: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밀교의 역사적 뿌리를 되찾고 새로운 중흥을 이끌어갈 중요한 마중물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2: 각종 밀교 유래의 국가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법인세를 발족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밀교 학회는 바로 이러한 불사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학술 발표입니다.
0: 진각종은 내년 창종 80주년을 맞아 세계 밀교의식 시연 등 한국 밀교 문화 복원을 위한 대작 불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3: 이번 학술대회 등을 통해 앞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한국 밀교 문화 집성과 진흥국가 의례 복원을 위한 불사도 밀교 증언과 생활 밀교를 실천해서 현세정화로 시민을 현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0: 이날 학술대회에서 인도 후기 밀교 의례집과 티베트 호마 의례 등을 폭넓게 살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국내 최대 청소년 불교 문화 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제18회 축제부터는 불교 교육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본격적으로 주관을 맡아 교리와 문화는 물론 순례와 안거체험까지 아우르는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 문화의 미래를 일궈온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28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나란다 축제는 다시 내딛는 불교 중흥의 한 걸음,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 청소년 불교 교리 경시대회를 시작으로 나란다 축제를 태동시켜 이끌어온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이 지난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손을 떼면서 이제는 불교교육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임시가 아닌 정식으로 행사를 주관합니다. 여기에 조계종 총무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공동주최로 힘을 보탭니다.
6: 해방당 자손님께 입적하고 은정재단에서 좀 나란 축제를 좀 기피하는 어떤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라 축제를 살려가는 이 취지의 뜻을 모았고
5: 주관단체가 개편되면서 축제의 지향점도 청소년과 청년불자들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기획과 운영 주체로 나서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축제를 꾸미고 대학생 불자들은 현장 지도와 봉사를 맡아 또래가 함께 빚어내는 축제의 장을 만듭니다.
7: 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종립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진행하면서 매년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나란다 축제의 모태인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초등학생 퀴즈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참여형 방식으로 흥미를 더합니다. 동국대 입학 멘토링이 결합된 진학 진로 엑스포와 K-댄스 경연, 중고등부가 신설된 회봉 전통예술경연대회도 무대를 넓힙니다. 특히 상월결사의 전법 수행정신을 잇는 1박 2일 천막결사 안거체험과 남산 둘레길을 걷는 순례 프로그램을 결합해 축제의 깊이를 더합니다.
8: 내후년 2018년 되면 20회입니다. 20회 되면 좀 더 여법한 그러한 큰 대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

0: 알겠습니다.
1: 이번 나란다 축제는 교리 경시대회 군장병 부문을 재개하며 부문별 참가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상월결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세 번 절하고 한 걸음 내딛는 삼보일배. 스스로를 낮추는 수행정진이 오는 10월 10일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열립니다. 지난해보다 동

0: 현대사회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매월 철야 정진 기도로 수천 명의 불자들의 기도 정진의 장을 마련해온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오는 10월 10일 삼보일배 정진으로 수행 원력을 모읍니다. 오대산 문화축전 폐막식 행사로 봉행하는 이번 정진에는 전국에서 버스 40여 대, 약 2천 명의 사보대중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보상원사 문수동자상 내부에서 출토된 조선초 진신사리를 모시고 전나무 숲길을 함께 걷는 정진으로 펼쳐집니다.
1: 보는 것보다 훨씬 안 힘들고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출가인도 없지만 사실 신도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더 고취해서 틀을 만들어주고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자장율사의 진영을 선두로 진신사리를 모신 가마가 뒤를 잇고 봉찬 기도회장 자연스님이 선두에서 삼보일배로 이윤을 이끕니다. 월정사 전나무숲 성황각에서 적광전 앞까지 이어지는 여정. 삼보일배 정진을 마친 뒤에는 진신사례를 안치하고 참가자 전원이 함께 금강경 일독을 독송한 후 회주 정념스님 법문으로 회향합니다. 작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참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완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은 동참자들도 행렬 좌우에서 걸음을 맞추며 삼보 저두 방식으로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동선을 개편했습니다. 정진 중 신심이 나면 언제든 대열로 들어오거나 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또 동참자 전원에게 무릎 보호대와 머리, 목을 보호할 스포츠 타월도 제공됩니다.
2: 들을 해오다가도 도저히 무리가 돼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빠져 걸어오면서 저두로서 절 대신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또 무릎 보호대도 준비를 해서
0: 하남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불자들이 부담 없이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정진하는 수행 습관을 들이도록 전통을 잇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낮추는 삼보일배가 불자들의 버킷리스트이자 실행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금강경 봉찬기도가 좋은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게 제 가장 기본적 취지 중에 하나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마치 우리가 영양제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뭐 만보 걷고 이런 거 하듯이 정신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여서 방어력을 높이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0: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영축총림 통도사의 1380년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빛으로 재해석한 201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양산통도사가 개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28일 경내 해장보각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나동현 양산시장과 박일배 양산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통도사 사중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통도 고요의 이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미디어아트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해장보각 전면에 프로젝션 매핑과 레이저, 스카이 홀로그램을 비롯해 현대 무용가 최수진이 펼치는 공연을 통해 마음속 희망의 빛이 거대한 연꽃과 부처의 형상으로 피어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오는 10월 18일까지 21일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축총림문 시작의 문을 시작으로 성보박물관 기억의 저편, 월영교 달빛 물길, 대웅전 빛의 고요 등 영상과 조명, 안개 연출, 레이저가 결합된 종합예술이 통도사 전각과 숲, 물길에 어우러질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전해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 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견무신신 변제삼모

예수여 공고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단인월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0: 지금은
1: 마하바냐바라.
0: 연불 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

0: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순간에도 한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컨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 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가 번뇌

사서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청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B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심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대원성치진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 선생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 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 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4: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3: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4: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연명으로 중단하는 것 자체가 치료를 포기하는 거냐, 내지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죽음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를 만나보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거 같으면 생을 마쳤을 순간에도 기계와 약물의 힘으로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오랜 꿈이 실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삶이 연장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길병원의 박광호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호 교수님은요, 신경외과와 또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더블보드 두 개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교수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말씀 중에도 과연 생명을 연장하는 게 삶이 연장되는 것과 같을까라고 잠깐 텀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그 얘기를 박광호 교수님과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연명치료, 연명의료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이제 연명의료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근본적으로는 다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죽음을 앞둔 내지는 더 이상 기계적 치료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져가는 그런 치료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기관 인공호흡기 치료라든지 뭐 승압제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승압제 혈압을 높여주는 치료.
0: 승압제.
1: 네. 네. 그런 치료법들 자체가 실은 일반 치료랑은 똑같은데 대신 이제 연명의료라는 거는 이제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한테 받는 치료. 생명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0: 아, 그러니까 치료와 의료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니고.
1: 네, 맞습니다.
0: 이제 생명 의료라는 거는
1: 연명 의료.
0: 연명 의료죠. 네. 생명을 연장시키는 네. 의료 기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역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인류의 오랜 꿈 아니었겠습니까? 네. 뭐 불로장생을 꿈꾼 시절도 있었고 말이죠. 어떤 것들이 연명 치료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이제 우리 법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심폐소생술.
0: 심폐소생술.
1: 네,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 네. 아니면 이제 항암제 치료. 아니면 이제 혈액투석. 이제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승압제나 뭐 이런 치료들을.
0: 저희가 흔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할 때가 인공호흡기와 같은 건가요?
1: 이제 인공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게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고요. 산소 치료는 또 그냥 산소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명의료 중단하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치료. 다시 말해서 뭐 물, 뭐 영양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산소 치료, 혹은 뭐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는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연명의료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이어져가는 치료. 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치료, 뭐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뭐 기본 뭐 승압제라든지 뭐 이런 치료법들이 주로 이제 우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되는 행위인 거고 이거랑 별도로 나는 이제 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해서 환자를 그렇다고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목 졸라서 죽이는 것처럼 산소를 공급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파 죽겠는데 힘든 그런 치료를 안 하는 어떤 진통제 치료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치료 완화와 관련된 치료는 연명의료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소위 안락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소극적 안락사, 뭐 적극적 안락사가 있을 때 네. 소극적인 건 이제 연명의료 들어가던 거를 중지하는 것.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0: 그래요? 떼는 예. 것, 그죠?
1: 네네.
0: 아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굉장히 가장 인간의 깊은 고민의 순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네.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그런 거잖아요. 뭐 재벌 누가 누워있고 아니면 권력자 누가 누워있고 네. 그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뭐 악행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걸 떼버린다든가 혹은 진짜 의료진들이 뭐 동의서를 받아서 중단한다든가. 네네. 근데 이제 환자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군요. 지금 이 말씀하신

0: 연명을 위해 수단들이.
1: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명을 하려고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는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회복 불가능할 것, 그리고 죽음에 임박할 것.
0: 아, 회복 불가능할 것.
1: 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에게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연명의료 중단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그래서 좀 하나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임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잘, 뇌출혈 수술을 해서 수술을 잘 돼서 살아는 났지만 의식이 못 깨어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예.
1: 근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정말 죽음에 임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이제 식물인간 상태다 보니까 자가호흡은 다 되시고 심장도 다 뛰고 그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미 뭐 인공호흡기 치료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승합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렇게는 인간다운, 소위 얘기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거를 마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제일 난감한 경우가 식물인간 상태인데 오셔가지고 나 연명의료 중단할 테니까 서류 가져오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이 안 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그렇군요.
1: 죽음에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때 처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공급을 중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산소 치료를 안 한다든지 뭐 수액 치료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인간이 살기 위한 어떤 거를 못하게는 안 하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살인행위 내지는
0: 아, 그렇군요.
1: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적극적 안락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소극적 안락사만 진행되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법 시대에서는 그런 어떤 식물인간 상태의 분들은 그 돌파구가 없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어렵고 긴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곧 죽음을 선택한 것이냐, 이 등치 관계는 어떨까요?
1: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연명의료 중단하는 것 자체가 치료를 포기하는 거냐, 내지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0: 네.
1: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무의미한 그 생명 연장을 갖다가 좀 중단을 하고, 죽음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언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으로 가기 위한 선택권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를 끝까지 통해서 나는 어쨌든 살아있는데 생물학적으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난 살고 싶다. 그건 이제 그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또 하나 다른 선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죽음으로서 그 선택권을 줄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연명의료 중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뭐 죽음의 선택 내지는 치료의 포기,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0: 네.
1: 번째는, 그런 연명의료 중단한다고 해서 치료가 끝,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완화의료라는 게또 있어요. 그 완화의료라는 거는,
0: 완화 의료.
1: 네.
0: 예.
1: 그 완화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그 연명의료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들, 다시 말해서 물, 영양 공급, 뭐 산소 치료, 뭐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환자한테 필요한
0: 예.
1: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명의료가 끝난다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마어마한 치료를 중단을 하고, 뭐더 이상 뭐 생물학적으로 이거를 더뭐 심장을 더 뛰게 하고 호흡을 더 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환자가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과정까지 뭐전 인간적인 그런 치료, 뭐 의료적 돌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0: 네.
1: 좀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조차도, 아,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죽음 공부에도 썼지만 실은 작별 인사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0: 아, 또한 가지군요. 중흥부가 다른 말로는 작별 인사 잘하는 법.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갈 때조차도 실은 잘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런 헤어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실은 이제 그런 과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뵀던 그 보호자들은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살려만 주세요, 살아만 있어 주세요 라고 하다가
0: 네.
1: 한한달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뭐좀 약간 이렇게 잔인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 언제 죽나, 이게 언제 끝날지 약간 이런 시계처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아오면

0: 그래서 아 이게 저렇게는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떤 죽음에 그런 이르는 그런 과정이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기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료진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은 연명으로 중단 치료 끝 이게 아니라 그런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보호자와 환자 간의 작별 인사를 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오늘 죽을 수도 있지만 좀더 약물 치료를 해서 좀 내일까지 살려놔서 보호자들이 면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해서 그동안 미안했어요, 고마웠어요 이야기하면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의료적 돌봄 자체가 저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서 엮여져야 되는 그런 완화 의료와 관련된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해서 치료가 끝이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다운 선택권,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완화 의료적 차원에서 그 작별 인사를 잘 하기 위한 그런 치료적 돌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지, 이걸 마치 연명의료를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뭐 죽음을 선택했다는 둥, 치료를 포기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는 또 단순하게 그냥 치료를 포기하면 생명을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사이에도 많은 영역이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것도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또 자각이 될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보다는 그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의 폭이 커진 것 같. 긴 한데 실제 그렇습니까?
0: 많이들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국민 홍보부터 시작해서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받는 치료를 안 하고 싶어라는 몇 가지 조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들 이제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가족 개념이 거의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전에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내지는 뭐 우리 자제분들이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좀 책임을 져가면서 우리 부모 뭐 이렇게 해서 책임을
1: 가족이
0: 졌지만
1: 끈끈했죠.
0: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가족의 해체 내지는 뭐 파편화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이렇게 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금이야 우기야 뭐 이렇게 하는 시대는 좀 지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이제 SNS가 워낙에 또 대중화되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방송들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간접 경험의 폭과 깊이가 좀 넓어짐으로 인해서 아 이게 아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아, 난 저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죽고야 말지 몰라 살아. 이제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 그런 게 없어지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SNS 통해서 이제 어쨌든 행복의 기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행복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저렇게 힘든 그 보호자의 삶을 사느니 그냥 빨리 포기하고 내 삶을 살래. 약간 이런 어떤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랑 맞물려서.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더 확대가 되고 더 급기야 좀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보호자들 있는 거 보면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그 간병을 하는 또 환자의 아픔을 봐야만 하는 가족들의 아픔도 아픔 하나가 있고 또 분명히 치료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또 환자 본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생명 경시 풍조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했어요, 교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0: 근데 이제 생명 경시보다는 아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죽음을 자꾸 맞닥뜨리는 그 죽음 공부를 생각하는 저자의 이제 그 의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그런 어떤 인간의 삶과 어떤 나다운 인간의 삶을 갖다가 대치를 하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만큼 내가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실은.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죽음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람 다움의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답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해서 선택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제 뭐 그런 뭐 본인 스스로의 어쨌든 신념과 가치관에 있어서 할 수는 있겠죠.

0: 말하자면 그게 실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뭐 선택의 그 순간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사회적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실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나아가져 가고 싶은 게제 바람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저한테 이제 오시는 뭐 퇴행성 변화, 뭐 파킨슨 환자부터 시작해서 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오자마자 아유 내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1: 네.
0: 언제 죽나요? 빨리 힘들어서 너무 빨리 죽고 싶은데 뭐
1: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0: 그렇죠.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의 치료적 옵션으로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제 주장인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이 너무
1: 혹은 또
0: 심해지는 거.
1: 악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아, 예,
1: 뭐 재산
0: 맞습니다.
1: 상속과 관련해서 아주 뭐 세속적인 드라마나 영화지만 실제 그런 가능성을 또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서.
0: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또 하나는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1: 네.
0: 난다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밖에 나가는 게 맞지.
1: 예.
0: 아예 이런 논의조차 차단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죽음 공부에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강의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나누다 보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안락사법 언제 허용되나요? 뭐 이런 뭐 얘기를 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전뭐 무슨 힘이 있다고.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대부분 안락사에 대한 막연한 그 동경 내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스위스 가서 막
1: 네.
0: 자살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도달했다면 그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저는 죽음 공부회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쨌든 시발점이 되길 좀 바랍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안락하다는 말이 조금 죽음과 안 어울려서 이제 결국 나온 게 이제 존엄사라는 말이 나온 거죠.
0: 네.
1: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스스로의 선택권, 그거를 존중하자는 입장들도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0: 네,
1: 말이죠.
0: 맞습니다.
1: 교수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일종의 그러면 치료 거부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뭐, 치료 거부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의사는 그 치료를 갖다가 충분하게 존중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의학이라는 게, 의사라는 게, 뭐 생명을 지키고 병을 갖다가 치료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일종의 이제 확률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좀 보거든요. 무슨 얘긴고 하니 의학적으로 현대 의학이라는 거는 결국 수많은 치료 중에서 야, 이런 치료를 해봤더니 어떻더라라고 누군가 논문을 써요. 그럼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다른 의사가 그걸 보고 검증을 하죠.
1: 네.
0: 그래서 검증을 해서 야, 이 치료법이 이러이러한 성공률을 가지고 이 치료를 이렇게 치료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의 확률을 가지고 낫더라.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몇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나면 그게 하나의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그런 식으로 야, 이런 이 병은 앞으로 이렇게 치료하기로 했어. 이제 그게 역사의 축적이 되면서 지금 현대 의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확률론적으로 확률이다 보니까 좌우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치료가 안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1: 네.
0: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법이라고 해서 그냥 확률론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이게 실은 90% 안전하고 10%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가 환자한테
1: 많은 거죠.
0: 해당이 되면 100%거든요,
1: 네,
0: 환자한테는.
1: 그렇습니다.
0: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의사 말 믿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을 따라간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받는 치료법이 제일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치료 진료 철학인 거고
1: 네.
0: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그 의사와 환자와의 그런 관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모델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너는 이렇게 치료해.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너 해야 돼. 라는 그런 모델이 있고, 저는 이제 실은 요즘처럼 AI가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정보 독점화가 깨진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더 이상 환자를 가리키는 시대는 전 지났다고 보거든요.

0: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대안은 어떤 위로와 공감 내지는 어떤 치료적 선택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조력자 역할에 국한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 건데,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그 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그 환자 치료적 결정에 관련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도 의사로서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부모 자식 모델도 있고 조력자 모델도 있는데, 네. 우리 박광희 교수님은 주로 그래도 환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자율성의 존중 원칙.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자기가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와 의식이 없고 자기가 말이나 손가락도 까딱 못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심을.
0: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보호자죠.
1: 아, 보호자.
0: 그래서 보호자와 이야기를 해서 각 치료의 장단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하고, 또 하나 이제 보호자일수록 환자가 평상시에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다 보면 그렇게 해서 치료에 대한 방향성이 자연히 결정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평상시 죽음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이러할 거니까 이렇게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지 나중에 혼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그분이 이미 사전 연명 의료 중단 서약서를 다 쓰셨던 분이셔가지고
1: 사전 연명 의료
0: 사전 연명 의료 중단서
1: 네. 그게 뭔가요?
0: 그게 이제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나는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미리
1: 그 의사를 미리 작성한다.
0: 네, 맞습니다.
1: 의사 의식이 있을 때.
0: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사전 의료 연명 중단 서약서를 미리 적어 놓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연명 의료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했더니 보호자는 아직 보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1: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고 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자들, 어쨌든 이게 환자분이 그랬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딱 잘라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러 중환자실 면회도 좀 더 자주 보내드린다든지, 네. 자주 면담을 통해서 지금 이 환자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임박한 상태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그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 과정 자체가 실은 결코 편하지 않거든요. 강제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불어넣는다든지, 승합제를 통해서 심장을 강제로 뛰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수액 치료 다르면서 막 온몸에 피멍 들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치료법을 이제 계속 보호자들한테 노출이 시키게 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길고 짧음이 있을지언정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보호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리 평상시 이야기를 좀 잘 나눠놨었으면 사전 연명 내가 써놨으니까 더 이상 치료하지 말아라라고 미리 얘기했었으면 내지는 그렇게 돼서 보호자들도 혼선이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 차원에서 실은 평상시에도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시라.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분 의식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할지 말지 어떻게 선택하나요? 라는 거를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의사를 확인을 해서 묻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평상시에 이분 이래이래 했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분들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수술을 받으시겠다고 80세 분이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젊은 보호자 모시고 오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제분이 50대인데 아니 내가 내 의지 가지고서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자제분들 모시고 오셔가지고서는 수술 동의서 작성하고 이 수술의 장단점 이걸 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게 맞지.
1: 네.
0: 80세의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는 그래서 치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좀 치료가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해주고 싶어하는 확률론적인 치료가 있고
1: 예.
0: 그리고 보호자가 환자한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그리고 환자가 받고 싶어하는 치료가 있고 물론 다 같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다를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를 때 있을 때 치료라는 게 결국 어쨌든 보호자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 내지는 그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게 맞고 뭐 더 구체적으로는 실은 환자가 뭐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형편 내지는 그 보호자가 얼마만큼 서포트

0: 효과가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치료 이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화,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의사조차도 실은 물론 만약에 이제 복막염이 생겨서 배에 염증이 생기면 수술해야죠.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런 거 말고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러면 그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을 쭉 나열해놓고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고 수술받고 하느니 나는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과연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고 그런 다른 관점에서 의료적 관점에서 뭔가 서포트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고민하는 게 의료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는 의사 말은 무조건 선이고 이래도 치료해야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네가 큰일 나는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물론 이제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의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우리 박광희 교수님은 뭐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주류 의료계에서는 조금 이단화적인 혹은 아주 획기적인 입장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20여 년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현장을 그렇게 지켜보지 않았던 분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계속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최선의 치료, 좋은 치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각자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비싼 치료 내지는 생명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꼭 좋은 치료일까? 내지는 뭐 최신의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일까? 어떻게 보면은 최신의 치료라는 건 아직 검증이 안 된 치료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비싼 치료라고 하면은 그게 아직까지 그 수익이 안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 최신의 치료여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있고 치료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중심,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맥락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서 의사는 말 그대로 조력자에 불과하고 이걸 갖다가 의학적 지지 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력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라고 해서 갖고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막 의학이라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90%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그런 평균 분포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실수의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네. 이제 확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1: 최선을 다했고 실수가 없었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0: 그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1: 그런 만능이 아니니까요, 확인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통 본인이 이제 항생제로 예를 들면. 항생제라는 게 결국 균이 있다고 해서 항생제를 통해서 이게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이 주변의 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의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그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얘네들 나머지 균을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을 완전하게 없애는 건 항생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국 자가 면역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상황을 보다 보면 네. 실은 이제 의료 내지는 의학이라는 게 결국 그 본인이 나아져가는 그 자가 회복력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런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주는 게 저희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개념인 거지 네. 이걸 갖다가 완전히 교정하고 이전처럼 되돌리고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뼈가 부러지는 것 갖다가 붙이고 난 다음에 교정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줘서 힐링 그 자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붙을 때까지 보여주는 거지 이게 아무리 어떠한 치료라고 해도 이게 또 부러진 걸 갖다가 이렇게 붙는다고 해서 붙여지진 않거든요.
1: 자가 면역 회복력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네네. 그게 의료의 역할이라고
0: 그렇죠.
1: 우리 네. 교수님은 이제 생각하시는데 아마 제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나 많이 들리는 소리로는 내가 완벽하게 고쳐줄 거야 고쳐줄 수 있어 그리고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대부분 다 그랬죠.
1: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막 연구하고 검색하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것 중에서 뭐 스테로이드 들어간 건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몰랐어요.
0: 네, 네.
1: 저는 주로 의사가 거의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입장이고 네. 우리 와이프는 아니야. 의사들이 처방한 대로 약 먹이면 안 돼.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면역 스테로이드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낮춰주는 약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지적일 수 있고 반대편으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의 이제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뭐 목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난 심하게 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의 자연 면역력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존의 해열제라든지 항생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스테로이드 조금 써주면 면역력을 낮추다 보니까 증상을 금방 완화시켜줄 수가 있죠. 근데 또 스테로이드를 또 너무 오래 쓰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면역력을 낮춰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인 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아예 쓰지 말아야 된다? 또 이건 또 아닌 거.
1: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이냐?
0: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소아과 의사였다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스테로이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겠다. 쓰지 않을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작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1: 제가 그동안 다녀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분은 거의 없으세요.
0: 그래서
1: 왜 그런 거죠? 자기 확신이 있으시긴 거겠죠. 사실 뭐 일부러 과다하게 처방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0: 그렇죠.
1: 저는 주로 믿는 편이고 우리 아이편 좀 미안하지만 약간의 의심을 갖는 편인데 뭐 지금 건강하게 잘 크고 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세에 크게 지장 없고 본인의 의료 진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향후의 의료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관련한 접목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의사가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보잖아요.
1: 아,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아직 그 적극적 졸음사 네네. 혹은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는 살인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예.
1: 지금 말씀하신 스위스 등등의 그런 나라들도 이러한 치열한 논쟁을 거쳤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되게 오래됐고 거기서는 한 3, 40년 전부터 해서 쭉 오랜 사회적 논의 속에서 말씀하셨던 뭐 그 부작용, 예를 들어서 강제로 뭐 할 수도 있고 악행을 네. 저지르는 네.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 속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인가 뭐 어디서는 치매 환자가 분명히 평상시에 죽겠다고 해가지고서는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더니 치매 환자가 또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다시... 치매 환자가 평상시에 죽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조력 자살을 통해서 약을 줘서 이제 안락사를 시켰더니 검찰이 이제 그 의사를 갖다가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0: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안락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런 식의 시행착오가 거쳐지고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냐. 일례로 뭐 아직까지 이제 적극적 안락사 중에서도 이렇게 조력 자살부터 시작해서 뭐 적극적 안락사까지 여러 가지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조력 자살과 관련해서 조금씩 논의 국회 논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적 옵션, 치료적 선택권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누구도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존 수명이 늘었지 건강 수명이 는 건 아니거든요.
1: 자, 왠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은데요, 교수님.
0: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거라서 생존 수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숨 쉬고 살아있는
1: 거고요. 네.
0: 그리고 건강 수명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고 있는 그런 수명.
1: 자기 의사 표시할 수 있고.
0: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또 하나 이제 의사 표시라는 부분도 저는 어쨌든 파킨슨 환자를 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게 인지는 비교적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손발을 잘 못 움직이시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건강 수명이 길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강 수명이라는 건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먹고 자고 뭐 그런 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상태.
1: 그렇죠. 뭐 우리 흔히 긴 경에 뭐 효도 없다, 효자 없다는 예. 말도 하고 치매 환자 가족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0: 네. 예.
1: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정말로 존엄하게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또 의료진 포함해서 요 세 주체가 어디까지 가장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존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0: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게 결국

0: 그 책뒤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 중에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분들 이렇게 이그 말기 정도 돼서 어떻게 변하는 모습도 제가 다 그려놨거든요.
1: 아유, 네.
0: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오늘은 죽고 싶다 하도 내일은 또 살고 싶다 하고 막 그러니까 치매
1: 그때그때
0: 환자분들도
1: 다르신 거죠,
0: 네,
1: 사실.
0: 맞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우리 자식들한테 고통을 끼치느니 빨리 죽어야지라고 해서 옥상 올라갔다가 내가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대부분 이제 파킨슨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결국 몸을 제대로 못 가누셔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강직 때문에 구부러져서 막 힘들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어서 나와주세요. 언제 나아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죽나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뭐 존엄한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의 치료적 선택권으로 주는 게 과연 그 뭐지 법적으로 내지는 그 어떤 불가능한 그런 일인가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죠, 실은.
1: 교수님,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언만 평소에 준비할 게 아니라, 그죠? 뭐 사실 유언이 있으면 유언 상속이지만 유언이 없어도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라라고 법정 상속이 있거든요. 근데 죽음과 관련해서는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위기에 빠지면 다 당황할 것 같아요.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0: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실은 약간 우리의 가벼운 농담 쪽으로, 야,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정말
1: 그죠.
0: 심각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각
1: 예.
0: 잡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슬슬 얘기해 놓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내가 죽으면 어디 산소에 묻겠다, 그러면, 아유, 뭐 우리 엄마 안 죽어.
1: 뭐 수목장 해라, 화장 해라, 뭐 등등도 있었죠, 그죠?
0: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미리 언지를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그냥 소통을 좀
1: 진지하게 사실은, 네.
0: 이제 그렇게 좀 해서 점차 쌓아져.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좀 풍성해지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이렇게 하길 원하지, 무조건 죽으면 안 돼.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1: 나한테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0: 그렇죠.
1: 안 된다는 거죠.
0: 그렇게 아예 터부시할 게 아니라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1: 네.
0: 바라봐 주는 게 그게 실은 이 죽음 공부 책이 원했던 거거든요.
1: 예전에 녹색지대 그 히트곡 중에 준비 없는 이별이라고 있어요. 교수님. 찾아서 들어보시면. 근데 진짜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가족에게 준비 없는 이별이 될수 있는데 준비를 좀해 놓는 이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0: 그래서
1: 들었습니다.
0: 전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게, 실은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제 책에도 쓴 내용이긴 하지만 제 생일날에는 항상 제 어머님한테 꽃을 사다 드려요.
1: 아이고.
0: 그 꽃을 사다 드리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변이형 협신증이라고 앓고 계시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간 오래도록 그래 오셨었어요.
1: 아유,
0: 본인
1: 네.
0: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심장이 조이는 듯한 통증 때문에 막 기절한 적도 몇번 있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야, 이게 갑자기 내 옆에 당연하게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그때 뭘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래, 그냥 내 생일날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게 여행 즐기다가 재밌게 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배 아파서 낳아주신 내 부모님한테 그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우리 근데 쑥스럽잖아요, 고맙다 얘기하기가.
1: 그래도 해야죠, 그죠?
0: 그래서
1: 지나고
0: 저는
1: 나면 못하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드린 지한 7, 8년 된것 같은데,
1: 네.
0: 항상 제 생일날 이제 꽃다발 한가득 사서 낳아줘서 고맙다,
1: 맞아요.
0: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날 이제 그 꽃다발을 갖다 드렸더니, 아유, 오늘 네 생일이었니?
1: 아, 그러네요, 반대로.
0: 그럴 정도로 약간 그러셨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제 스스로의 면죄부.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라는, 그래, 이분 떠나가시더라도 나는 후회 없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대비책이었던
1: 네.
0: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옆에 계신 분이 항상 있지 않으리라는 상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1: 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 박광우 교수님과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 깊은 말씀 나눴는데 잠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본인 생일날 이렇게 꽃다발 선물을 준지 7, 8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뭐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0: 막상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는데 내 자식들이 나 간 다음에는 얼마나 또 슬퍼할지, 슬퍼를 할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두 시간에 걸친 우리 박광호 교수님과의 이런 속깊은 말씀 너무나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언제 모실지는 모르지만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한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상에서의 행복이라는 게 아까 뭐 일부에서 잠깐 그냥 언급 잠깐 했던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성취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 크게 이뤄야지만 오 그래 내 인생이 잘났어 행복했다.
0: 큰 거
1: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소소한 행복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방사선종이학과 전공의를 다시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실은 주변에 더블보드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실은 신경외과 4년 방사선종이학과 4년 해서 8년을 갔다가 수련을 받았거든요. 아.
0: 네.
1: 그래서 수련 받으면서 방사선종이학과 이제 수련 받으면서 그 원주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터미널 앞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꽃들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출퇴근할 때마다 그 뭐 봄이면 봄꽃, 여름 그 벚꽃이랑 뭐 가을이면 막 낙엽도 너무 예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아,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이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이 너무 보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야. 제 책에도 나왔었지만 그게 실은 그 어바웃타임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0: 아 봤습니다.
1: 저는 이제 그게 인생 영화인데 네. 그 어바웃타임의 영화가 어쨌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게 됐다. 왜? 나는 지금 이미 충분히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제 인생의 모토도 그런 거거든요. 실은 지금의 이 순간을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0: 살자.
1: 그 순간순간마다 재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풍요로워지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답고 총천연색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쯤 하면 아, 참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재미있게 네. 잘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죽을 때 세상에 큰 두 가지 후회가 있는데 했어야 되는 후회와 하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 둘 중에 뭐가 더 클 것 같으세요?
0: 이거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클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했어야
0: 할 걸, 아유.
1: 할 걸. 그렇죠. 그게 미련과 후회가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야.
0: 애들 더 사랑해 줄 걸.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불킥 하고 막 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잊고 지나는 거야.
0: 지금 닥쳐서 후회해도 시간이 없죠.
1: 또 그런 관점에서 실은 했어야 되는 그런 또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인생 충분하게 즐기시다가
0: 네.
1: 마지막 지금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는 아, 참 잘 살았구나라는 아. 식으로 해서 살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기국한 선배님의 타타타의 한 대목이 생각날 정도로 마지막 즈음에서 정말 재미지게 잘 살았다. 후회 거의 없다. 이 정도 네. 마음이 자기한테 들면 잘 사는 거겠죠?
1: 그렇죠.
0: 네. 네. 우리 길병원에서 신경외과 또 방사선 종양외과 전문의로 20여 년 동안 말기 암 환자하고 우리 뇌질환 환자들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돌보신 우리 박광호 교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시대의 지혜를 가진 지식인의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떠십니까? 우리 박광호 교수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시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들 잘 건네시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너지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0: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우리 민족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강호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보고 싶어서 자꾸 생각나고 목소리 하나에도 웃음이 나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데 왜 그로 인해 가장 큰 아픔이 찾아오는 걸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에는 인간이 있고 감각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각이 가장 뜨겁게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장 많이 아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욕계의 사랑은 눈으로 시작하고 감각으로 시작합니다. 보고 끌리고 머물고 싶어집니다. 손에 쥐고 싶고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계의 사랑은 언제나 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당신도 내 곁에 머물고 나만 바라보세요 라는 요구와 집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쁨도 커지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혹시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변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함께 자라납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사람을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 때문에 아픈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도 생명이라 흐르면서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은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 합니다.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기쁨보다 집착이 되어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만 사실은 사랑보다 안전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변하지 않기를 원하고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붙잡을수록 아프고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달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의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구입 문의는 좋은 땅 출판사 02-374-8616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다성 강설 목정샘의 성클래스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간화선입니다. 네. 요즘 이제 조사선이 이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 이렇게 해서 이제 간화선으로 이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소주제는 조사선의 변천과 간화선. 간화선은 명칭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간화선의 출현의 배경. 그럼 조사선이 왜 간화선으로 변화됐는지. 또 세 번째는 간화선의 등장. 네 번째는 결론에 가서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좀 혼동도 옵니다. 그게 그거 같고 한데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의 들어가기 앞서 우리 참나 개성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라.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0: 보이다.
1: 예,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진여자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 조사선과 가나선. 원래는 이제 부처님 때부터 이제 지금 가나선 할 때 가나선까지도 다 원래 조사선입니다. 크게 합쳐서. 왜 조사선이냐면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을 통해서 제1조 예,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고 그 가섭존자가 안한존자 2조죠. 그 다음에 3조신 상라와수 4조 오바국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면면이 이어져서 28대 조사 보리달마.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2조죠. 해가 스님이 원래는 이제 29조죠. 근데 중국에서는 다 보리달마 스님을 초조, 그리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조사 스님에서 조사 스님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조사선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조사선이 이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간화, 선을 실천하는, 즉 선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여자성의 참나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얻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럼 열애선은 부처님부터 시기적으로는 보리달마까지 주로 인도의 이제 전법을 이야기합니다. 열애선의 특징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 안에서 참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법화경 혹은 뭐 능엄경, 화엄경, 뭐 원각경 이런 많은 부처님의 대승 경전들이 있는데 그런 경전을 본인이 배우고 익히고 하다가 참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애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서 해탈 열반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열애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이 생겼는데 조사선은 이제 어떤 스님들은 보리달마부터 달마대사부터 송나라 때 해종구 스님까지를 조사선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해능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대종고 스님까지를 조사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면 이제 열애선은 금강경이나 혹은 능엄경이나 혹은 열반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보고 배우고 익혀가면서 그것을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참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참나를 딱 깨닫고 보니까 그 나는 부처님이 경전을 배우고 실천하실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금강경 누가 보고 읽고 예우고 익히는 거죠? 나죠. 화엄경은 누가 보는 거예요?
2: 나.
1: 그럼 열반경은?
2: 나.
1: 그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누가 해요?
2: 나.
1: 걸어갈 때?
2: 나.
1: 설거지 할 때?
2: 나.
1: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있는 나를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즉 경전을 배우고 실천해야만 그때 참나가 드러나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걸어갈 때도 나요. 머물 때도 나요. 앉아 있을 때도 나요. 말할 때도 나.

내가 하루 종일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주인 누구예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하루 종일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을 일으키고 하루 종일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음과 행위의 주인이 나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경전을 통해서만 깨달음 얻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중국의 조사스님들은 경전 내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진여자성 참나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을 격외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이 격이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이런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인 참나는 일상사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것이 조사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선에 오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열애선 같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해탈 열반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열반이란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 바위다 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전 백수자입니다. 조주 스님에게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네, 조사께서 전해주신 바로 달마제사를 말합니다. 전해주신 그 해탈 열반의 방법이 설회이라는데 조사스님께서 중국에 와서 전해주신 그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마침 그 앞에 나 측백나무 있었거든요. 저 측백나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측백나무를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나라는 뜻이에요. 많은 경전들에서 이야기하는 해탈 열반도 그 주인이 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는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부처님의 경전을 얼마 동안 보나요? 하루에 한 시간 보기 어렵죠. 누군가 참선한다 그래도 스님들 외에는, 스님들도 선방에 계실 때는 보통 이제 결제철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12시간 좌선을 합니다. 보통 이제 10시간, 요즘은 더 8시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 10시간 뇌에 14시간은 참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내가 경전을 보고 혹은 기도를 하거나 참선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하루 한 시간 외에 나머지 23시간은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인인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내가 자성을 알아차리려고 생각만 있으면 24시간이 그대로 수행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전을 통해서만 한다면 경전을 읽을 때만이잖아요. 참선을 할 때만 만약에 자성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 시간대 외에는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이 조사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라. 그게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하는 바로 해탈 열반의 방법이고 불성이고 자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가나선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럼 가나선으로 왜 변화가 됐느냐. 가나선의 특징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송나라 때 이제 그 송나라 초기 때 북송 시대와 이제 남송 시대 그 사이인데 대종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간화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간화선의 방식은 이전에 조사 스님들이 조사선을 할 당시에 깨달음을 얻었던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 일화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한 스승의 일화를 모아놓으면 그 가르침이죠, 일종의. 그것이 이제 조사 어록이 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어록은 육조 당경이 됐고, 뭐 마조 스님의 어록은 마조록. 이렇게 각각 황벽 희운 스님의 어록은 전신보교, 뭐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다 모아서 편집을 해놨죠. 이게 어록입니다. 또 그 중에서는 어떤 스님의 몇 가지 대표적인 일화를 각각의 스님들 것을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그거를 공안집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인연 일화, 그걸 기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연을 다른 말로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 그 공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깨달음 얻는 것. 그 핵심적인 단어를 화두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의 기원, 즉 공안을 참고해서 진여자성이 참나를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간, 화, 선. 화두를 보고 깨달음을 얻다, 수행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이 됐다.

0: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화선이 그러면 조사선에서 왜 간화선으로 바뀌었느냐? 조금 아까 열애선에서 조사선으로 바뀐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열애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수행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깨달음의 진여자선을 깨닫고 나면 그 진여자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게 있다. 말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일상생활할 때도. 그러면 내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하죠? 네, 기도하는 주인을 찾고 경전을 볼 때는 누가 보는 거예요? 네, 경전을 보는 나를 찾고 참선할 때는 누가 해요?
1: 네,
0: 그 주인을 찾고 그 시간이 끝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앉고 눕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럴 때 누구예요?
1: 나.
0: 그래, 그럴 때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조사선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왜 이제 간화선으로 바뀌었느냐? 이제 조사 스님들의 이제 그러한 가르침이 이제 계속 시기적으로 이제 초당, 중당, 이제 후당 이렇게 당나라 시대에 이제 한참 이 조사선이 전 중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자들이 스승들의 가르침 어록이라 그랬죠. 그 가르침의 어록을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스님들의 대표적인 그런 일화를 모아서 공안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직접 현재 여기에 참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록과 공안집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지식으로서 알게 되잖아요. 전에 조사선 할 때는 조사선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개별성입니다. 조사선은 가르침을 줄 때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제자가 물을 때 어떤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스님 해탈열반이 뭡니까? 혹은 뭐 진여자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마치 비가 오면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빗소리가 너무도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이제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다 지고 있

있잖아요. 하늘이 아주 밝고 맑고 가을달이 휘황하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물으면 그래 가을달이 너무 밝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의 가르침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질문하는 그 스님과 그걸 받는 그 스승, 그 당시의 환경에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0: 예, 제자들의 근기 따라서 예,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지금 현재의 현장이 아닌 배우고 익혔잖아요. 그건 현재가 아니잖아요. 나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스님들의 기록이잖아요. 그걸 언어로 문자로 배우면 물론 그 원리는 알 수 있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지난 여름에 내가 해운대 바닷가에 갔다 왔어. 바다의 모습이 이래.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글로 쓰면 지금 현재인가요? 아니면 지난 기억인가요? 현재가 아니잖아요. 참나는 항상 지금 현재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그 어록이나 공안집을 문자나 언어로 배워서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도 깨달음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만연이 됐습니다. 의리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직접 자성을 깨달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공안집과 어록을 공부를 해서 지식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이해한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착각했고 그 당시에 많은 스님들이 그런 선지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식들을 뭐라 했냐면 구두선이라 했습니다. 구두선. 왜 그러냐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라든지 행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우리들이 사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이 오면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매 순간 끊임없이 노력하죠. 괴로움은 아니더라도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불편함 나에서 편안한 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 내게 편안함이나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여겨지는 대상을 구하려 하고 대상을 구해서 내가 편안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내가 감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인데 자성을 깨닫고 나면 불편한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편안한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불만족의 주인 누구죠?
1: 나.
0: 만족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괴로움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즐거움의 주인?
1: 나.
0: 그 나는 똑같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불만족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됐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1: 나.
0: 하루 종일 즐거운 마음이 지속이 됐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1: 나.
0: 하루 종일 불만족과 만족을 10번 반복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1: 나.
0: 주인은 똑같잖아요. 그 자성을 딱 깨닫고 나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깨달은 선사가 어떻게 할까요? 굳이 즐거움을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아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비심으로 드러납니다. 구해서 가져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요. 욕심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드러나죠. 점점. 그래서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선사들이 말로는 지식으로는 이해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을 돌아보니까 명예나 이익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조금 손해가 하면 화를 내고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두선, 입으로만 하는 선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이 조사선의 방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어렵다.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됐는데 그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중국 송나라 때 조동종의 괭지 정각스님이고 그 방법이 묵조선입니다. 이 묵조선은 원래

원래 이제 조사선에 5가 7종이라는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조동종의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밝게 비춰보다 아래 적명 그러는데 이그 조동종의 굉지 정각 스님이 조동 스승이 누구냐 하면 조동종의 법맥을 이은 다나 자순 스님의 제자거든요. 이 스님이 자신들의 조동종에서 하던 수행 방식을 이어서 이게 더 훨씬 더 우월하다, 이 방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냥 조사선이 아니고 묵조선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묵조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묵조선의 방식은 이제 조사선의 병폐에 실망한 수행자들이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지켜보고 자성을 깨닫는 방식에 이제 관심 갖게 됐고, 그래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서 본성인 자성을 깨닫는 방법, 이게 묵조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병폐화되고 지나 침체가 되니까 이제 묵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그 묵조선을 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요한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해서 자성을 깨닫는 방법이니 1차적으로 마음의 번뇌 망상을 버리고 선정으로 돼야 됩니다. 고요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심, 분념, 선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심이 곧 깨달음이야라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가나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나선을 주창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그때 그 굉지정각 송대의 굉지정각 묵조선하신 스님과 대해종고 스님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한때는 같이 공부됐었습니다. 서로 존경도 하고 서로 인정했던 조사 스님들이고요. 이 조사 대종고 스님은 무심이 곧 깨달음이다 라고 했던 원래 묵조선의 근본 조동종의 가르침 무심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무심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야 해탈열반입니다. 근데 후대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우선 번뇌망상을 버리고 선정을 구하고 그 선정에서 무심이 됐을 때가 깨달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아니다. 그건 완성된 깨달음이 아니다. 무심의 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된 겁니다. 자, 그럼 대종고 스님 어떤 스님이냐? 임재종 스님입니다. 임재종이 담당 분준 원호 극근의 지자입니다. 원호 극근은 임재종의 조사 스님이거든요. 그러면 임재종의 선풍은 어땠느냐? 바로 공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대표적인 종파였거든요. 그래서 종고 스님이 무심에 머무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 무심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수행자들이나 불자들이 그러면 무심해서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자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과거에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기연, 일화, 그걸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 공안에 대해서 참구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공안을 다 어떤 스님이 조지 스님께 물었다.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전해준 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지 스님이 정전 백수자라 했다. 그래 그것을 그 스님이 참구해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 길잖아요. 그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정전 백수자죠. 이렇게 그 공안 전체를 가리키는 핵심 단어들을 참구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라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수행의 방법을 간화선 이렇게 했고요. 간화선이 나오게 됩니다. 간화선의 수행은 화두를 가지고 의심해서 의정을 얻게 되고 그 의심이 깊어져서 의단이 되고 그 의단을 타파하면 견성성불 즉 진여자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화두 참교를 통해서 분별망상을 버리고 화두 선정을 구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간화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냐. 본래는 열애선, 이제 원래는 다 조사선입니다. 예, 열애선,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 모두가 다 조사선이라는 큰 범죄에 속한다. 그런데 그 각각의 수행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됐는데, 열애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 내에서 깨달음 얻으려고 했다. 자성을 깨닫는 방식이고, 조사선은 그 자성은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존재한다. 그러니 굳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일상사, 일체처, 일체시에서 그 행위의 주인, 마음의 주인, 보고 아는 주인, 듣고 아는 주인, 내가 매 순간 안, 이, 비, 설, 신, 의를 통해서 이 감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감각의 정보를 감지하고 아는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그 나를 깨달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 잣나무다. 그럼 뭐예요? 잣나무를 보고 하는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이래서 아 빗소리가 너무 좋다. 그 빗소리를 듣고 아는 주인이 바로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조사선이니, 조사선은 일상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행위의 주인, 마음의 주인, 참나를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실천했습니다. 이게 조사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가르침의 방법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모아서 제자들이 어록을 만들고, 또 한 20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 어록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일화들을 또다시 모아서, 예, 여러 선사들의 대표적인 일화를 모아서 공안집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 후당쯤 오면, 북송 초기나 당과 송 그 사이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조사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서 선사스님, 스승이 바로 거기서 즉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마치 기출문제를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한 것이 마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침체가 왔고, 조사선의 침체가 왔고, 많은 문제가 생기자, 그래 온갖 도처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승들은 많은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분명히 그 스승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은 깨달음 얻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막힘없이 말하는데, 근데 실제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개념 있는 불자나 혹은 예를 들면 스님들이 저건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 즉 지식만 많이 알았지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묵조선 그거 말고 그럼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의 주인을 깨닫는 방법,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선에 오가 7종이 있는데, 오간 다섯, 예, 다섯, 오가란 다섯 가라는 뜻인데, 뭐냐면 그 조사선 실천에 했던 법맥이 이게 뭐 임재종이니 조동종이니 무슨 종 무슨 이렇게 종파들이 있습니다. 중에 그게 다섯 가지고 그 내에 또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가 7종이라 합니다. 이 오가 7종의 한 가지인 조동종이 있는데, 그 조동종의 수행 방식은 처음부터 고요히 마음을 지켜보고 보고하는 주인의 참나를 깨닫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더 훨씬 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실천하게 됐죠. 그래 그걸 체계화시켜서 이름을 묵조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괭지 정각스님이 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번뇌망 고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의 산란함이나 욕망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뭐죠? 선정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는 데 집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념무상, 무심, 선정이 곧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대종고 스님이, 대종고 스님 말씀드린 것처럼 임재종의 스님입니다. 임재종은 우리가 이제 육조회능 스님으로부터 육조회능, 그 다음에 남아회향, 그 다음에 마조도일, 그 다음에 백장회해, 황벽희운, 그 다음에 임재의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사선, 중국의 조사선의 가장 정맥이다라고 하거든요. 장자종단입니다, 그게. 그래서 임재종의 스님은 특징이 조사선의 핵심인 공안을 통해서 즉그 즉시 즉설주알로 자성을 알아차리게 만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 임재종의 공부를 했던 대종고 스님은 그 무심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거기서 한발더 가야 된다. 무심에서 한발더 가려면 갈 데가 어디 있죠? 무심을 아는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심을 한발더 가아가서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본성을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지금은 그렇게 공안을 주고 깨달음을 인도할 만한 스승들이 많지 않잖아요. 간호사의 폐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배워서 익혀서 그냥 아는 거는 나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 정확히 말할 수가 없죠. 제자들에게 배워서 익혀서 이해한 거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즉시 그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두를 받거나 공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인도하는 스승이 부족하니 기존에 있었던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방법을 찾아서 즉 공안을 가지고 참구를 해라.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를 하나 참구를 해라. 그래서 주인이 참나 본성을 깨달아라. 이렇게 한 것이 간화선이 됐다. 세 가지다.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은 다 목적은 견성성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단이 있는데, 예. 폐단 중에 조사선의 폐단은 뭐가 있냐면, 바로 구두선, 의리선입니다. 말씀드렸죠? 왜 구두선인지. 입으로만 하고 실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지식만 많아져 아는 거, 요즘 흔히 많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실제로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예. 의리선은 그렇게 이해해서 안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런 폐단이 생겼고. 근데 묵조선은 어떤 폐단이 생겼냐? 선정에 집착했다. 무념무상에 너무 집착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정을 얻었다 해도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그 선정에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선정인 무심 선정을 얻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정에 너무 집착하게 됐고 또 무심정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간화선은 이제 그래서 간화선이 나왔는데 또 간화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화두를 통해서 의심해서 선정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두 선정 얻기 어렵습니다. 혹시 참선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화두를 딱 들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딱 일어나서 몰입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의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이제 억지로 이먹고 해보지만 이먹고 하다 무엇을 먹을고 이거 먹을고 저거 먹을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두 선정, 화두 의정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0: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참나게 개통을 해볼까요?
1: 네.
0: 자,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잘 아셨죠?
1: 네.
0: 네, 우리 불자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죽음이 두렵죠? 네, 죽음만큼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해탈열반인데, 해탈열반의 핵심이 뭐냐? 바로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를 깨닫는 것이죠.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ALS를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웃음)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전통과 현대가 하나돼 울려 퍼지는 감동의 무대.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무명전설의 감미로운 목소리 성리. 현역가왕의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 소프라노 최미영. 진짜 사나이의 진심 가수 현진우의 목소리로 가을밤을 물들이고 화려한 무대를 수놓을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 불교계의 지디 덕산 스님과 함께하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 그리고 경기북부 불교합창단 연합회의 하모니가 자라섬의 밤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공감의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0: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작년에 이어서 오늘 하는데요. 여기가 선불장이라고 써 있어요. 밖에 보면 우리가 대법륜전 이렇게 위에 써 있고 밑에는 선불장 이렇게 써 있어요. 선불장이 부처님을 뽑는 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다나 천연스님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어떤 절에 이렇게 묻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이랬더니 과거 시험장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것보다 부처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해서 선불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나 스님이 과거 시험 보도 가는 걸 중지하고 출가해서 선종의 큰 스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는 곳을 선불장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경을 하셔서 그렇게 선불장에서 1등 급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원급제를 했으면.
1: 거기는요?

0: 마음이 일단 잡생각이 없어지면서 조용히 드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1: 글자를 쓰면서 또 부처님도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차분하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경 쓰기 대회, 사경 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인간은 오른손을 주로 쓰기 때문에 좌뇌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X자로 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좌뇌가 발전하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우뇌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뇌가 좌뇌보다 더 크게 발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뇌의 발전이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이제 감이 좋은 거고 직감이 어떻고 맨날 그렇게 그리고 물건을 쓸데없이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되게 재밌는 문화 구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이 운해형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체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는 게 한국 사람들끼리는 친하면 많이 만져요. 많이 만져요. 아니,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많이 만져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도 서로 손잡고 가고. 그런데 좌뇌하고 우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뇌가 발전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스러워하는 데 반해서 동아시아 사람들, 우뇌가 발전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체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사찰에서 계속 궁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무언가 집단 노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친목도모가 되는 게 동아시아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제일 잘 맞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경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명상보다 기도나 이러한 사경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상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빼먹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잘안될 수도 있고 기복이 심해요. 그런데 기도나 사경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해놓은 분량을 하기 때문에 습관들이기가 좋은 거죠. 계속 규칙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힘을 받는 데까지 쉽게 올라가는 게 사경이나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뭔가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문화, 즐겁게 살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금강경 봉창 기도도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차장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꼭한 달에 한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년이 좀 맞는 게 있으면 또 다른 소모임들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오래 사는 세상에 친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소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무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환자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받아서 생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출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절에 오시는 분들은 40대 거의 없고요. 50대, 60대,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젊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50대 분들하고 좀 이게 많이, 20, 30인데 70하고 같이 댕기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50 정도? 50 밑에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 오지 절대 계속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었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초고령 사회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랑 같이 50에 출발하신 분이 지금은 30년이 되니까 그분이 80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대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쌩쌩하면 그 위에 아픔을 잘 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0부터 제가 이렇게 뵙는 분들,

분들이 지금 이제 50까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드디어 저보다 어린 분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제가 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제가 20년 동안 가장 젊었다고 우리 절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70 초반대쯤에 이렇게 얼굴을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어른 같다, 노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어요. 아니 제 말을 한번 듣고 주변 분들을 이렇게 한번 맞춰봐. 그래서 공동체로서 그것을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화두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 봉창기도 같은데 오실 때도 앞뒤에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타면 말이라도 걸면서 내가 스스로를 좀 낮추는 행동들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외로운 늑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기간이 너무 절망적으로 긴 상황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자체가 좀 괜찮은 거고, 더 심각한 사람들은 여러분 바깥 양반들입니다. 꼰대로 혼자서 참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80 지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꼭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이렇게 뵀을 때 조금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아직, 이렇게 곁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분이 왜 이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 보살펴 드려야 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식 전환.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강할 때만 생각하면서 아, 이 양반이 왜 이러노?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서로 간에.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양보해 주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수 있으면 부모님에게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돌아가신 뒤에 마음에 맺히는 게 없고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러분 부모님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대는 조금이라도 전화도 더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보살펴 드리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하시는 시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저는 선지식하고 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친구, 친구. 친구들이 좀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는 친구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앞에서 인도해 가는 좀 재미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들, 보람의 일들을 인도해 가는 선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금강경 봉창기도는 회향이 없어요 라고 말한 처음부터 제가 그 말을 했었었어요. 이유는 뭐냐? 오래 사는 시절에는 노력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입시 기도는 회향이 있어. 내 자식이 끝났으면 이제 뭐더 이상 입시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끝이지 뭐. 그런데 이런 금강경 기도 같은 경우는 마치 오래 사는 시절에 운동해야 되고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 그게 약이든 식품이든 그런 건강 보조제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게 무슨 뭐 만보를 걷던 어디 뭐 헬스 같은 데 가셔서 근육 운동을 하시든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근육이라는 게 한번 헬스장 협찬 받은 거 아니고요. 아니 저도 못해요. 근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는 근육이 빠졌을 때 그것은 복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게 단백질 음료라는 게 뜨고, 그 다음에 계란 먹으라는 말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단백질 음료를 먹어, 뭐 계란을 먹어, 그 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해, 만보를 걸어,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회향이 있습니까? 회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꾸준하게 좋은 습관을 들여서 계속 밟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

헌신에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기도, 그 다음에 사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경이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명상이에요. 조계종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명상이나 선불교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은 제대로 지도받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타협하면서 했다 안 했다 하기가 너무 좋아.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담배를 끊을 거야 아니면 뭐 술을 끊을 거야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러잖아? 거의 실패합니다. 다짐을 굉장히 잘해도 굉장히 실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네 몸이 거기까지 안 가. 네몸 상태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누적시킨 게 아니다. 켜켜이 누적된 마치 그 북극과 남극에 쌓여있는 빙하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 얘기는 습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변 사람한테 다 불고 다니면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그렇게 못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받는 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노력하게 돼요. 그런 거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일은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먼저 터트립니다. 입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되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현재화 시켜내야죠. 왜냐면 실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저는 실천적인,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만보를 걷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런데 헬스장 같은 데 등록해서 사실 트레이너 이렇게 배정받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비싼 데 가면, 안 오면 전화 와요. 그러면 더 하게 돼요. 내가 하루 빠지고 싶어도 자꾸 뭔가가 이렇게 요청이 생기면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이게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옆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진도하고 안 맞아요. 걔는 그냥 다 처리해버리거든요, 혼자서. 그리고 학교에는 왜 나오느냐? 졸업장이 필요해서 나와요. 아니, 저희 때도 그랬었어. 그리고 걔는 선생님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잘하니까. 지 알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뭘 건드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거 펴놓고 그냥 하고 있어. 독서실이야. 시끄러운 독서실. 그게 공부 잘하는 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도 선생님이 거의 안 건드립니다. 건드린들 뭐 해? 건드린들 뭐 해? 그래, 나 선생님이 나를 안 건드렸어. 대학에 입시 그거 쓸 때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는 지가 원하는 데 쓰고, 진짜 공부 못하는 애는 원하는 데 아무나 또 써준다? 왜? 상담이 필요가 없어.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거 모르셨어요? 진짜야. 내 말이 딱 맞아. 정적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선생님이 고심을 해가지고 여기 쓰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잘하는 애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고, 지가 다 방향을 결정해와. 못하는 애는 그냥 한번 써보는 건데, 뭐.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못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도 못 와요. 그것은 근기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려고 하실 때 범천 브라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꽃으로 비유하면 연못에 물 위로다가 이렇게 꽃이 탁 튀어나와서 피는 연꽃이 있대. 그거는 부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땅 밑에서 진흙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애들이 있대. 걔네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땡긴다고 올라오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중간에, 중간층이 제일 넓은 거예요.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믿으면, 믿고 받들어 행할 수 있다면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범천권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도반들이 뜻이 맞는 도반들이 있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덜 힘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도자, 선지식 기도를 해주시는 스님이 잘하면 그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면 힘이 절반 이하로 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참 잘 됐을 때는 오히려 개운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선지식과 도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숙화홍 같은 게 이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라면 집에서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와서. 그래서 집에서 계속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과제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하루에 한번 금강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세요. 뭐 듣는 거는 생각보다 쉽잖아요. 뭐 설거지 하실 때 아니면 뭐 할 때 그냥 틀어놓으면 되니까, 핸드폰 딱 틀어놓으면 그냥 요즘 다 알아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습관이 들게 되면 나쁜 에너지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양명한 것을 향했을 때의 좋은 점은 어두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적으로 몸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던데,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서 자꾸 어른이 뭐가 이렇게 좀 나타난대. 그래서 금강경을 사경을 하셔서, 어른 이름으로 사경을 하셔서 11월 달에 천도 대회 할 때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양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공덕이 될 수 있는 사경,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한,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대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에는 삼보일배가 있어요. 사리를 이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를 꼽으면 제가 황룡사사리, 그 다음에 통도사사리, 보궁이라고 하는 데가 남북보궁이에요. 그래서 야산제일 통도사사리,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통도사 금강계단에 삼보일배를 했었고, 그리고 고산제일 월정사, 높은 산지에서는 중대 정멸보궁의 사리가, 이게 다 자장률사 세트입니다. 자장률사 세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도사에 가거나 중대 오대산 중대에 올라가셨을 때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율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율장의 증일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탑을 허는 것은 부처님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함부로 그걸 못 건드려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 아무도 못 볼걸? 그리고 통도사가 마지막으로 수리된 건 1704년, 1705년 이때에 수리가 됐고, 성능이라고 하시는 스님에 의해서 그게 사리가사 사정양록이라고 하는데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중안의 택리지 같은 데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는 없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뭐가 있느냐? 볼 수 있는 거는 자장률사 사리예요.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 자장률사가 오대산 북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모셔온 사리. 그 세트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 곳에 모셔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불국사 무설전에 전시되어 있는 황룡사 사리. 거기 가면 참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금강경 봉창기도 예전에 직접 가기도 했었던 금강산 건봉사야 치사리도 통도사에서 분화된 사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국사에 모셔진 사리는, 지금 모셔져 있는 사리는 원래 황룡사에 있던 게 반환되는 과정에서 황룡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찰이기 때문에 교구분

변호사인 불국사로 이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건봉사 치사리는 건봉사에 모셔져 있는데 그것은 원래는 통도사에 모셨던 자장률사가 모셨던 사리가 그쪽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잊혀졌다가 나중에 이제 도굴 사건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래서 건봉사가 제대로 된 절이었었으면 사실은 못 볼 사리예요. 근데 거기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절이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도굴꾼들에 의해서 만지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리예요. 그래서 건봉사나 안 그러면 불국사 무설전 가셔서 사리를 친견하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유력한 사리로 꼽으면 익산 미륵사 사리, 미륵사지에 가면 백제 무왕이 모셨다는 사리가 있는데 볼 수 없습니다. 탑안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잠깐 예전에 수리할 때 탑을 개보수할 때 그때 외부로 이렇게 보여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다시 들어가서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국사 석갑 탑사리도 굉장히 유력한 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석가탑사리 어디 가면 친견할 수 있냐면 불국사 무설전에 황룡사사리 옆에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사리로서 가장 유력한 사리는 왕실에 모셔져 있었던 부처님의 치사리, 전우소장 사리조라고 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치사리, 그리고 고려사에도 그 사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리가 가장 유력한 사리인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사리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원사, 여기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 복장에서 나온 사리. 상원사 가면 본존불로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문수동자상. 그 세조의 등을 밀어줬다라고 하는 그 문수동자상. 그 상을 80년대에 지금 이제 회주 스님이 되셨네. 우리 회주 스님이 상원사 주지하실 때 열었었어요. 그때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그 사리고, 그 사리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가 싹쓸이를 당합니다. 숭유 억불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때 싹쓸이를 당할 때 많은 유물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효령대군하고 세조한테 들어갑니다. 뇌물로. 뇌물로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모든 문화재는 있는 사람한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한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세조가 창병이 나서 몸이 안 좋을 때 당신의 원찰로서 재건한 게, 그때 상원사가 불나가지고요. 절이 절단이 났어요. 그때 신미스님, 예전에 그 나란말싸미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던 뭐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 아주 유력한 어떤 어떻게 보면 팀을 구성했었던 게 신미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던 그 신미스님이 세조에게, 세조랑 신미가 굉장히 친해요. 상당히 잘 나가는 문신, 그 김수온의 형이 신미스님 김수성이에요. 그래서 세조하고도 굉장히 친해.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신이 그 창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원사가 화재로 불이 났다 하는데 거기를 중건해서 원찰로 기도도량으로, 그러니까 세조의 병을 치료하는 기도도량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케이가 된 거고, 그때 많은 대신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게 상원사 중창권 선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그걸로 논문도 썼습니다. 논문도 다 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A급 사리를 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불교의 큰 절이나 탑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사리나 작은 유물들, 불상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세조나 효령대군에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팔아서 얼마나 되겠어. 그렇지만 신심 있는 분들에게 가면
벼슬 한 자리.

0: 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올려주고, 당신은 당신절이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당신절이니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리를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를 모시지 않았겠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상원사를 중창을 했는데, 폐허가 된 불라서 홀라당 다탄 상원사를 중창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A급 사리를 안 넣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깝지 않았겠지. 왜? 나를 위한 건데. 그게 아까우면 이상하지. 그래서 당신이 낙성시계까지도 오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리를 모시고 삼보일배를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윤하고 그 다음에 삼보일배를 하고. 근데 작년에 삼보일배 할 때 그 이윤하는 데 들어가는 거를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해보셔. 저 난 그 상여꾼 같이 이렇게 이윤해 가는 거, 그거 진짜 저도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제가 맨 앞에 있잖아. 살이 다음에 저잖아. 그런데 거기서 절을 하고 이렇게 가면 언제나 뒤쪽이 밀려요. 뒤쪽이 밀리거든. 어디든 마찬가지잖아 그거.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선두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조금 늦춰줘야지. 그래서 선두가 제가 여러 번 정지를 했습니다. 뒤에 이게 좀 길이 벌어져서. 그래서 여러 번 정지했는데 제가 그때 서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절을 했어요. 아니 힘든지 몰라.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닿는 데까지만 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옆으로 빠지시면 돼요. 이 삼보일배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제가 인도 성지순례와 관련해서 논문을 두 편을 또 썼습니다. 아유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진짜. 그래서 인도에 어떻게 이런 성지순례 문화가 생기느냐. 제가 올해도 12월에 인도를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불교사적으로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타니파타 법구경, 그 다음에 팔종의 열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7개월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장암 유행경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다른 데도 다 나와. 그런데 보면 팔종의 열반경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암 유행경을 보면 아난이 부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셔서 돌아가셔서 가면 우리 제자들은 누구에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보통은 안거가 끝나고 나면 수행 점검을 받으러 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말씀이시고 그거랑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신심 있고 성실한 제자들은 4대 성지를 순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한 노갸원, 사르나트의 노갸원, 사슴동산, 그 다음에 돌아가신 쿠시나가르를 순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곳을 순례하면서 신심을 증장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 순례 문화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 인도 성지순례 가요 하면 이 네 곳을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4대 성지라고 하는 데는 꼭 가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네 군데를 더 가요. 그러면 8대 성지가 되고 그게 어디냐면 왕사성 취상조복의 땅, 왕사성 술취한 코끼리를 조복시켰다. 그 다음에 바이샬리에서 수명 포기,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했던 바이샬리의 이게 8대 영탑경이라는 데 나옵니다. 제가 그냥 다 지어내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위성의 천불하연탑, 그게 하늘로 올라간 데고, 그 다음에 공녀성 쌍카시아에서 삼계보도 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개가 더 있어요. 그 중에서 쌍카시아는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혼자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는 그 쌍카시아를 안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성지순례의 시작은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더라. 그렇게 기본 틀이 잡히고, 그러니까 4대 성지가 기본 틀이고, 나중에 8대 성지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의 코스를 잡아주시는 분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쯤에 태어난 아쇼카 대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불교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들어본 그런 분입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진시황하고는 달라요. 진시황은 폭군의 이미지가 있고, 아쇼카 왕은 성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시황 같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세종대왕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부처님의 모든 유적지를 참배를 하면서 아쇼카 석주, 기념 석주, 나 여기 왔어요 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다닙니다.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황제가 전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계속 사람들이 그러한 황제가 왔다는 뜻이 뭐냐면요, 일반 순례자들이 온 거랑은 달라요. 일반 순례자들이 오면 길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황제가 순례를 왔다 이러잖아요. 혼자 오는 거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옵니다. 하나의 작은 나라를 이길 정도의 군대 정도는 다녀야 돼요. 황제가 움직일 거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뭔 뜻이겠어요? 그렇게 한번 돌면 길이 뚫린다. 인프라가 갖춰져. 그 전에는 오솔길이었는데, 둘레길, 올레길이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뒤부터 이렇게 다니기 좋고,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훌륭한 황제가 순례를 했다더라. 부처님도 좋지만 왠지 가보고 싶지 않아? 야, 황제도 그렇게 했대. 이러면 나도?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리고 인도는 덥기 때문에 유행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문화가 있어요. 집에 잘 안 있어. 이유는 뭐냐면 더우니까 주거의 필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성지순례 같은 걸 하는 문화들이 있고, 그 과정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절하는 문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삼보일배를 동참을 하셔가지고 좋은, 저는 한국 불교인이라면 불교인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동참을 해서 좋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다음 달 되면 뭐 그렇게 덥거나 춥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 왔는데 아, 난 너무 좋았어. 진짜 그거는 말로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분들도 느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에게도 이러한 신심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게 작년 삼보일배 비올 때 산부인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행복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그런 가피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산부인배를 하고 다리가 거진 안 아팠어요. 너무 좋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절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8배만 해도 한 3일에서 4일 정도 계단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뜨끔뜨끔해요. 뜨끔뜨끔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 제가 제 느낌에는 108배 한 것보다는 또 안 한 정도의 굉장히 적은 데미지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심에 의한 게 아니었겠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것도 있고 명상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이윤하면서 산부일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두루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연정.
4: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3: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4: 어? 춤도 금방 하네.
5: 네, 바지, 잠깐만요.
3: 잠깐만요.
6: 나의 사랑에 녹아 나의 노래에 녹아
7: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 오, 너무 멋있네.
9: 네.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스팅?
10: 와,
11: 와.
10: 고고싱까지?
11: 아니, 고고싱을 어떻게 알아?
10: 어떻게 알았지?

0: 현대인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어? 안 돼!
7: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8: 당했다!
9: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0: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1: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마마.
1: 제가 참으로 궁금해서요. 마마가 하객이신지 아니면 적이신지.
0: 오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1: 방금 프라세네지 도안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왔어요. 치욕을 당한 표정이던데요.
0: 잘 됐군요. 제가 말하려던 걸 알아들은 것 같으니.
1: 프라세나짓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0: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1: 전하의 외교 수완을 확실히 알겠어요. 먼저 숭배 의식의 말을 태제의 마체에 묶어놓은 다음 코살라 국왕 프라세나짓한테 손님들을 함께 환영하자고 말했어. 그래서 샤카 왕들이 숫도다나 대왕에게 회의에서 분노하도록 만들었지. 대왕의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계신 거군요.
0: 정신 바짝 차려야 답답한 이왕. 당신은 대왕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실은 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모자랐으니.
1: 하고 싶은 말이 뭐요?
0: 비록 당신한테 뱀처럼 날카로운 이빨은 없지만 온몸에 독을 품은 건 분명하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
1: 드러나던 전하!
0: 그리 화낼 거 없어 단답하니와. 한꺼풀 벗기고 나면 모두가 알몸이니까. 당신이 샤카 왕자의 눈독을 들이고 있듯이 나 역시 그렇소. 말했듯이 한꺼풀 벗기고 나면 모두가 알몸이요.

0: 단답하니왕 며칠 더 머물다 가세요. 어차피 회의도 참석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1: 대왕.
2: 대하 말씀이 맞아요, 단답하니왕. 회의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으니 마마도 오셔야만 합니다. 마마의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3: 아미타 마마, 혼자 돌아가서 뭐 하시게요? 야소다라도 여기 있는데 고모부도 회의 때문에 남기로 하셨으니 여기 그냥 계세요.
4: 그래 어머니, 며칠 더 계세요. 회의 후에 떠나셔도 되잖아요.
5: 원래 시집간 딸 집엔 오래 머물러선 안 되지만 여긴 마마의 친정이기도 하니까 더 머무셔도 우린 괜찮답니다.
6: 좋아요. 여긴 제 친정이지요. 하지만 이제 고판의 집이다. 그러면 날 무슨 구실로 붙잡아 볼래?
3: 하하, 아미타 마마 너의 시고모님이기도 하니 무슨 구실로 붙잡을래?
4: 아미타 고모님, 정중히 부탁드려요. 이 결혼식을 위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으니 부디 며칠만 더 머무셔서 이 새 신부가 고모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6: 새 신부인 네가 그렇게 성심껏 부탁을 하니 여기 있으마.
5: 봐요, 야소다라가 말만 하면 되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더니 따님이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들으십니다.

0: 인사드립니다, 폐하.
1: 뭐이니, 이가 이 시간에 용건을 말해봐.
0: 이런 시간에 찾아온 걸 용서하소서. 결혼식이 끝난 후 다른 기녀들은 모두 다 향락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폐하, 칸치니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궁 안에서 간친 일본 사람이 있느냐?
2: 없습니다.
3: 폐하, 해나 의식을 하던 날 밤 칸치니가 공주님 방에서 나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2: 맞아요. 저하고 만났죠. 당신의 전원을 받고 호숫가로 당신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칸치니가 와서는 태자가 다른 왕자들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해나를 바른 후 궁밖 외출은 금기라고 말했어.
4: 난 당신을 호숫가로 부른 적이 없는데.
2: 그럼 왜 다무카는 나한테 와서 당신이 날 호숫가로 불렀다고 했을까?
4: 저는 그런 말을 다무카한테 한 일이 없습니다.
1: 다무카, 네가 야소들한테 그 말을 전했느냐?
0: 예, 폐하.
1: 누구의 부탁으로?
4: 말해봐, 다무카. 누가 시켜서 그런 말을 전한 거야? 말해봐.
5: 칸치니. 칸치니가 부탁했어요.
1: 네가 어떻게 아느냐?
5: 저기, 칸치니가 타무카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칸치니가 제 수중을 떴죠.
0: 예, 맞아요.
4: 하지만 형,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타무카한테 전했을까?
5: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아.
2: 그날 칸치니가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 더러워진 베일도 가져갔어. 빨아오겠다고 하면서.
4: 하지만 왜 그랬을까?
5: 그거야 칸치니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지. 예.
1: 아미토단, 향락궁의 기녀 칸치니를 찾아서 내 앞에 데려오라고 사령관한테 지시하라.
6: 예, 폐하.
4: 걱정 마라, 모희니. 칸치니가 어디 있든 곧 찾을 테니. 왜 그런 허위 전언을 했는지도 알게 될 거고.
0: 예. 물러갑니다, 폐하.
7: 시타르타, 넌 그런 질문을 제가 된 칸치니한테 해야 될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질문은 끝까지 답을 알 수 없게 되지. 이제 칸치니는 그런 질문의 하나가 돼버린 거야.

0: 아니요.
1: 그럼 별과 얘기를 하는구나.
0: 아니요.
1: 그럼 부엉이하고 대화하는 거니?
0: 아니에요, 숙모.
2: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0: 숙부님, 모인이가 와서 칸신이 얘기를 한 이후로 자꾸 칸신이가 걱정됩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꼬리를 물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그녀는 왜 타무카를 통해 내가 호숫가로 고파를 불렀다고 전했을까? 그리고는 호수로 못 가게 막았고.
2: 쓸데없는 걱정이 많구나 싶더라다. 병사들이 두루 찾고 있다. 일단 찾고 나면 모든 답을 알게 되겠지. 그리고 어쨌든 일생을 기녀로 살고 싶은 여자는 없을 거다. 언제라도 적당한 짝을 만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이지. 그리고 떠나는 거야. 아마 칸춘이도 누군가를 찾았겠지. 응?
0: 제발 그랬으면, 그런 일로 그랬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2: 너무 감정적이면 못 쓴다. 기녀 하나 때문에 그리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상관 안 해.
1: 그리고 이런 밤에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있어야지. 야소다라가 꿈에 부풀어 잠 못 이루며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넌 어둠 속에서 칸친이 걱정만 하고. 결혼식 다음 날에 이렇게 신부를 버려두는 신랑이 어디 있다든. 없지 안 그래? 스타르타, 네 첫 번째 의무는 야소다라란다.
0: 예, 숙모님.
1: 그리고 돌아가선 신부한테 그런 질문을 막 해선 안 된다. 대신 사랑을 듬뿍 주렴.
0: 네, 숙모님.
3: 야소다라 공주님, 태자마마 오십니다.
1: 당신을 계속 기다렸어.
0: 왜?
1: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을 보여주려고.
0: 내가? 내가 무슨 선물을 줬는데, 고파?
1: 안 줬음 말고. 하지만 이 고파가 항상 선물을 잊지 않고 챙기는 건 잘 알고 있지? 지난번엔 당신 피리를 가져갔잖아.
0: 맞아. 이번엔 뭘 훔쳐간 거야?

0: 이제 말해봐. 여기에 언제 색을 입혔어?
1: 모르겠어, 고파. 당신 기억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이 조각상으로 왔고, 그리고는 갑자기 여기에 색을 입혔어.
0: 당신의 사랑의 선물이 내 맘에 들어.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
1: 뭔데?
0: 당신이 찾아내봐. 잘 살펴봐. 그래, 이건 당신의 시력 검사이기도 해. 이 조각상에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연인만 보여.

0: 이 연지가 여인의 마음에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풍요한 시기인 결혼 생활을 일깨워주니까.
1: 당신은 내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0: 대답해라 대바다타. 내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야만 하겠냐? 대답하라 했다.
1: 아들은 칸치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당신은 어째?
0: 입 다물어만 걸라! 이놈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저 두 눈이 말하고 있잖아. 말해라. 이전에도 칸치니 때문에 너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 칸치니가 불쑥 나타나면 넌 어떻게 되겠느냐?
2: 그럴 수 없어요!
0: 그럴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3: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0: 무엇 때문에 죽여? 말해, 왜 죽였어?
3: 그녀는 야소다라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요.
0: 야소다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
1: 야소다라하고 몰라를 구했던 거니? 대바다타!
0: 납치를 해? 대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우리를 다 불태워 죽일 거야!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릴 거야!
1: 도대체 넌 왜 그러니? 전투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난 표적을 놓친 일이 없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잖아. 뭐 때문에 머리가 아닌 왕관을 썼던 거야?
2: 내가 그때 시다르타를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에? 무슨 이득이 있었겠어요?
3: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고 프라스나짓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 가뒀겠죠. 그럼 야소다라뿐만 아니라 왕좌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타르니 그놈이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계획대로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했을 거고 시다르타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1: 죽어? 그는 불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지. 화원에 전갈을 숨겼는데도 살아남았고 신혼 침대에 전갈을 놔뒀는데도 또 살아남았어.
2: 지난 세월 동안 두 분이 하신 일은 그저 시도와 노력이었죠. 결과가 뭐예요? 오직 실패. 그뿐이잖아요. 실패뿐.
1: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0: 무슨 방법?
1: 수도자. 기억해요, 당신? 내가 아시타 성인이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시다르타 생일날에 수도자의 물병을 선물해 줄 거예요. 이제 때가 왔어요. 수도자, 현자, 슬픔, 자비. 그리고 속세를 떠나 숲으로 가는 거죠.
0: 알아듣게 말해봐요.
1: 보세요. 시다르타에겐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든가 아니면 숲속으로 떠나든가. 만약 죽지 않으면 숲속으로 갈 수 있겠죠. 그저 두고 보세요.

0: 내가 어떻게 시타르타를 금욕생활로 이끌어가는지.
1: 보거라 시타르타, 이건 방이 7개 달린 저택.

0: 배우자가 서로를 깊이 잘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란다.
1: 그렇다면 아바마마, 저는 고파와 함께 다른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요.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며 분위기가 고요하고 숲에 가까운 곳으로요.
0: 그렇게 하랴오나.
2: 당신이 아들한테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저도 며느리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0: 당연하지, 당연해.
2: 러시카?
3: 이게 뭐예요, 어머니?
2: 이 실팔찌엔 아기를 회임하라는 축복이 들어있단다. 이걸 신부의 오른쪽 손목에 묶고 있으면 바로 아기를 회임하는 순간에 이 실이 저절로 끊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시더구나.
1: 어마마마, 그런 걸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2: 전통에 대한 믿음이지. 시타르타, 우린 전통을 존중해야 돼.
1: 하지만 전통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해요. 외람되지만 우리 조상들은 정글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알몸으로 숲속을 다녔고요. 그런데 우린 옷을 입어요. 그들은 나무 위나 동굴에서 잤지만 우리는 집을 지었어요. 그들은 사냥을 했지만 우린 밀을 경작하죠. 변화는 도처에 있어요. 규칙에도 변화는 있어야죠.
2: 시타르타, 어떤 건 신의 소관이라 바꾸는 건 옳지 않단다.
1: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는 신에 관해 말만 들었지 창조주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일이 없어요.
4: 페아,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0: 알았다, 아미토단. 가자, 시타르타. 오늘 회의에 가면 나한테 많은 질문이 쏟아질 거다.
1: 어떤 질문이든 다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아바마마.
0: 만약에 우리 결정에 사심이 있다고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투표에 미칠 영향은 생각 말고 네 소신대로 말하라.
1: 염려 마세요. 우리의 정직에 우리의 힘입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샤카 가문의 누구든 그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지난번 가문 회의는 태자의 결혼식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남아있는 문제를 제고해보고 투표를 실시할 겁니다. 슈뚜도라 대왕과 시타르타 대자는 전투 중 내린 결정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어찌...
0: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늘 내 어찌 지도자가 돼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이 수도다나 왕이 샤카 가문 회의 참석자들에게 청하노니 질문 시작하오.
4: 시타르타 대자, 자네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전쟁 전략을 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1: 시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전쟁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제 마음이 전쟁 중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전쟁을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양국의 병사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유혈 참사로 득을 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6: 자네는 적을 무찌른 후 살려보냈다. 그게 정치인가?
4: 고살라고 왕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1: 마마의 질문이 좀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프라세나짓은 처음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되었죠. 모두 아시.

0: 아시다시피 우정은 증오의 적이지 않습니까? 플라스 에너지스는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1: 그거 유감스러운 일이군, 왕자. 모두가 자네처럼 생각하진 않아. 플라스 에너지스는 지옥을 꼭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떠나면서 가필라바스트를 숙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더군.
0: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마도 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미래 걱정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2: 스토다나 대왕, 코살라 국가 전투를 치르느라 우린 인명을 많이 잃었어요. 마차와 무기를 마련하느라 황실 금고도 바닥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십니까?
3: 걱정돼요. 하지만 당신은 전쟁밖에 답이 없었소.
1: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지금 어째서 프라세나지드한테 전쟁 비용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3: 곧 받을 거요.
1: 언제요? 프라세나지드 다시 공격할 때요?
4: 맞아요! 말씀하세요!
1: 프라세나지드를 초대한 건 그저 배와 마음대로 하신 일입니다.
0: 전쟁을 하기 전 프라세나지드는 우리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엔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1: 잘했군, 대자. 그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운 모든 샤카인들한테 대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0: 무가치한 히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샤카 전사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부상당한 병사한테 손수 다가가서 그 고통을 위로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부상자한테 제대로 된 식사도 괜찮은 삶도 못 줘요. 목숨만을 부지시킬 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부상당한 병사들의 집에서도 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승리를 자랑하면 끝이지만 불구가 되고 무기력한 그 사람들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걸 짐작이라도 해봤습니까?
1: 우리도 전쟁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칼을 뽑아야만 한다. 우리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5: 그래요, 당연하지요.
0: 이 칼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저 피바다를 이룰 뿐이죠. 칼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줄 뿐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려면 전쟁은 생각지 마십시오. 전쟁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죠.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올 뿐. 그저 또 다른 전쟁이 올 뿐입니다. 오늘 저는 가문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평화를 응원하고 지킬 겁니다.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1: 이건 가문에 대한 모욕입니다.
6: 아, 뭘 그래요? 모욕입니다.
7: 모욕입니다.
6: 모욕입니다.
8: 이건 모욕입니다.
2: 이건 우리 하지만 태자의 말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어요.
9: 여러분은 대왕과 태자의 신념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시죠.

샤카 가문의 지도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투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수도다나와 태자를 지지하는 샤카 왕들은 차고 있는 칼을 내 오른쪽에 놓고 나하고 태자를 반대하는 왕들은 칼을 내 왼쪽에 놓으셔. 투표 결과가 나를 반대하는 거로 나온다면은 나는 왕관을 벗겠어. 만약 내가 이기는 경우에는 왼쪽에 칼을 놓은 왕들은 다시 왕관을 쓸 수 없게 될 거야. 이제 투표를 시작하시오. 정확하게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마마께서 반대표를 먼저 던지시면 저도 따르시오.
1: 뭐 하나 드러나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시타르타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만약 반대표를 던지신다면 뒷일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본 회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0: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폐하. 전 샤카 가문이 폐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시타르타 대자를 지지합니다. 반대자는 전무했고, 따라서 전원이 폐하와 시타르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겁니다.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3: 폐하, 이 약을 드시옵소서.
4: 프란세나지도 왕납시오.
3: 조금만 더 드세요.
5: 부르셨어요?
6: 부른 건 어젠데 이제 나타나냐?
5: 병석에 누운 환자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6: 나는 몸이 병들었다만 너는 뜻이 병들었구나. 이미 한 번 패배한 마당에 샤카국이 또 전쟁을 벌이는 건 배신 행위야.
5: 이 전쟁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복수를 해주는 거라고요. 형제국이 되자고 해놓고는 비겁하게 제등에 칼을 꽂았어.
6: 프라세나지, 복수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샤카 가문 결혼식장에 있었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
5: 저는 어떤 이유도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 샤카 연합국에 대한 전쟁을 불갑지 합니다!
3: 폐하! 폐하! 폐하!
5: 카피아 파시들을 붙여버릴 겁니다!
3: 폐하! 폐하!

이젠 전쟁을 막지 못하겠군. 장례식을 준비해라!

0: 무슨 일이에요, 수모? 정말 기쁘신가 봐요.
1: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이 왕국이 다 기쁜 일이다. 모두가 다 기쁜 일. 왜냐고? 왜냐면 태자, 네가 곧 왕이 될 거기 때문이지. 아, 태자, 슬퍼하지 말고 축하할 일이란다. 아, 그 샤카 회의에서 아무도 너한테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서?
0: 예, 수모님. 이 일은 정말 놀랍네요.
1: 아, 놀랍고도 기쁜 일 아니니? 놀랍고도 기쁜. 너는 머잖아 즉위를 하게 될 거다. 그 전에 네 왕국을 한번 둘러보고 싶지 않니?
0: 보고 싶어요.
1: 백성들도 만나보고 싶고 말이야?
0: 그럼요.
1: 백성들이 정말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한단다. 너도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니?
0: 보고 싶죠, 숙모님. 하지만 아바마마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요.
1: 그래, 그건 맞다. 이리 와보렴. 널 위해 가져온 거란다. 마음에 드니? 아니, 열진 마라. 우선 닫아두자꾸나. 이건 네 거야.
0: 하지만 열어보지 않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1: 내 말이 그 말이다, 얘야. 이 작은 상자는 그토록 열어보고 싶어 하면서 네 거대한 왕국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아, 대왕은 잔치를 벌이고 너한테 왕관을 씌워줄 거다. 너를 샤카 연합국의 왕으로 선언하는 거지. 하지만 얘야, 그에 앞서 네가 다스리게 될 백성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 아,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길 바란다.
0: 아니에요, 숙모님. 숙모님 말이 맞아요. 제가 왕국을 일주하며 백성들을 만나봐야겠어요.
2: 축하오, 왕비, 축하오. 빈자한테 음식을 나누어주고 브라만들한테도 잔치를 베풀도록 하시오. 오늘 당신의 아들이 모든 샤카 왕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어. 모두 시다르타의 말에 집중하고 그 생각에 감탄을 했지.
3: 자세히 좀 말씀해보세요. 궁금해요.
4: 폐하께서 아셔야 할 건 단 하나. 그 누구도 회의에서 태자한테 반대하는 투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 아, 대단해. 우리 조카가 여기서도 칭찬을 받고 있네요.
2: 나는 시다르타 네가 이제부터 왕국을 다스리고 정치와 법제에도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난 곧 너한테 대관식을 치러주고 이후로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단다.
0: 대관식이요? 하지만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파와 함께 여행을 해도 좋다고요.
2: 그래, 그건 내 허락한다. 돌아온 후에 대관식을 하지. 그래, 어디로 갈 계획이냐?
0: 카필라바스트 국경 너머로요.

0: 아니, 그 이유는?
1: 아바마마, 저는 우리가 다스리게 될 곳들을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도 우리 백성인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샤카 연합국 전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바마마.
0: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드로나단, 아미토단, 데바다타가 거기 있으니 너한테 그곳 상황을 계속 알려줄 건데.
1: 하지만 아바마마, 제가 그곳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0: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태자.
1: 이유는요?
0: 이유가 전혀 없다!
1: 그렇다면 저도 왕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왕관도 쓸 수 없고요.

0: 것 같아.
1: 어째서 모두가 나한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그들은 널 하찮게 생각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 그건 안 돼. 내 아버지, 분노는 무슨 짓이든 해. 날 보라니까!
2: 야소다라한테 암살죄를 물어야겠군.
1: 저는 항상 아바마마가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렀어. 저는 이제 아바마마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0: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0: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0: 숙의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숙의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구입 문의는 좋은 땅 출판사 02-374-8616번입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정작구에 박희영 우상은 박병희 오성혁 부채 서울 동작구에 서진호 부채 경기도 용인시 서찬호 이지에 서정암 부채 서울 서초구에 원순해 부채 인도네시아 코타델타마스 거주 이정희 허문석 허재석 이영호 부채 부산 동구에 이행규 권위자 이성욱 안유미 인설 이다겸 이상님 부채 경남 창원시 장수창 배성윤 장은호 조소연 장하원 윤준성 장서인 장재인 장채원 부채 부산 해운대구에 정봉열 정영경 정재훈 정재환 부채 대전 중구에 최유경 부채 경기도 구리시에 최승용 김맹순 부채 가족 건강발언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은 부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부채 학업성취 발언 강원도 원주시에 최은채 부채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현 부채 소원성취 발언 인천연수구에 강승희 정준홍 구시은 정소임 박인식 정소영 조경 조현미 조윤성 조현지 부채 경기도 금포시의 변주호 부채 경기도 희흥시의

경금이도 구진호 부채 경기도 성남시의 김금이라 영호 김혜진 김범내 부채라 병조영가 서울은평구에 김대석 송수경 김민경 김상민 김민균 부채 김경주 영가 충남 예산군에 김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점이 양영순 윤지섭 윤효자의 부채 경기도 안산시에 김정혜 최석

김세진, 김혜령, 김주영, 김지은, 모체, 경기도 남양주시의 나정희, 김태민, 황수영, 김리하, 모체, 전남 영암군의 유상금, 양창희, 양영희, 양종길, 양성희, 양정희, 양두영, 양원영, 양소영, 양미영, 모체, 서울 강남구의 박길자, 진경미, 진내리, 진윤주, 부치, 경기도 용인시의 박수진, 황선영, 박수염, 박재현, 부채, 강원도 춘천시의 손일흥, 정예자, 송승민, 김나영, 부채, 부산, 부산진구의

경령과 경남 동양시의 참의정 백범수부채 강원도 원주시 최상문 황지영 최하윤 최희연부채 극락왕생발언 김대한복이 김일환영과 김선절복이 김세중영과 전예수영과 김혜진영과 김성현복이 김상래영과 김재은복이 이용승영과 수자령 일체영과 박기영복이 박상희영과 송묘희영과 상명스님복이 곽호안영과 우상원복이 우종화영과 우창재영과 유해성영과 윤지서복이 윤정상영과 윤덕원영과 희기욕복이 반려견 한솔 금강유옥역 유덕영과 이정희복이 헌남섭 신사득 허태본 이대복 양예남영과 선망조상일체영과 태아령일체영과 장수창복이 장성안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달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 야선의 종풍. 사부대 중에 기도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 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많은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덕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 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0: MC님은 어떻게 보시,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1: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1: 네.
0: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0: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0: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 안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0: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0: 네.
1: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니,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0: 한
1: 그렇게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네. 글자는 또 아유 그, 네. 너무나 잘 고.

0: 주시는 것 같아서
1: 아, 예.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0: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2: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신

0: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쇠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0: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

0: 학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욱화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2: 어머니
1: 네,
2: 그
1: 네.
2: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

0: 상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우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0: 아, 저희 어머님?
1: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1: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0: 예,
2: 흐르셔서.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있는데,
2: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0: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해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

0: 않게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수소와 같이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찔 뿐 어떤 복이나 지혜도 없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2: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1: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2: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정치권의 현실을 짚으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음 안보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가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운사와 금산사, 대흥사와 봉선사가 홍수 피해 복구 기금을 쾌척한 데 이어 대불련도 힘을 보탰습니다. 나홍왕사의 출가지인 영덕에 묻을련 선명상 치유센터가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성지순례부터 뇌과학과 호흡 명상, 노래 치유 캠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창종 80주년을 앞둔 진각종이 한국 밀교 문화 집성과 진호 국가의례 복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계 학술 대회를 열고 밀교 공양을 비롯한 밀교 의례의 설행과 전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부터는 불교 교육 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 결사가 본격적으로 주관을 맡아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정치권의 현실을 짚으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음 안보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치권의 가파른 대치 국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동훈 국회의원에게 불교적 통찰이 담긴 뼈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물이 극에다라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며 극단적인 행보와 대립을 경계하는 동시에 항상 마음을 살피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세상 만물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연기적 세계관 속에 있다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화를 내거나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통제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신에게 화를 낸다든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결국은 뜻한 바도 이루지도 못하지만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1: 한동훈 의원은 마음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진우 스님의 선명상 활동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3: 마음 안보,

0: 라고 예, 예.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네. 생경한 언어긴 했는데 제가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 너무 공감이 가서.
1: 진우 스님은 국가를 지키는 물리적 안보 못지않게 개인 내면의 평정심을 찾는 마음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스스로 이제 마음 운동, 마음 안보를 해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이제 평안해지고 또 건전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또 이렇게 이해하고 융합하는.
1: 그러면서 갈등으로 치닫는 정치권에는 국민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치인 만큼 스스로 국민이라는 일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중도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한 의원의 예방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지난달 말 네팔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구의 5%에 달하는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조계종 교구본사인 고운사와 금산사, 대흥사, 봉선사를 비롯해 대학생 불자들까지 네팔 피해의 아픔에 공감하며 십시일반 모은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하겠습니다. 부처님 고향 땅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불교계 자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2교구 대흥사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각각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과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교구본사 차원의 기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하루빨리 네팔의 상황이 복구되길 축원했습니다.
5: 눈비리 동산이 있는 네팔에 가서 저희들이 좀 잘해야 될 것
6: 같습니다. 예, 예.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금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네팔 피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며 부처님 고향이 하루빨리 원만 복구되길 서원했습니다.
7: 공무회 하면서 예. 또 원장 선생님도 38대 집행부 또 시작하는데 우리가 좀 함께하자 그런 마음을 내서 대중들하고 함께 왔습니다.
4: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대학생 불자들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1천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대와 동국대, 이화여대 등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소속 70개 대학 50여 사부대 중이 십시일반 모여난 금액입니다.
8: 동체 대비한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조금 적은 돈이라도 한번 모아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4: 오는 1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10만 달러, 약 1억 3,500만 원의 지원금 쾌척을 예고한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기금을 기탁한 교구본사들과 대학생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네팔의 안녕을 축원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2: 네팔 사태로 인해서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교구본사 사찰들과 불자 대학생들이 만든 자비의 물결이 자연재해로 무너져 내린 네팔 국민들 마음을 채우는 감로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지난 7월 나홍 왕사의 출가지인 경북 영덕의 문을 연 선명상 치유센터가 가을을 맞아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나홍 선사 성지순례부터 뇌과학과 호흡명상, 노래치유 캠프까지 자연 속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9: 동해안의 푸른 산자락, 천년고찰 장육사 경내에 자리한 영덕 나홍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나홍 선사의 수행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부터 뇌과학을 접목한 명상, 노래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 캠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1박 2일간 나홍 선사의 고향인 영덕에서 출발해 출가지인 문경 대승사 묘적암과 깨달음을 얻은 양주 회암사, 열반에 든 여주 신늑사를 차례로 찾아갑니다.
10: 출생지인 영덕에서 출발해서 출가지인 대승사 묘적암, 그 다음에 대성사에서 1박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선명상 배우고 그

0: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1: 10월 17일부터는 1박 2일간 BTN 프로그램 빅 히스토리 출연자이자 과학 대중화 운동을 이끌어온 박문호 박사와 함께하는 뇌과학 호흡치유 캠프가 열립니다. 80명을 대상으로 명상과 뇌과학, 호흡의 관계를 10시간의 특별 강연으로 선보이며 직접 명상을 체험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치유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영양 1월산에서 30여 년간 양봉하며 노래해온 김성록 성악가, 이른바 꿀포츠와 함께하는 치유 노래 명상 캠프입니다. 자연 속에서 노래와 명상을 결합한 1박 2일 캠프는 참가자 50명에게 음악으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0: 박문호 박사의 과학치유 캠프나 또 김승록 성악가의 노래치유 캠프 같은 거는 우리 센터만의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굉장히 빛나는 콘텐츠에서 최대한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연구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로
1: 매주 주말에는 선명상 스테이도 상설을 운영합니다. 당일 코스부터 1박 2일 최대 10일까지 센터에 머물며 선명상을 배우고 자연 건강식을 맛보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치유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기 때문에 뭐 호흡 명상이나 또 조금 더 깊은 것을 체험하려면 이제 화두 명상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 편안하게 선택해서 진정한 휴식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떤 프로그램이지 않겠나 이래서.
1: 이와 함께 센터는 10월 16일부터 4일간 열리는 영덕 웰니스 페스타에도 참여해 선명상과 사찰 음식을 알리는 등 지역 사회와의 접점도 넓혀갑니다. 영덕군이 건립하고 조계종 선명상 중앙본부가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첫 사례인 만큼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간화선을 기반으로 한 전문 수행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영덕에서는 앞으로 세계적인 간화선을 기반으로 하는 선명상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수행기관, 그래서 장기 수행 중심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1: 수행 전통과 자연 치유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 나홍왕산 선명상 치유센터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휴식과 수행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내년 창종 80주년을 앞둔 진각종이 한국 밀교문화 집성과 진호 국가의례 복원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은 어제 성북구 총인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밀교 공양을 비롯한 밀교의례의 설행과 전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서울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추계학술대회. 내년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이 문체부 지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국 밀교문화 집성과 진호국가 의례복원 불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5: 학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밀교의례복원 사업이 원만히 회양되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의 복전이 되기를 소원하며
4: 학술대회에선 현교, 즉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인 불교 의례나 가르침과 밀교의 공양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불법승 삼보를 대상으로 하는 현교의 공양이 외적 대상에 향과 꽃 같은 재물을 올리고 복덕을 쌓는 방식인데 비해 밀교의 공양은 단순히 물건을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강조됐습니다. 밀교의 공양은 온 우주의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과 모든 수행자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를 존경하고 공양을 주고받는 입체적인 의례로 발전했다는 설명입니다.
6: 밀교의 공양은 외적 물질을 공헌하는 수동적 행위에 머물지 않고 수행자의 신구의 삼업을 본전의 법신과 일치시키는 삼밀가지의 역동적 유가 단행이다.
4: 공양물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교의 공양물이 향이나 등 꽃과 과일처럼 재단에 직접 진설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이었다면 밀교에선 수행자가 손으로 결인을 맺고 입으로 진원을 외우며 마음으로는 깊은 산매 속에서 우주를 관상하는 이른바 신구의 삼밀공양이 핵심입니다.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말, 마음 전체를 부처님과 일치시키는 가장 수승한 공양물로 승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6: 산매 속에서 무한한 공양을 펼치는 운신공양 그리고 우주 전체를 불국토록 공헌하는 만다라 공양은 물질의 유한성을 돌파하여 수행자의 청렴한 보리심을 궁극의 공양물로 승화시켰다.
4: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밀교의 역사적 뿌리를 되찾고 새로운 중흥을 이끌어갈 중요한 마중물이 될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0: 각종 일개율의 국가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법인체를 발족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일교학회는 바로 이러한 불사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학술 발표입니다.
1: 진각종은 내년 창종 80주년을 맞아 세계 밀교의식 시연 등 한국 밀교문화 복원을 위한 대작불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2: 이번 학술 예정을 통해 앞으로 선취하고자 하는 한국 밀교문화 집성과 진흥국가 의례 복원을 위한 불사도 밀교 증언과 생활 밀교를 실천해서 현세정화로 시민을 현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 이날 학술대회에서 인도 후기 밀교 의례집과 티베트 호마 의례 등을 폭넓게 살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국내 최대 청소년 불교 문화 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제18회 축제부터는 불교 교육 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본격적으로 주관을 맡아 교리와 문화는 물론 순례와 안거 체험까지 아우르는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 문화의 미래를 일궈온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28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나란다 축제는 다시 내딛는 불교 중흥의 한 걸음,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 청소년 불교 교리 경시대회를 시작으로 나란다 축제를 태동시켜 이끌어온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이 지난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손을 떼면서 이제는 불교교육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임시가 아닌 정식으로 행사를 주관합니다. 여기에 조계종 총무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공동주최로 힘을 보탭니다.
5: 해봉당 장로님께 입적하고 은정재단에서 좀 나란 축제를 좀 기피하는 어떤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라 축제를 살려가는 이 취지의 뜻을 모았고.
4: 주관단체가 개편되면서 축제의 지향점도 청소년과 청년불자들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기획과 운영 주체로 나서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축제를 꾸미고 대학생 불자들은 현장 지도와 봉사를 맡아 또래가 함께 빚어내는 축제의 장을 만듭니다.
6: 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종립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학습 진행하면서 매년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나란다 축제의 모태인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초등학생 퀴즈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참여형 방식으로 흥미를 더합니다. 동국대 입학 멘토링이 결합된 진학 진로 엑스포와 K-댄스 경연, 중고등부가 신설된 해봉 전통예술경연대회도 무대를 넓힙니다. 특히 상월결사의 전법 수행정신을 잇는 1박 2일 천막결사 안거체험과 남산 둘레길을 걷는 순례 프로그램을 결합해 축제의 깊이를 더합니다.
7: 내후년 2018년 되면 20회입니다. 20회 되면 좀 더 여법한 그러한 큰 대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4: 이번 나란다 축제는 교리 경시대회 군장병 부문을 재개하며 부문별 참가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상월결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세 번 절하고 한 걸음 내딛는 삼보일배. 스스로를 낮추는 수행정진이 오는 10월 10일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열립니다. 지난해보다 동참자의 편의를 높여 누구나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정진할 수 있는데요. 진신사리와 함께 걷는 수행의 길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8: 갈등과 혼란이 첨예해지는 현대사회. 자신을 낮추는 하심과 참여의 가치가 더 돋보이는 시대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현대사회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매월 철야 정진 기도로 수천 명의 불자들의 기도 정진의 장을 마련해온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오는 10월 10일 삼보일배 정진으로 수행 원력을 모읍니다. 오대산 문화축전 폐막식 행사로 봉행하는 이번 정진에는 전국에서 버스 40여 대, 약 2천 명의 사보대중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보상원사 문수동자상 내부에서 출토된 조선초 진신사리를 모시고 전나무 숲길을 함께 걷는 정진으로 펼쳐집니다.
9: 보는 것보다 훨씬 안 힘들고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출가인도 없지만 사실.

0: 신도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더 고취해서 틀을 만들어주고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자장율사의 진영을 선두로 진신 사리를 모신 가마가 뒤를 잇고 봉찬 기도회장 자연 스님이 선두에서 삼보일배로 이윤을 이끕니다. 월정사 전나무숲 성황각에서 적광전 앞까지 이어지는 여정. 삼보일배 정진을 마친 뒤에는 진신 사리를 안치하고 참가자 전원이 함께 금강경 일독을 독송한 후 회주 정념 스님 법문으로 회향합니다. 작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참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완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은 동참자들도 행렬 좌우에서 걸음을 맞추며 삼보 저도 방식으로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동선을 개편했습니다. 정진 중 신심이 나면 언제든 대열로 들어오거나 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또 동참자 전원에게 무릎 보호대와 머리, 목을 보호할 스포츠 타월도 제공됩니다.
2: 들을 해 오다가도 도저히 무리가 돼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빠져 걸어오면서 저도로서 절 대신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또 무릎 보호대도 준비를 해서
1: 하남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불자들이 부담 없이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정진하는 수행 습관을 들이도록 전통을 잇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낮추는 삼보일배가 불자들의 버킷리스트이자 실행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금강경 봉찬기도가 좋은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게제 가장 기본적 취지 중에 하나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마치 우리가 영양제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뭐 만보 걷고 이런 거 하듯이 정신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여서 방어력을 높이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1: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영축총림 통도사의 1380년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빛으로 재해석한 2016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양산 통도사가 개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28일 경내 해장보각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나동현 양산시장과 박일배 양산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통도사 사중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통도 고요에 이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미디어 아트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해장보각 전면에 프로젝션 매핑과 레이저, 스카이 홀로그램을 비롯해 현대 무용가 최수진이 펼치는 공연을 통해 마음속 희망의 빛이 거대한 연꽃과 부처의 형상으로 피어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오는 10월 18일까지 21일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축총림분 시작의 문을 시작으로 성보 박물관, 기억의 저편, 월영교, 달빛 물길, 대웅전, 빛의 고요 등 영상과 조명, 안개 연출, 레이저가 결합된 종합예술이 통도사 전각과 숲, 물길에 어우러질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협업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서울 운산 철벽하면 자시방도 사생

정종 소식은 몰잠이요. 바로 정법 활구참선법은 해갈수록에 아무 재미가 없다고 말이야. 해갈수록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에서. 그러니 무슨 재미가 거기 있을 것이냐. 알아 들어간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 텐데 해갈수록 꽉 맥혀서 의단이 통로할 뿐이니 거기에 무슨 재미 붙일 것이 있느냐. 불용 여하 우약하다. 여하 약하를 그러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잘 되느니 못 되느니 무슨 망상이 일어나니 혼침하느니 어제는 조금 되더니 오늘은 안 되느니 화두가 나한테 안 맞은가 내가 아직 근기가 아직 약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쓸 데가 없다고 말이야. 늙었다느니 무식하다느니 여자느니 전혀 그러한 여하 약하를 여기다가 생각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다파 은산 철벽거 하면 할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안입이 설시를 통해서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 경계에 따라가지 말고 바로 그 경계에 직해서 화두를 떡 그가 거대 은산철벽처럼 가거라. 앞에 은으로 된 산이 확 앞을 갈아먹고 좌우를 봐도 철벽이 그런 탁 막혀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거기에도 철벽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오직 알 수 없는 의단 하나만이 동로하도록 잘 된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잘 안 된다고 번외심을 내지도 말고 오직 그렇게 타성일편이 되도록 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화두를 들 때는 있는 듯하다 금방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지만 자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오직 한결같이 단정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의단으로 화두를 거각해 나가면 은산철벽처럼 꽉 맥혀서 거기에서도 이러다가 툭 깨치기를 바라거나 누가 이럴 때 나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빨리 깨닫기를 바랬어도 안 된다. 은산철벽처럼 해 가다가 어떤 기연에 그놈이 툭 터지게 돼요. 의단이 타파가 될 때 바로 자기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차시방도 생사하다 사생아가 생사 이때가 바로 생사의 강을 건너가는 때니라. 고 조사의 개송을 읊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형제 자매 법보 제자 여러분은 조실 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시무도 소를 찾는 그림, 소를 찾는 개송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 개송은 처음에 자기도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도 조사와 다름이 없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진치 삼독 무명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잃어버린 자기의 본성을 찾는 공부를 소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소를 찾으러 나가는 데에다가 비유해서 참선해 나가는 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10가지 단계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얼마만큼 가면 소를 발자취를 보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소가 보이고 소가 보이니까 살살 다가가서 그 소를 얻고 소를 잡아가지고는 그놈을 살살 먹여 먹여가지고 길을 들여가지고 그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는 잊어버리고 자기 사람만 딱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소도 사람도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아홉 번의 단계에 가서는 반본환원이요. 정말 그 본태평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자기 수행의 구경체에 온 건데 우리 수행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 교화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 열 번째 입전수수 단계다 그 말입니다. 이 시부도는 중국에 있던 선지식이 읊은 개소인데 조실스님께서 방금 조실스님 자신의 수행의 그 경험을 거기에다가 비추어 가면서 그 우리에게 그 시무도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열 가지 단계를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몇 번째 단계에서 애를 먹다가 그 다음에는 또 수월하게 가다가 뭐다 그런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빨리 빠르게 건너거나 천천히 건너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처철에 툭 터지기도 하고 3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내지 30년 걸리기도 하고 또 기운이 성숙하지 못하면 평생을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꼭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그런 속효심을 내서도 안 되고 빨리 얻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갈팡질팡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소걸음처럼 착실히 걸어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깊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정진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요법회는 너무너무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이 우리에게 적절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산승은 그 선방의 스님네 몇 분과 시민선방의 여러 분과 청년 법회 회원들이 화두를 타기를 원해서 간략히 조실스님을 대신해서 화두를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실스님의 법문 가운데에도 그 화두에 대한 법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무엇고 이미 이 무엇고를 타고 가지고 공부하는 분은 다른 화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무엇고를 하시고 은사스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탄 분은 은사스님이 그 당신의 상자의 근기를 잘 알아서 무자 화두를 일러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무자 화두를 하되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잘 들으면 그 드는 적절한 요령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그 무자를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그 어째서에다가 의심의 눈을 거기다가 초점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뭐라 했는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고 이 무엇고는 이 무엇고 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지금 이 무엇고 하는 이놈이 무엇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구쳐서

든다면 더욱 절묘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해 나가되 미간 이 눈과 눈 눈썹 사이에다가 거기다 너무 힘을 주고 머리로 하다 보면 상기가 오른 것이니까 단전 호흡을 서서히 하면서 화두를 배꼽 밑에 단전에다 두고 관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참선 법문이라고는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 대개 가셔서 그 녹음 테이프를 10번, 20번, 100번을 딱 들으면서 하시면 자연히 아주 자상하고 구체적인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졸심 법문에도 판치생모 화두를 말씀하시다가 이제 판치생모를 들으시니까 이목고 내동댕이 쳐부르고 판치생모 해야겠다 그러시지를 말고 졸심이 판치생모에 대한 법문을 하셨지만 그 전에 이목고를 쭉 하시던 분은 계속해서 그 이목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스님한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그렇게 법문을 듣고 관세음보살을 해왔는데 하다가 여기 와서 이목고 화두를 탔다고 말이요. 그런데 지난번 언젠가 산승이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야지 이 화두 하다 저 화두 하다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어느 스님이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했으니까 얘 이목고 내동이 쳐부르고 관세음보살만 해야겠다 선방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려면 여기까지 오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세음보살을 했지만 저 관세음보살로서 신심과 수행해 나가는 기본을 잘 다졌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한 말을 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참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부처님으로부터 달마시임까지 28대, 육조시임까지 33대, 현재 조시임까지는 77대가 법의 등불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문자 견성성불법으로 그렇게 법도 이어오면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팔만대장경이 우리나라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그 팔만대장경과 불국사 석굴암 부처님과 종묘 세 문화재가 유네스코로부터서 이 세계의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불이 타지 않도록 습기가 침범하지 않도록 벌레가 먹지 않도록 또 도적이 침범 못하도록 잘 보존해서 몇천 년이고 몇만 년이고 보존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서 팔만대장경을 모신 목표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인사회까지 팔만대장경이 모셔졌는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해에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통곡을 하고 머리를 땅에다가 부딪히면서 통곡을 하니까 어떤 늦게 된 스님 조금 멋스럽게 말해서 늦게 끼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통곡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처님이 계셔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계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좀 자유롭게 좀 살 때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울었었냐. 아, 그렇게 소리를 질른 스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섭존자께서, 아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 100일 만에 500성승을 모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결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속기술로 했는지,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녹음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전해온 바로는 외워가지고 아란존자를 시켜서 쭉쭉쭉쭉쭉쭉 어디에서 누구 있을 때 어떻게 이 법문을 하셨다 쭉쭉 외우면 500성승들이 과연 그렇게 했다고 전부가 인정을 하면 그것으로서 또 한 경전이 결집이 되고 해서 외워가지고 결집을 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워가지고 무슨 결집이 되냐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한 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아란존자는 외우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력이 좋았으니까요. 제 1회는 그렇게 500성승이 모여서 왕사성 칠엽굴에서 제 1회 결집을 했고, 두 번째 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100년 만에 야사라고 하는 존자가 제의를 해가지고 비사리성에서 700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제 2회 결집을 했습니다. 또 제 3회 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330년 만에 아유강의 보호 아래 제수라고 하는 존자의 사회로 파타리자 성에서 10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제 3회 결집을 했던 것입니다. 제 4회 결집은 불멸후 600년경에 가니세카 왕의 적극적인 보호 아래 가슴미라에서 협존자와 세우존자를 상좌로 500의 성자들이 모여서 제4회 결집을 했습니다. 그때 3장을 결집을 하고 그 3장에 대해서 주석도 달고 그랬습니다. 그 뒤로 대승경전이라든지 또 이 그 밀교 그런 경전도 보다 결집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자세한 것을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삼장법사 구마라십이라든지 현장법사 그 밖에 많은 범어와 중국어에 통달한 성자들이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티베트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한문 경전으로 된 것을 그 고려 현종이 이 그것을 그 원본을 책으로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그 경판에다 새겼습니다. 새겼는데 무슨 목적으로 새겼느냐 하면은, 그란 적들이 그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니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5048권의 그 경전을 새겨가지고, 부인사가 아마 경북 영천에 있는 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부인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1232년 고종 19년에 몽고병이 침입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리니까 1236년 4년 뒤에 그 고종이 다시 경판을 새기기를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에 걸쳐서 강화도에서 1511부 6802권이고 판수로는 8만 1258장이라고 그걸 완성을 해서 해인사에 봉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 선원사에 보관했다가
이태조 7년에 1398년에 서울 지천사에 옮겼다가 다시 해인사로 옮겨 모신 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해인사에 잘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했던지 소금물에 담그고 말리고 뭐다 칠을 먹이고 해가지고 한 장도 버려지 먹은 것도 없고 귀지도 않게 해서 잘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존이 되어서 그건 대단히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영구히 잘 보존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21세기를 우리는 맞이한 마당에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세계가 다 자기 있는 곳에서 미국에서나 소련에서나 영국에서나 독일에서도 컴퓨터만 누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열람할 수가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 대장경을 본따서 신수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산화를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신수대장경은 세계에서 다 열람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잘되고 좋은 경전이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전을 보려면 여기까지 와야만 됩니다. 그렇게 쉽게 8만 대장경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모셔진 8만 대장경을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라도 외국에 있는 어떤 불교 학자라도 그 8만 대장경을 거기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고려 8만 대장경의 전사나 불사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불사는 국가적으로 해야 할 만한 불사고 또 국가에서 못하면은 불교 종단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라는 IMF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말이 아니고 종단은 참 내 입으로 벌리기도 참 안 되었지만은 종단이 저렇게 분교가 일어나가지고 시끌사끌한데 그런 불사를 할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다행히 불보살 화연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 이 전사나 불사를 9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삼성문화재단에서 이 불사를 찬동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내서 그 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본 입력은 되었으나 그것을 한자 한자 틀림없이 되었나 그것을 낱낱이 다 대조를 해가지고 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또 해서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집안에 앉아서 8만 대장경을 무슨 경에 무슨 품에 몇 조에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어라든지 세계의 뭐 다른 나라 외국어로도 번역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 이래로 불교 3천년 역사 이래로 처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위대한 불사가 원력을 세운 불보살 화연에 의해서 이 불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는 우리 불교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IMF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불사를 하느냐 동참을 하느냐 혹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 불사에 동참을 하고 성의를 바쳐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를 내가 경전에 나온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달장자라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금강경
천문 읽으면 기수급 고독장자라고, 그 기수급 고독장자가 누구냐면 수달장자입니다. 그 수달장자가 나중에 처음에 대단히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져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속담에 못이 쫙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가난한데 부부이 굶고 살다시피 그러다가 수달장자가 밖에를 슬슬 댕겨서 봤습니다. 혹 주염이나 쓰레기통에 혹 먹다가 버린 쉰 빵조각이라도 혹 있나 하고 보다 보니까 나무 토막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걸 맡아보니까 그 쓰레기 속에서 주웠는데 향내가 진동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놈을 씻어가지고 보니까 전단한 나무 토막이라. 그놈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쌀 네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 날을 굶다시피 하다가 쌀 네 마리를 구했으니. 그 쌀 네 마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부인 보고 우선 한 말만 밥을 해가지고 오늘 좀 배를 좀 채워야겠다. 밥을 하라고. 나는 슬슬 다시 가서 쓰레기통에 배추 이파리나 무 이파리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주워가지고 가서 다갈다갈 끓여서 먹어야 할 테니까 끓이라고 밥을 하라고 해서 밥을 해놓고 이제 밥이 있고 아직 수달장자 안 왔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정사에서 관을 해보시니까 수달장자가 이제 참 때가 되었구나. 수달장자를 정말 제도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사리부를 가서 수달장자한테 가서 걸식을 탁 바리떼를 가지고 가서 밥을 얻으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냄새는 코로 수수수 들었는데 속에서 회가 동해가지고 견딜 수 없이 근데 아 사리불 존자가 왔으니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깊은 마음으로 한 말 밥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말을 퍼서 밥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목련존자 네가 또 가서 밥을 빌어오느라 목련존자 가서 밥 다 익을만 할 때 들어가서 발대를 떡 휘니까 두 말 없이 또 두 번째 밥을 또 퍼줬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말을 퍼서 또 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시켜서 가서 밥을 빌으라. 가섭존자가 또 가가지고 밥이 김이 풀풀풀 난 데가 바르떼를 뜨고 가니까 두 말 없이 또 딱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 남은 네 말 밥을 딱 밥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몸소 바르떼를 가지고 가서 딱 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놈을 퍼서 딱 바리떼를 딱 받아놓고 부처님께서 작과를 하시고 축원을 하시기를 금일 죄멸 복생이니라. 오늘날 그 가난해야 할 그 죄는 없어지고 멸하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딱 축원 한마디 했는데 그때 마치 수달장자가 나물거리 주워가지고는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 부처님이 와서 계시지 크게 기뻐해가지고 부처님 받은 밥 사리불 목련 가섭존재 할 것이 다 와가지고 그 밥을 퍼놓고 찌개를 끓여서 거기서 딱 공양을 잡섰는데 공양이 끝나자 여기서 저기서 보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금은 보와 칠보와 비단과 곡식과 또 그래서 와가지고 땅에서 솟아가지고 옛날에 부자의 때와 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장자는 그때 다시 잘 차려놓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까 수달장자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도를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수달장자의 부인이라면
식구가 쫄쫄 굶다가 모처럼 얻은 거 밥해놓은 거 스님 내가 오면 탁 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직장에 다니다가 다 퇴출당하고 또 유학 간 애들도 다 불러들이고 대학도 휴학을 시키고 군대에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역사 이래로 없는 이런 불사에 빠지면 참 언제 업장이 소멸이 되고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해도 아까 말한 8만 장경의 그 전사나 불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즉 하셨겠는데 아마 잘 모르고 안 하신 분은 이런 기회에 다 동참을 하시고 이 경전 불사에 동참하는 얼마나 그것이 공덕이 장하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사세왕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조다리 제바달타라고 하는데 그 조다리의 꼬임에 이 아사세왕 뭐라고 꼈었냐면은 아사세왕 아버지는 빈바사라 왕인데 빈바사라 왕이 명이 길게 생겨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태자는 임금 맛도 못 보고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부처님을 죽이고 내가 신불이 되고 아사세 태자는 빈바사라 왕 부왕을 죽이고 신왕이 되라. 신왕과 신불이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한번 휘어잡아보자. 아사세 왕이 솔깃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칠중 감옥에다 가두고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였단 말도 있고 죽이러 올라온 줄 알고 자결을 했단 말도 있고 그럽니다만 하여간 경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사세는 자기 부왕을 죽인 걸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사세 왕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아주 문중이처럼 되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파 의가 너무너무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부처님께 가서 참여를 하면은 어찌면 낯설는지 모르니까 부처님 가서 참여를 하라고 해. 나 같은 이런 대역죄, 오역죄를 지었는데 부처님이 받아주실까요? 틀림없이 받아주실 테니까 그러면 그대가 먼저 가서 내가 참여를 오면 받아주시겠느냐고 먼저 가서 말씀을 여쭈어봐라.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진실로 참여한다면야 내가 왜 참여를 안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참여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차츰 병도 낫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여러 파사이과인이 뭐 아사세왕이니 여러 뭐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삼보를 외호하는 왕으로서 경전마다 나와 있고 참 그런 데다가 가장 뚜렷한 공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1회 결집 때 아사세 왕이 공양, 의복, 약, 일체를 전부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제1회 결집을 무난히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사세 왕은 그 아버지를 죽이고 한 그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기고 아라한을 죽이고 그런 것이 오역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암지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세왕은 그런 죄로 해서 일단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다시 거기에 고통도 받을 겨를도 없이 천상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께 참여

를 했고 적극적으로 불법성 삼보를 외워할 뿐만 아니라 제1회 결집을 하는데 무심양면으로 외호를 한 그 공덕으로 결국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무량겁을 받을 죄가 소멸이 되어가지고 천상에 올라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서 불법을 믿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마는 무량겁을 오면서 수천만생을 오면서 산같이 지은 입으로 지은 죄, 바다와 같은 그 몸으로 지은 죄, 흙과 같이 지은 죄를 마음으로 지었다고 안 지었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은 죄도 낱낱이 빼놓지 않고 다 받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내가 소개한 이런 팔만 대장경 전산화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에게 이 팔만 대장경을 읽게 하는 그 공덕으로 그 죄도 소멸이 되리라고 저는 감히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한 분은 좀 넉넉히 하고 아무리 적어도 적은 돈이라도 아까 수달장자처럼 그것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댕겼어도 다 갖다 바칠 때 큰 부자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경전의 말씀을 명심을 하시고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졸심열반 하신 대로 25년 사석에서나 법석에서나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주를 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불사는 여러분의 이 어려운 난국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국난을 맞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가 말세의 현상이 나가지고 도처에서 사람을 죽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러한 세계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이 전산화 불사는 하루속히 원만히 성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역사를 깨고 불사에 동참하시라고 감히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서 서있껏 하시면 되고 한 번에 안 내더라도 다다리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여기 고려 대장경 연구소장으로 이 불사를 하고 있는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계송 하나를 읊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금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0: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0: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불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계속 윤회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보, 우리가 행위를 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는데 과보라가 생산되는 시간적인 분류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는 거, 이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그 다음 생에 받는 거, 또 효력이 상실되는 거,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우선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양중, 인과라는 것은 이생에 받아서 이생이 끝나는 것 같으면 3세 양주인과를 안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연속돼서 윤회하면서 업보가 생산돼서 업이 돼서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세 양주인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생 과보 생산업 첫 번째, 이생에서 지은 업이 이생에서 생산돼서 결과를 받는 거, 그 업. 그런데 이생에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받는 거.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보가 생산하는 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란이 되면은 과보가 생산

안 하고 할게 없어요.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건에 따라서 업이 지었는데 선업이든 악업이든 상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과보가 생산되는 업. 빈비사라왕 말씀은 더러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최고로 부처님의 법을 애호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한 그 수마나라라는 꽃장수가 왕에게 꽃을 바치려고 꽃을 가지고 가다가 부처님이 탁발하시는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꽃을 바칠 것을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 왕에게 꽃을 바치려던 게 사전에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테 바쳐야지, 바치지 않고 딴 데 하면은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옆에 지나가자 왕에게 바칠 것을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꽃공양을 올리는 걸 보고 10만 겁 동안 악처에 나쁜 곳에 지옥아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벽지불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근데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올렸으니 너무 잘했다. 코끼리와 노비 등 많이 전답 등 8가지의 종류의 상을 내렸다 라는 말씀. 그래서 소마나라는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꽃을 바친 공덕으로 이생에서 부자가 됐어요. 8가지의 큰 상을 내렸잖아요. 꽃공에 올린 공덕으로. 우리가 크게 큰 마음 먹고 아주 크게 공덕을 베풀면 즉시 그 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부터 10만 겁 동안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과보를 받았다. 바로 선업, 좋은 일을 한 거, 좋은 일을 하고서 좋은 보를 이 생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업.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던 참 선업과 악업이 부처님의 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우리가 취미로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합니다. 두 가지. 그런데 살생을 직업으로 갖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경험하고 목격하고 팩트로 들은 말씀인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를 좋아하다가 차를 타고 낚시하러 가다가 교통사가 와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꽃공양 올리는 분은 좋은 업으로 이생에서 그렇게 좋은 업보를 받았지만, 지금 얘기한 살생업, 그 다음에 개미를 살려준 이야기는 아난존자도 그렇고 뒤에 말씀 올릴 거예요. 그런데 절에 스님들하고 명이 짧아서 부모님이 절에 맡겼는데 주지스님이 보니까 일주일도 못 살겠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느니 부모님한테서 가서 이 세상을 마치라고 보냈는데 일주일에 다시 찾아왔어. 너 어떻게 왔냐? 찾아올 애가 아닌데 무슨 일 있었냐 하니까 절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폭풍우가 만났는데 널빤지가 하나 떠내려오는데 개미떼가 많더라. 그래서 그걸 자기가 건져서 살려줬다. 그래서 이생에서 즉시로 피를 흘리고 가신다던가. 또 하나 한 분 더 얘기를 더 하죠.

3분도 내내 이제 겨울만 되면은 노루 사냥을 다녔는데, 노루를 보고 총을 쏘았는데, 저도 현장 목격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날이 그 사람 배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잘 나는 이웃집, 제 친구의 아버님이었는데, 결국은 총이 노루한테 쏜 것이 자기 내방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요즘 같아서는 고쳤을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취미로 낚시나 그 엽총 가지고 하는 분들은, 아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좀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불선업, 이건 나쁜 업이에요. 이생에서 바로 과보가 생산된 이야기다.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난다라는 백정. 백정은 이제 뭐 짐승을 잡아서 말씀하다 보니까 거의 살생업에 대한 얘기인데, 소를 이제 잡아서 자기의, 그게 직업이에요. 살생 직업이에요, 그게. 고기 반찬이 이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반찬이 없어, 고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뭐소한 마리 잡는 걸 파리 하나 잡도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의 혀를 잘라서 구워 먹고서 이생에서 바로 자신의 혀가 잘리는 과보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우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즉시 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다음 주에 넘어가 뒤따라 말씀드리고, 대바닷다 같은 경우도 부처님의 사촌 동생,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고 바위를 굴려 가지고 부처님이 입적하시면 자기가 부처노를 하려고 피를 냈죠. 그다음에 승과의 분열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무거운 나쁜 일을 하면은 내생이나 금생에 확정적으로 지옥행을 간다. 무거운 업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정상 창작할 죄가 있고 용서가 안될 죄가 있듯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선업 중에서 하나가,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경전에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린 보시공덕. 많이 나와요, 경전 초기불전에. 그래서 다음 생에 욕계 천상인 도리천인 33천에 태어났다.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린 보시공덕으로 욕계 천상인, 욕계 세계 무색계 천상 세계, 제가 일전에 말씀을 올렸죠. 33천은 도리천이 33천이라고 그럽니다. 제석 천왕이 계신 곳, 거기에 태어났다. 라는 말씀. 많은 악업을 지으면서 이생에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못된 짓 많은 사람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인과를 안 믿어. 착하기만 한대.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 거요,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잘 살고 못 살고가 관계 안 돼요, 그건. 착해만 가지고. 착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행위, 신구의 삼업으로 직접 업을 지어야 돼. 부자 되려면 100%야 되돌아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열을 베풀면 백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공덕이 돼가지고. 뭐 쉬운, 뭐 예가 될지 몰라도 복리이자가 돼서 되돌아온다. 뻥튀기가 돼서 되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 일, 짓 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더라 얘기는, 여기서 부처님 말씀에 나쁜 일을 한 것이 성숙되지 않고 익지 않아서 그렇다. 그 업의 결과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업의 결과를 맺으면은 쓴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나쁜 업을 짓는다면 이생에서 등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내생에 반드시 나쁜 일한 사람은 업을 받으니, 이게 말씀드립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잘 살더라. 혹여 착하지 않고 조금 과격하고 하더라도 남한테 돌보고 자비행이 많고 공덕을 베풀면, 공덕 베품에 백을 베풀면 천으로 뻥튀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삼보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저는 삼보사 주지를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은사 스님이 창건한 절에 제가 상자로서 문도 사형 큰 스님들이 와서 좀 삼보사를 좀 유지 관리해달라 해서 왔습니다. 와서 제가 지금 16년 채 17년째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말씀이 삼보사에 제가 머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찰 그 어느 절에 머무르는 것보다 주지보다 대만족을 하고 산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삼보사는 계율도량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쓰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계율이 쭉 내려오다가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오다가 이조 시대에 와서 그 계율이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대은 큰 스님이 지리산 칠불암에서 기도를 합니다. 너 기회를 좀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끊어졌다 해서 한때 지금 한 4, 50년 전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남방 불교에 가가지고 다시 기회를 잇는다고 기회를 다시 수계해서 거기에 가사와 발을 받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이조 시대에 대은율사께서 칠불암에 기도를 했는데, 그걸 서상계라고 그래요. 서상계. 상서로 써자 모양상자 개인데, 기도를 하니까 서광이 대은 일주일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은 스님 정상 머리에 서기로 방광을 하면서 계를 내려줬다. 그래서 대은율사가 지리산 칠불암 일주일 기도를 하고 다시 계를 이어받았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 계는 중간에 끊겼다가 대은율사부터 이조시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대은율사면 지금부터 한 200, 4, 50년 전 말씀입니다. 초유선서가 나오죠. 제1대가 대은율사고 제2대가 이제 그건 끊긴 건 놔두고 다시 대은율사부터 이어진 거 얘기예요. 우리 은사스님이 맨날 7대 말씀을 저한테 시봉할 때 많이 하셨는데, 초유스님 동다송 차에 유명한 대응사 일지암에 중화하시면서 동다송을 지으신 분, 초유선사 추사 김정희씨하고 친구 지낸 분. 그래서 이대가 초유율사로 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사와 도장과 계척과 본망경이라는 보살 계본 책이 이어받습니다. 부처님의 발화와 가사를 법을 전하면서 가섭존자로 아란존자로 해서 중국의 회능스님의 33대까지 내려왔죠. 증표로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비구야 큰 존자야 해서 증표로, 그렇잖아요. 증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사도 율사 스님네들이 내려오는 계척과 본망경 책과 큰 스님네들이 계를 설할 때마다 했던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의 초유율사가 받았고, 그 다음에 3대의 범해율사, 큰 스님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공율사가 네 번째, 백룡성 스님. 3.1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 용성 스님. 유명하죠. 용성 스님이 다섯 번째 받고, 여섯 번째가 경화 스님이 받았고, 경화 스님의 계율을 도원, 진제당, 도원 큰 스님, 도자 원자, 우리 은사 스님입니다. 참고로 저는 용주사에서 행자 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정광 큰스님, 그 당시에 27세에 깨달으셨다는 그분의 은사로 정하기로 하고 생계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삼보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청정한 계율 큰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마 이건 막 여담인데 밤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공양주 그 생계생활 하면서 설거지 다 해놓고서 야밤에 그냥 캄캄한 칠흑한 밤에 도망 나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삼보사 와서 68년도에 도원 큰스님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 계율 청정한 스님이라 해서 저는 은사 스님이 도원 스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절에 삼보사는 보면은 비문이 있어요. 비문이, 큰 비문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지게 제일이 우발이 존자거든요. 우발이 존자부터 인도의 율사들, 중국의 율사들, 한국에 이렇게 내려온 율사들이 정확하게 큰 비에 자세히 비문이 돼 있어요. 우발이 존자부터.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까지 도원 율사까지 도원 율사가 거기 보면은 121대로 내려온 걸로. 대은 율사부터는 일곱 번째고 부처님 제지 무발위 존자부터 해서는 121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직계로 내려왔다. 반계가 아니고 직계로 내려왔다. 서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직계로 이을승자 정통으로 내려왔다. 정맥이다. 율맥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율맥. 율맥인데 정통 정맥으로 이어온 것이다, 이것은. 이거 여기서 이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입적하신 큰 율사 스님네들 우리나라 많이 계십니다. 진짜 존경할 스님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 우리 큰 스님들, 율사 스님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처님 법을 가사와 바로를 해눈까지 증표로 내려왔듯이 율사 스님들도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은 율사부터 내려온 것이 가사. 그 다음에 계첩. 계를 받으면 계첩을 드리잖아요. 계첩에 찍은 도장. 그게 그 다음에 본망경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법망계 보살계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이제 250년 40년 된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망경이 있다 그래서 제가 타조분이 없어가지고 어느 분이 우리 사형님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실 거다 해서 가서 여쭤봐라 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은 거짓말할 스님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찾아봤더니 아직은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은사 스님이 쓰시던 이게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여기에는 모든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5계부터 10계부터 비구니부터 비구니부터 식참만이게도 모든 계가 여기 전부 다 친필로 이렇게 볼펜으로 쓴게 전수숙의 의범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은사 스님이 진짜 이걸 내가 17년 동안 있어도 이 책을 발견 못 했거든. 그런데 이제 법망경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사형님이 이제 안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법망경이 보살계본인데 이게 뭐냐면 보살님들이 윤달이나 언제 계를 많이 받잖아요. 보살님들이 받는 계가 5계, 10계는 스님들 3위나 3위 받는 거고, 예? 그 비구계, 비구니계, 예? 그런데 소승계는 비구계가 따로 있는데 대승보살계 여러분들이 윤달이 받는 거 절에서 수계식에서 받는 게 이것이 전부 법망경 보살계 10중 대계 10가지 무거운 계
10가지

무거운 게 48경계. 무거운 게 48개는 가벼운 개. 그래서 이걸 받는 거거든. 보살님들이 지금 개 받으면은 십중대개 무거운 개, 가벼운 게 48개에서 전부 드리는 절도 있고 안 드리는 절도 있는데 이걸 다 드리죠. 보살 계본이라고 그래. 이걸 법망경 보살 계본. 대승 보살 계본. 소승 대승 그러잖아요. 저는 소승 대승을 잘 구별 안 하고 경전도 초기 불전, 근본 불전, 원시 불전, 대승경전 그럽니다마는 법망경에 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게는 전부 다 5계 말고 상기계 말고는 법망경이 나오는 보살계라는 걸 아시면 돼. 10계, 48계, 총 58계를 받는 것이다. 응? 그런데 이런 걸 법망경을 설할 때마다 은사 스님은 이 점수 계율 의범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계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대은율사부터 수하시던 250년 된 가사를 수하셨고, 그런데 가사가 그게 맞는 게 여러 스님들이 계속 수하셔가지고 끈이 떨어지려고 달랑달랑 해요. 다 낡아서. 좀 먹어서가 아니라 다 오래 입은 옷처럼 오래 입은 큰 스님의 일곱 스님이 계속 수하셨으니 얼마나 낡았겠어요. 도장도 돌도장인데 많이 나갔어요. 돌은 잘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250년을 계속 보살계 설할 때마다 개첩에 찍었기 때문에 많이 낡아 있어요. 낡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25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법망경 이 책은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일이, 내가 삼보사에 주지를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와서 좀한 2년 살아 봐라 해서 와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좀 말씀 입에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입적하신 큰 율사 스님네들, 지금 살아계신 큰 율사 스님네들한테는 대은 스님 때부터 내려온 증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로 내려온 정통 정맥을 이어온 것이 우리 은사 스님까지 오신 가사, 도장, 원망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정통 정맥은 도원 스님한테 내려온 것이 증표로서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통 정맥의 증거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법망경만 이제 찾아내면은,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우리 삼부사에 있나.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정에 사막을 썼는데요. 모든 수행은 계를 못 지킬 거뭐왜 받고, 계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피하려고 그러는데, 계라는 거좀 말씀드릴까요? 계정에 사막, 삼학이라고 배우락. 계는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보살님들 상비계 받든 오계를 받든 이 보살계 법망경 48계를 받든 알고 받으야 사실 배우락자야. 알아야 돼. 계율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키고 안 지키는 야중 얘기고. 그런데 대신들이 지켜야 할 이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불이 뜨거운 걸 몰라. 이 국이 뜨거운지도 몰라. 응? 불이 뜨거운 걸 모르니까, 뜨거워 하면은 깜짝 놀라고 도망가지만, 그냥 불이 그냥 빨개 보여. 그러면 짚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부처님은 그만큼 계가 있어야 선정이 있고,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고, 깨달은 게 계정의 사막. 이 계정의 사막을 떠나면 깨달음 없어요. 계가 없고, 계를 하나도 안 지키고, 삼매도 없고, 산란스러웠고 생각이 전부 똥으로 저저저저 콩밭에 가 있는데 입장이 되겠습니까?

있어야 지혜가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율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범부중생들이 부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조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배우고 알아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모르니까 막 푹푹 집어서 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다치고 칼이 뭔지 뭘로 가지고 놀다 다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 뜨거워서 안 돼. 아 뜨거워. 아 뜨거울 때는 이미 늦었어. 계율을 지키려니까 안 지켜. 그냥 막행 막식하고 살아. 막말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 뜨거워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불교는 신구의 삼업이 행위가 상카라가 업이 돼서 업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율이 소중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삼보사가 계율 도량이다 보니까, 윤달에 제가 17년 동안 주지하면서 보살계를 두번 설했어요. 삼보사에서. 근데 제일 처음에 설할 때 윤달에 한 1200명이 수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법문을 하고, 아니 48경계 십중대기를 다 설하고 법문을 하고 불명을 1200명을 다 짓고. 근데 저는 불명을 져도 그냥 뭐 스님이 져주면 다 불명이야. 그런데 저는 맞춤형 불명 제 짓는 식이 있어요. 또 열흘 동안 불명을 1200명 짓는데 저는 나흘 밤을 샜어요. 마지막에 해야하는 날 수계식 주는 날 새벽에 머리가 마비되더라고요. 나흘 밤을 새면서 불명을 지니까 24시간 이제 풀 가동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 3, 400명 예상하고 했는데 가족까지 다 받으니까 그래요. 한 가족이 한분 받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명 짓다가 마지막 10시에 수계식을 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 불명을 쳐서 부기스님한테 던져주고 올라갈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한 1500명. 그러니까 가족 말씀드리신 것은 가족들 함께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학계 한 3천여 명 가까이 제가 불명을 여법하게 맞춤형으로 정성껏 지어서 수계식을 하고 그걸 계첩을 줬다는 거. 예, 이런 큰 스님들이 예, 이렇게 수화하시던 가사와 도장과 계첩과 네? 그런 법망경이 증명법사로 증명하시는 거, 그보다 더 증명하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첸에서 사실은 이제 다 방송한다고 녹화 와가지고요, 사람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스님 다닐 수가 없어서 녹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 빈틈이 없어가지고. 어? 그 정도로 이게 제뭐 자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삼보사에 이렇게 유일하게 입적하신 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증표, 살아계신 분이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증표가 내려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원은 뭐냐면, 이 생에서 제가 사실은 해인 승가대학 나와가지고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동대 가서 공부 좀 하다가 일본 유학 가서 동대 교수 하려고 내가 원력을 세웠는데, 마지막 일본어도 공부하고 해서 동대 일본에 유학 가려고 제가 한달 동안 가서 사실은 사전 그 작업도 하고 왔어요. 큰 총무스님이 해인사 추천해 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신상의 문제라는 건 제가 자서전 쓰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본 유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 교수는 못했지만 BTN 불교 TV에서 이렇게 신도들 전국 불자 아니면 교포까지 세계의 모든 불자들 향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다는 이러한 미디어 센터가 있다는 것에도 저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여기서 이 나이 먹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살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천 명 가까이 그냥 법문하는데 3천 명이 왔다는 거 하고, 불명을 지어주고
보살 계획

취첩을 해주고 그런 상징적인 게 모든 그런 저 250년 된 가사와 도장과 계척과 본망경이 증명해 주는 그러한 도량에서 줬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도 법문에 한마디 했어요. 다음 생에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다. 불명을 다 내가 밤을 새워서까지 이렇게 정성껏 쳐가지고 해서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서 더 큰 얼력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자 했어요. 제가 이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얘기를 했는데 이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이게요. 금강경에 나오고 초기 불전에는요. 수없이 나와요, 이게. 수없이 나오는데 이 모든 수행의 단계가 사사상 팔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행의 단계예요. 모든 수임례들은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윤회를 하지 않는 게 에? 본무생사. 본무생사. 상주 영식이라 그냥 설명할게요. 스님들의 윤회를 하지 않는 건 생사는 본래 없어. 영식은 영식동로 항상 상주에 생사라 본래 없어.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불자인들이 수행하는 것은 윤회하러 온다는 건 고통받으러 오는 이사바세 오는 건 괴로움 여러분들이 받으러 왔다고 하면 돼요. 괴로움 받으러 왔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은 연꽃이 진흙탕에서 물들지 않고 피어나듯이 너희들도 진흙탕에서 시비 걸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업장 짓고 그냥 윤회하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그냥 집착마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더러운 땅에서 사바세계의 괴로운 세계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라는 게 불교 연꽃의 상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다원과 이건 임육과라고 그래서 성인윤회에 들어갔다. 제일 처음에 일곱 번을 수다원과만 증득해도 일곱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일곱 번. 다음 세가 윤회를 일곱 번 해야 돼요. 윤회를. 그런데 사다원과에 들어가면 한 번만 오면 돼. 윤회를 한 번만 받으면 돼. 그런데 아나함과를 증득하면은 불례과야. 불안과. 돌아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아나함과면 윤회를 끊어진 거요. 아라한과는 이제 완전히 성불자리죠. 무학이라고 하는데 멸진정. 모든 백발변회가 끊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함과 가면은 이제 윤회가 끊어진 자리인데 제가 오늘 설명하자 한 건 일례과, 사다함. 제가 원력 세운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이 나이에 와서 힘들면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원력과 부처님의 전도서는 내 입각한 부처님 바른 정법을 여설 수행 공양하기 위해서 부처님 저도는 원력이 없으면 저도 내일부터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서 여러 가지가.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살님들한테 더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 하는 이 원력 때문에 머리는 항상 마음은 환희심이 차 있어요. 갈 때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원력을 세운다는 얘기는 다음 생에 그럼 동대 교수를 제가 1분 유학 갔다 안 와서 뭐 못했다. 그렇지만 이 일도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비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례과 한 번은 도운다. 저는요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 안 가요. 아니 뭐 가지 갈 업도 못 줘서 사실은 극락세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드리지만 윤회 한 번 하랍니다. 다음 생 일례과 한 번도 올래요. 사다음과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수행하든 한 번 더 와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 가서 일타 스님 말씀도 이제 오늘 딜라 못 드리는데 스계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철학과 교

수하면서 미국사의 부처님 법을 천하는 게 다음 생의 제 원력입니다.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복이 안 되면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와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면서 부처님 법을 천하는 방법. 세 번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가서 제가 많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제가 3,000명 수준 가까이 수혜시한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삼부사에 오시는 불자님들, 저와 인연돼서 차 한잔이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고 계첩을 받아간 분들, 불명을 제가 져준 분들, 다음 생에는 2차 인연 공덕으로 내가 다시 한번 더 태어난다 해서 일례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는 극락 가든지 윤회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사바세계는 진짜 괴로운 세계예요. 고통의 바다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하고 다시 큰 일을, 종국대학교 내가 와서,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교수로 와서 제자도 할수 있고, 나보다 더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더 당신이 총장하고 내가 밑에서 부총장을 얻은 교수로서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원력을 세웠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원력을 세우고 이생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에 이렇게 더 복받고 태어나서 큰 스님도 만나고 또 조화 인연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3,000명은 보고 싶어요. 네, 불명을 져줬고 계를 받아서, 계체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계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받고 가는 거안 받고 가는 불명을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계첩은 상당히 커요. 또 은사 스님 쓰던 계첩 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영가님들 그때 계를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내 관에 넣어드리라. 관에 못 넣어드리면 놓쳤으면 49째 때 모시고 와라. 그래서 지금 그걸 또 윤달에 두번 해서 몇년 지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꼭 계첩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참, 네? 얼마나 소중한 그런 큰 스님네들이 증명하는, 그보다 더큰그저 기도 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포교 원력, 전도선을 이생에 못한 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에 더큰 인연으로 만나서 함께 3,000명이 나보다 더 수행을 잘해서 대통령이 되고, 제가 거기서 장관 하나, 예? 문체부 장관만 해도 어디게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인연을 맺고자 한 번은 다음 생에 극락세계 안 가고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을 뵙고 싶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가 입적하면 49일 내에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일주일 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 지은 공덕의 법력에 따라서, 아니었으면 49일 중식 기간이 끝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이생에 못한 부처님의 포교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다음 생에는 윤회하지 않겠다는 게제 원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저스트 비 휴 앤드 비 해피. 저스트 비휴 앤드 저스트 비 해피. 지금 이 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부처님 안에서 실천하고 노력해서 큰 원력으로 편안하게 이생을 마쳐서 다음 생에 다시 꼭 저와 인연 맺은 분들 모두 다다 만나 뵙기를 간절히 공개적으로 제 개인 원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저는 당차게, 당당하게 수지신시 광명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에 살아가시는데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에리스 060 800에 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려의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화이트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1: 잘라보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고추를.

0: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간장하고 조청, 들기름 이렇게만 사용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통통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좀 두툼하게.
0: 네, 두툼하게.
1: 조림이다 보니까.
0: 네.
1: 한번 돌려서.
0: 자, 여기는 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을?
1: 여기요?
0: 네.
1: 소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아, 간장에 맞습니까? 간장에 네. 조림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기름으로만 잘 구워주면 됩니다. 가지 요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 요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아,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네? 가끔.
1: 약간 통통한
0: 네, 네.
1: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정호영 셰프님이
2: 네.
1: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 게 아니라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1: 아, 추울 때만. 네.
2: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1: 그 친구한테
0: 네.
1: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0: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1: 네, 가지로 튀김 요리를 하면은 겉에만 바삭하게 익히게 되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0: 네,
1: 가지가.
0: 맞아요.
1: 그래서 가지가 튀김 요리로 되게 잘 어울려요. 스님은 이 사찰 음식 하시면서
0: 네.
1: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0: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태우셨다. 태우셨어요.
1: 아, 이 정도면 좀 탔네.
0: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제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1: 아...
0: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니까
0: 네.
1: 조청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0: 네.

0: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시고 가지를 한번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선생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0: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1: 맞아요.
0: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0: 네. 좋아요.
1: 네.
0: 네, 그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말이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말이.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 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자리를 잡고
2: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2: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말아질 정도만 이렇게 불을 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2: 네,
1: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2: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네. 이 파프리카를 좀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부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네. 채소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이런 조림 유부를 사용해요. 네.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1: 올리고
2: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수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네.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콩햄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그 유부를 끝에 넣으신
2: 이제 깐 이렇게 이유가, 하면 아. 이렇게 유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조화롭죠.
1: 와.
2: 그래서 이렇게 유부 마리가 되었습니다.
1: 너무 예쁩니다.
2: 네.
1: 저도
2: 네.
1: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2: 네,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세게 넣고 무슨 올리고 콩햄 넣고. 그럼 다 넣나요?
2: 네.
1: 네.
2: 천천히 말아보시면 됩니다.
1: 찢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하게.
2: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1: 아, 네.
2: 네.
1: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2: 맞아요.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참 너무 좋죠.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와.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네, 그다음에 방안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네.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2: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뒷날로.
2: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간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아잎, 고추, 그다음에 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네.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장떡에 중요한 건 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 네. 있죠? 네.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넣어서 할까요?
2: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2: 별로. 네, 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밀가루하고 네. 같이 넣으셔서
1: 넣고
2: 네, 이걸 넣고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1: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2: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나중에 네. 물이 나와서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1: 이야.
2: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2: 네,
1: 같습니다.
2: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0: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1: 방아향이 너무 싫다.
0: 네, 나는. 그러면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아,
1: 깻잎. 네.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 주셔야지 네. 얇게 부칠 수 있어요.
1: 네, 네.
0: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구워 보세요.
1: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 잎 향이 확 올라와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장떡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4차 음식 고추 방앗잎 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 왼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또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2: 맞아요.
1: 네.
2: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2: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2: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이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2: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채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2: 네.
1: 이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2: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2: 아, 너무 맛있습니다.

0: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래서 네. 요 묵은 김치, 네, 들기름 묵은 네. 김치찜인데요. 네네. 예, 저희가 출가를 하면 누구나 처음 첫 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네네.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네.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지는 못해 지만 왜냐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먹어보겠습니다.
1: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0: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맛있네요.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0: 그쵸, 맞습니다. 그죠? 네.
1: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 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네.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0: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1: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 그래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함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 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0: 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치권의 현실을 짚으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음 안보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가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운사와 금산사, 대흥사와 봉선사가 홍수 피해 복구 기금을 쾌척한 데 이어 대불련도 힘을 보탰습니다. 나홍왕사의 출가지인 영덕에 묻을련 선명상 치유센터가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성지순례부터 뇌과학과 호흡 명상, 노래 치유 캠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창종 80주년을 앞둔 진각종이 한국 밀교 문화 집성과 진호 국가의례 복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계 학술 대회를 열고 밀교 공양을 비롯한 밀교 의례의 설행과 전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부터는 불교 교육 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 결사가 본격적으로 주관을 맡아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정치권의 현실을 짚으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음 안보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치권의 가파른 대치 국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동훈 국회의원에게 불교적 통찰이 담긴 뼈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물이 극에다라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며 극단적인 행보와 대립을 경계하는 동시에 항상 마음을 살피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세상 만물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연기적 세계관 속에 있다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화를 내거나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통제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신에게 화를 낸다든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결국은 뜻한 바도 이루지도 못하지만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1: 한동훈 의원은 마음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진우 스님의 선명상 활동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3: 마음 안보라고 네,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네. 생경한 언어긴 했는데 제가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 너무 공감이 가서.
1: 진우 스님은 국가를 지키는 물리적 안보 못지않게 개인 내면의 평정심을 찾는 마음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스스로 이제 마음 운동, 마음 안보를 해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이제 평안해지고 또 건전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또 이렇게 이해하고 융합하는.
1: 그러면서 갈등으로 치닫는 정치권에는 국민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치인 만큼 스스로 국민이라는 일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중도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한 의원의 예방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지난달 말 네팔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구의 5%에 달하는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조계종 교구본사인 고운사와 금산사, 대흥사, 봉선사를 비롯해 대학생 불자들까지 네팔 피해의 아픔에 공감하며 십시일반 모은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하겠습니다. 부처님 고향 땅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불교계 자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2교구 대흥사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각각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과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교구본사 교구본사 차원의 기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0: 아프다며 하루빨리 네팔의 상황이 복구되길 추구했습니다.
1: 눈길이 동산이 있는 네팔에 가서 저희들이 좀 잘해야 될까요?
2: 예, 예.
3: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성금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네팔 피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며 부처님 고향이 하루빨리 원만 복구되길 서원했습니다.
1: 동무회 하면서 예. 또 원장 스님도 38대 집행부 또 시작하는데 우리가 좀 함께하자 그런 마음을 내서 대중들하고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0: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대학생 불자들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1천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대와 동국대, 이화여대 등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소속 70개 대학 50여 사부대 중이 십시일반 모여난 금액입니다.
4: 동체 대비한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조금 적은 돈이라도 한번 모아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0: 오는 1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10만 달러, 약 1억 3,500만 원의 지원금 쾌척을 예고한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기금을 기탁한 교구본사들과 대학생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네팔의 안녕을 축원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5: 우리 네팔 사태로 인해서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교구본사 사찰들과 불자 대학생들이 만든 자비의 물결이 자연재해로 무너져 내린 네팔 국민들 마음을 채우는 감로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6: 지난 7월 나홍 왕사의 출가지인 경북 영덕의 문을 연 선명상 치유센터가 가을을 맞아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나홍 선사 성지순례부터 뇌과학과 호흡명상, 노래치유 캠프까지 자연 속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7: 동해안의 푸른 산자락, 천년고찰 장육사 경내에 자리한 영덕 나홍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나홍 선사의 수행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부터 뇌과학을 접목한 명상, 노래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 캠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1박 2일간 나홍 선사의 고향인 영덕에서 출발해 출가지인 문경 대승사 묘저관과 깨달음을 얻은 양주 회암사, 열반에 든 여주 신륵사를 차례로 찾아갑니다.
8: 출생지인 영덕에서 출발해서 출가지인 대승사 묘저관, 그 다음에 대승사에서 1박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선명상 배우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7: 10월 17일부터는 1박 2일간 BTN 프로그램 빅히스토리 출연자이자 과학 대중화 운동을 이끌어온 박문호 박사와 함께하는 뇌과학 호흡치유 캠프가 열립니다. 80명을 대상으로 명상과 뇌과학, 호흡의 관계를 10시간의 특별 강연으로 선보이며 직접 명상을 체험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치유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영양 1월산에서 30여 년간 양봉하며 노래해온 김성록 성악가, 이른바 꿀포츠와 함께하는 치유 노래 명상 캠프입니다. 자연 속에서 노래와 명상을 결합한 1박 2일 캠프는 참가자 50명에게 음악으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8: 박문호 박사의 과학치유 캠프나 또 김성록 성악가의 노래치유 캠프 같은 거는 우리 센터만의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굉장히 빛나는 콘텐츠에서 최대한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연구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는 취지로
7: 매주 주말에는 선명상 스테이도 상설 운영합니다. 당일 코스부터 1박 2일, 최대 10일까지 센터에 머물며 선명상을 배우고 자연 건강식을 맛보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 치유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선명상이기 때문에 뭐 호흡 명상이나 또 조금 더 깊은 것을 체험하려면 이제 화두 명상,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 편안하게 선택해서 진정한 휴식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떤 프로그램이지 않겠나 이랬습니다.
7: 이와 함께 센터는 10월 16일부터 4일간 열리는 영덕 웰니스 페스타에도 참여해 선명상과 사찰 음식을 알리는 등 지역 사회와의 접점도 넓혀갑니다. 영덕군이 건립하고 조계종 선명상 중앙본부가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첫 사례인 만큼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간화선을 기

0: 기반으로 한 전문 수행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 영덕에서는 앞으로 세계적인 가나선을 기반으로 하는 선명상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수행 기관, 그래서 장기 수행 중심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0: 수행 전통과 자연 치유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 나홍왕산 선명상 치유센터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휴식과 수행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내년 창종 80주년을 앞둔 진각종이 한국 밀교문화 집성과 진호 국가의례 복원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은 어제 성북구 총인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밀교 공양을 비롯한 밀교의례의 설행과 전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서울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추계학술대회. 내년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이 문체부 지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국 밀교문화집성과 진호국가의례복원불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4: 학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밀교의례 복원 사업이 원만히 회양되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의 복전이 되기를 소원하며
3: 학술대회에선 현교, 즉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인 불교 의례나 가르침과 밀교의 공양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불법승 삼보를 대상으로 하는 현교의 공양이 외적 대상에 향과 꽃 같은 재물을 올리고 복덕을 쌓는 방식인데 비해 밀교의 공양은 단순히 물건을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강조됐습니다. 밀교의 공양은 온 우주의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과 모든 수행자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를 존경하고 공양을 주고받는 입체적인 의례로 발전했다는 설명입니다.
5: 밀교의 공양은 외적 물질을 공헌하는 수동적 행위에 머물지 않고 수행자의 신구의 삼업을 본전의 법신과 일치시키는 삼밀가지의 역동적 유가 단행이다.
3: 공양물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교의 공양물이 향이나 등 꽃과 과일처럼 재단에 직접 진설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이었다면 밀교에선 수행자가 손으로 결인을 맺고 입으로 진원을 외우며 마음으로는 깊은 산매 속에서 우주를 관상하는 이른바 신구의 삼밀공양이 핵심입니다.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말, 마음 전체를 부처님과 일치시키는 가장 수승한 공양물로 승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5: 산매 속에서 무한한 공양을 펼치는 운신공양, 그리고 우주 전체를 불국토록 공헌하는 만다라 공양은 물질의 유한성을 돌파하여 수행자의 청렴한 보리심을 궁극의 공양물로 승화시켰다.
3: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밀교의 역사적 뿌리를 되찾고 새로운 중흥을 이끌어갈 중요한 마중물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6: 각종 밀교 의례 국가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법인회를 발족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밀교학회는 바로 이러한 불사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학술 발표입니다.
3: 진각종은 내년 창종 80주년을 맞아 세계 밀교의식 시연 등 한국 밀교 문화 복원을 위한 대작 불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7: 이번 학술대회 등을 통해 앞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한국 밀교 문화 집성과 진호국가 의례 복원을 위한 불사도 밀교 증언과 생활 밀교를 실천해서 현세 정화로 시민을 현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3: 이날 학술대회에서 인도 후기 밀교 의례집과 티베트 호마 의례 등을 폭넓게 살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국내 최대 청소년 불교 문화 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제18회 축제부터는 불교 교육 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 결사가 본격적으로 주관을 맡아 교리와 문화는 물론 순례와 안거 체험까지 아우르는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8: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 문화의 미래를 일궈온 나란다 축제가 오는 11월 28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나란다 축제는 다시 내딛는 불교 중흥의 한 걸음,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 청소년 불교 교리 경시대회를 시작으로 나란다 축제를 태동시켜 이끌어온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이 지난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손을 떼면서 이제는 불교교육연합회와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임시가 아닌 정식으로 행사를 주관합니다. 여기에 조계종 총무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공동주체로

0: 힘을 보탭니다.
1: 해방날 저녁에 입적하고 온정 재단에서 좀 나라 축제를 좀 기피하는 어떤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라 축제를 살려가는 이 취지의 뜻을 모았고.
0: 주관단체가 개편되면서 축제의 지향점도 청소년과 청년불자들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기획과 운영 주체로 나서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축제를 꾸미고 대학생 불자들은 현장 지도와 봉사를 맡아 또래가 함께 빚어내는 축제의 장을 만듭니다.
2: 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종립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습 진행하면서 매년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나란다 축제의 모태인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초등학생 퀴즈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참여형 방식으로 흥미를 더합니다. 동국대 입학 멘토링이 결합된 진학 진로 엑스포와 K-댄스 경연, 중고등부가 신설된 해봉 전통예술경연대회도 무대를 넓힙니다. 특히 상월결사의 전법 수행 정신을 잇는 1박 2일 천막결사 안거체험과 남산 둘레길을 걷는 순례 프로그램을 결합해 축제의 깊이를 더합니다.
3: 내후년 2018년 되면 20회입니다. 20회 되면 좀 더 여법한 그러한 큰 대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0: 이번 나란다 축제는 교리 경시대회 군장병 부문을 재개하며 부문별 참가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상월결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세 번 절하고 한 걸음 내딛는 삼보일배. 스스로를 낮추는 수행정진이 오는 10월 10일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열립니다. 지난해보다 동참자의 편의를 높여 누구나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정진할 수 있는데요. 진신사리와 함께 걷는 수행의 길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5: 갈등과 혼란이 첨예해지는 현대사회. 자신을 낮추는 하심과 참여의 가치가 더 돋보이는 시대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현대사회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매월 철야정진기도로 수천 명의 불자들의 기도정진의 장을 마련해온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오는 10월 10일 삼보일배 정진으로 수행원력을 모읍니다. 오대산 문화축전 폐막식 행사로 봉행하는 이번 정진에는 전국에서 버스 40여 대, 약 2천 명의 사보대중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보상원사 문수동자상 내부에서 출토된 조선초 진신사리를 모시고 전나무 숲길을 함께 걷는 정진으로 펼쳐집니다.
6: 보는 것보다 훨씬 안 힘들고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출가인도 없지만 사실 신도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더 고취해서 틀을 만들어주고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5: 자장율사의 진영을 선두로 진신사리를 모신 가마가 뒤를 잇고 봉찬기도회장 자연스님이 선두에서 삼보일배로 이윤을 이끕니다. 월정사 전나무숲 성황각에서 적광전 앞까지 이어지는 여정. 삼보일배 정진을 마친 뒤에는 진신사리를 안치하고 참가자 전원이 함께 금강경 일독을 독송한 후 배주 정념스님 법문으로 회향합니다. 작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참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완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은 동참자들도 행렬 좌우에서 걸음을 맞추며 삼보 저두 방식으로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동선을 개편했습니다. 정진 중 신심이 나면 언제든 대열로 들어오거나 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또 동참자 전원에게 무릎 보호대와 머리, 목을 보호할 스포츠 타월도 제공됩니다.
7: 들을 해 오다가도 도저히 무리가 돼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빠져 걸어오면서 저두로서 절 대신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또 무릎 보호대도 준비를 해서
5: 하남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불자들이 부담 없이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정진하는 수행 습관을 들이도록 전통을 잇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낮추는 삼보일배가 불자들의 버킷리스트이자 실행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 금강경 봉찬기도가 좋은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게 제 가장 기본적 취지 중에 하나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마치 우리가 영양제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뭐 만보 걷고 이런 거 하듯이 정신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여서

0: 방어력을 높이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1: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2: 영축총림 통도사의 1380년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빛으로 재해석한 201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양산통도사가 개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28일 경내 해장보각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나동현 양산시장과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통도사 사중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통도 고요에 이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미디어아트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해장보각 전면에 프로젝션 매핑과 레이저, 스카이 홀로그램을 비롯해 현대 무용가 최수진이 펼치는 공연을 통해 마음속 희망의 빛이 거대한 연꽃과 부처의 형상으로 피어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오는 10월 18일까지 21일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축총림문 시작의 문을 시작으로 성보박물관 기억의 저편, 월영교 달빛 물길, 대웅전 빛의 고요 등 영상과 조명, 안개 연출, 레이저가 결합된 종합예술이 통도사 전각과 숲, 물길에 어우러질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경기 북부 불교사업 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있습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0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연명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치료를 포기하는 거냐, 내지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죽음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언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으로 가기 위한 선택권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를 만나보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거 같으면 생을 마쳤을 순간에도 기계와 약물의 힘으로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오랜 꿈이 실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삶이 연장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길병원의 박광호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호 교수님은요, 신경외과와 또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더블보드 두 개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교수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말씀 중에도 과연 생명을 연장하는 게 삶이 연장되는 것과 같을까라고 잠깐 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0: 그 얘기를 박광규 교수님과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연명치료, 연명의료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1: 네.
0: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이제 연명의료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근본적으로는 다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죽음을 앞둔 내지는 더 이상 기계적 치료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져가는 그런 치료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기관 인공호흡기 치료라든지 뭐 승압제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승압제 혈압을 높여주는 치료 예, 그 네
0: 승압제. 네.
1: 그런 치료법들 자체가 실은 일반 치료랑은 똑같은데 대신 이제 연명의료라는 거는 이제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한테 받는 치료 이제 생명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지금.
0: 그러니까 치료와 의료가 꼭 같은 개념은
1: 네
0: 아니고
1: 맞습니다.
0: 이제 생명 의료라는 거는
1: 연명의료.
0: 연명의료처럼 생명을 연장시키는
1: 네.
0: 의료 기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역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인류의 오랜 꿈 아니었겠습니까? 뭐
1: 네. 네.
0: 불로장생을 꿈꾼 시절도 있었고 말이죠. 어떤 것들이 연명치료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이제 우리 법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심폐소생술.
0: 심폐소생술.
1: 네.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
0: 네.
1: 아니면 이제 항암제 치료, 아니면 이제 혈액투석. 이제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승압제나 뭐 이런 치료들을
0: 저희가 흔히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할 때가 인공호흡기와 같은 건가요?
1: 이제 인공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게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고요. 산소 치료는 또 그냥 산소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명의료 중단하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치료, 다시 말해서 뭐 물, 뭐 영양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산소 치료. 혹은 뭐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는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명의료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이어져 가는 치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치료, 뭐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뭐 기본 뭐 승압제라든지 뭐 이런 치료법들이 주로 이제 우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되는 행위인 거고. 이거랑 별도로 나는 이제 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해서 환자를 그렇다고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목 졸라서 죽이는 것처럼 산소를 공급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 죽겠는데 힘든 그런 치료를 안 하는 어떤 진통제 치료,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치료, 완화와 관련된 치료는 연명의료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소위 안락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소극적 안락사, 뭐 적극적 안락사가 있을 때
1: 네.
0: 소극적인 건 이제 연명의료 들어가던 거를 중지하는 것.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떼는 것, 그죠?
1: 네.
0: 아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굉장히 가장 인간의 깊은 고민의 순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1: 네.
0: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그런 거잖아요. 뭐 재벌 누가 누워 있고 아니면 권력자 누가 누워 있고
1: 네.
0: 그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뭐 악행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걸 떼버린다든가 혹은 진짜 의료진들이 뭐 동의서를 받아서 중단한다든가.
1: 네.
0: 근데 이제 환자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군요. 지금 이 말씀하신 연명의료의 수단들이.
1: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명의료라고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는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회복 불가능할 것, 그리고 죽음에 임박할 것.
0: 회복 불가능할 것.
1: 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에게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연명의료 중단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그래서 좀 하나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임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잘 뇌출혈 수술을 해서 수술을 잘 돼서 살아는 났지만 의식이 못 깨어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정말 죽음에 임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이제 식물인간 상태다 보니까 자가호흡은 다 되시고 심장도 다 뛰고 그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미 뭐 인공호흡기 치료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승압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렇게는 인간다운 소위 얘기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거를 마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의사 입장에서 제일 난감한 경우가 식물인간 상태인데 오셔가지고 나 연명의료 중단할 테니까 서류 가져오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

0: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이 안 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그렇군요.
0: 죽음에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때 처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공급을 중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산소 치료를 안 한다든지 뭐 수액 치료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인간이 살기 위한 어떤 거를 못하기는 안 하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살인행위 내지는
1: 아, 그렇군요.
0: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적극적 안락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소극적 안락사만 진행되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법 시대에서는 그런 어떤 식물인간 상태의 분들은 그 돌파구가 없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어렵고 긴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곧 죽음을 선택한 것이냐? 이 등치 관계는 어떨까요?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연명의료 중단하는 것 자체가 치료를 포기하는 거냐, 내지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무의미한 그 생명 연장을 갖다가 좀 중단을 하고, 죽음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언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으로 가기 위한 선택권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를 끝까지 통해서 나는 어쨌든 살아있는데 생물학적으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난 살고 싶다. 그건 이제 그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또 하나 다른 선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죽음으로서 그 선택권을 줄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연명의료 중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뭐 죽음의 선택 내지는 치료의 포기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연명의료 중단한다고 해서 치료가 끝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완화의료라는 게또 있어요. 그 완화의료라는 거는
1: 완화의료.
0: 네. 그러니까 완화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그 연명의료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들, 다시 말해서 물, 영양 공급, 뭐 산소 치료, 뭐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환자한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명의료가 끝난다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마어마한 치료를 중단을 하고 뭐더 이상 뭐 생물학적으로 이거를 더뭐 심장을 더 뛰게 하고 호흡을 더 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환자가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과정까지 뭐전 인간적인 그런 치료로 뭐 의료적 돌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조차도 아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죽음 공부에도 썼지만 실은 작별 인사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 아, 또한 가지군요. 중흥부가 다른 말로는 작별 인사 잘하는 법.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갈 때조차도 실은 잘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런 헤어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제 그런 과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뵀던 그 보호자들은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살려만 주세요, 살아만 있어 주세요 라고 하다가 한한달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뭐좀 약간 이렇게 잔인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 언제 죽나, 이게 언제 끝나지, 약간 이런 시계처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아오면서 아 이게 저렇게는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떤 죽음에 그런 이르는 그런 과정이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기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의료진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은 연명으로 중단 치료 끝 이게 아니라 그런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보호자와 환자 간의 작별 인사를 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오늘 죽을 수도 있지만 좀더 약물 치료를 해서 좀 내일까지 살려놔서 보호자들이 면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해서 그동안 미안했어요, 고마웠어요 이야기하면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의료적 돌봄 자체가 저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서 엮여져야 되는 그런 완화 의료와 관련된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해서 치료가 끝이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다운 선택권,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완화 의료적 차원에서 그 작별 인사를 잘 하기 위한 그런 치료적 돌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지, 이걸 마치 연명의료를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뭐 죽음을 선택했다는 둥, 치료를 포기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는 또 단순하게 그냥 치료를 포기하면 생

0: 생명을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1: 예.
0: 그 사이에도 많은 영역이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것도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또 자각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도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1: 네.
0: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의 폭이 커진 것 같긴 한데 실제 그렇습니까?
1: 네, 많이들 그렇고요.
0: 네.
1: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국민 홍보부터 시작해서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받는 치료를 안 하고 싶어라는 몇 가지 조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제 좀 빨리 알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들 이제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가족 개념이 거의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0: 아.
1: 그 말인즉슨 이전에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내지는 뭐 우리 자제분들이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좀 책임을 져가면서 우리 부모 뭐 이렇게 해서 책임을
0: 온 가족이 줬지만. 끈끈했죠.
1: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가족의 해체 내지는 뭐 파편화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이렇게 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금이야 우기야 뭐 이렇게 하는 시대는 좀 지나서
0: 아유.
1: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이제 SNS가 워낙에 또 대중화되다 보니까
0: 네.
1: 뭐 지금 이런 방송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거 보면서 그 어떤 간접 경험의 폭과 깊이가 좀 넓어짐으로 인해서 아 이게 아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아 나 저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죽고야 말지 몰라 살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 그런 게 없어지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SNS 통해서 이제 어쨌든 행복의 기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저렇게 힘든 그 보호자의 삶을 사느니 그냥 빨리 포기하고 내 삶을 살래. 약간 이런 어떤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랑 맞물려서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더 확대가 되고 더 급기야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보호자들 있는 거 보면은
0: 네.
1: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0: 말씀드리니까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그 간병을 하는 또 환자의 아픔을 봐야만 하는 가족들의 아픔도 아픔 하나가 있고
1: 네.
0: 또 분명히 치료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또 환자 본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생명 경시 풍조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했어요, 교수님.
1: 네, 네.
0: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1: 근데 이제 생명 경시보다는 아까 말씀,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죽음을 자꾸 맞닥뜨리는 그 죽음 공부를 생각하는 의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그런 어떤 인간의 삶과 어떤 나다운 인간의 삶을 갖다가 대치를 하고 봤을 때는
0: 네.
1: 저는 그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만큼 내가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실은.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죽음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람 다음의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사람답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답기 때문에 그런 또 생명에 대해서 선택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제 뭐 그런 뭐 본인 스스로의 어쨌든 신념과 가치관에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음을 갖다가 이제 권장하는 그런 사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음을 갖다 좀 한번 좀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은 개인적으로 저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 이런 어떤 생각들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눠갔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실은 귀결이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별 인사 잘하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작별 인사 잘하자는 그게 실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뭐 선택의 그 순간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사회적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실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나아가져 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저한테 이제 오시는 뭐 퇴행성 변화, 뭐 파킨슨 환자부터 시작해서 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오자마자 아유, 내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0: 네.
1: 언제 죽나요? 빨리 힘들어서 너무 빨리 죽고 싶은데 뭐.
0: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1: 그렇죠.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의 치료적 옵션으로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주장인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0: 또 악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아, 예,
0: 뭐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아주 뭐 세속적인 드라마나 영화지만 실제 그런 가능성을 또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서.
1: 그럼.

0: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또 하나는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네.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어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밖에 나가는 게 맞지. 예. 아예 이런 논의조차 차단이 된다 돼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중국 공부에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강의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나누다 보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안락사법 언제 허용되나요? 뭐 이런 뭐 얘기를 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전 뭐 무슨 힘이 있다고.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대부분 안락사에 대한 막연한 그 동경 내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스위스 가서 막 네. 자살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도달했다면 그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저는 죽음 공부회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쨌든 시발점이 되길 좀 바랍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안락하다는 말이 조금 죽음과 안 어울려서 이제 결국 나온 게 이제 존엄사라는 말이 나온 거죠.
0: 네네.
1: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스스로의 선택권, 그거를 존중하자는 입장들도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0: 있죠. 네, 말이죠. 맞습니다.
1: 교수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일종의 그러면 치료 거부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뭐 치료 거부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의사는 그 치료를 갖다가 충분하게 존중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의학이라는 게 의사라는 게 뭐 생명을 지키고 병을 갖다가 치료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일종의 이제 확률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좀 보거든요. 무슨 얘긴고 하니 의학적으로 현대 의학이라는 거는 결국 수많은 치료 중에서 야 이런 치료를 해봤더니 어떻더라라고 누군가 논문을 써요. 그럼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다른 의사가 그걸 보고 검증을 하죠.
1: 네.
0: 그래서 검증을 해서 야 이 치료법이 이러이러한 성공률을 가지고 이 치료를 이렇게 치료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의 확률을 가지고 낫더라.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몇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나면 그게 하나의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그런 식으로 야 이런 이 병은 앞으로 이렇게 치료하기로 했어. 이제 그게 역사의 축적이 되면서 지금의 현대의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확률론적으로 확률이다 보니까 좌우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치료가 안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0: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법이라고 해서 그냥 확률론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이게 실은 90% 안전하고 10%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가 환자한테
1: 많은 거죠. 네.
0: 해당이 되면 100%거든요. 환자한테는.
1: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의사 말 믿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받는 치료법이 제일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치료 진료 철학인 거고
1: 네.
0: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그 의사와 환자와의 그런 관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모델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너는 이렇게 치료해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너 해야 돼 라는 그런 모델이 있고 저는 이제 실은 요즘처럼 AI가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정보 독점화가 깨진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더 이상 환자를 가리키는 시대는 전 지났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대안은 어떤 위로와 공감 내지는 어떤 치료적 선택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조력자 역할에 국한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 건데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그 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그 환자 치료적 결정에 관련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도 의사로서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부모 자식 모델도 있고 조력자 모델도 있는데
0: 네.
1: 우리 박광희 교수님은 주로 그래도 환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자율성의 존중 원칙.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자기가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와 의식이 없고 자기가 말이나 손가락도 까딱 못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심을.
0: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보호자죠.
1: 아, 보호자.
0: 그래서 보호자와 이야기를 해서 각 치료의 장단법에

0: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하고 또 하나 이제 보호자일수록 환자가 평상시에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다 보면 그렇게 해서 치료에 대한 방향성이 자연히 결정된다고 좀 보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평상시 죽음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이러할 거니까 이렇게 했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지 나중에 혼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그분이 이미 사전 연명 의료 중단 서약서를 다 쓰셨던 분이셔가지고
1: 사전 연명 의료
0: 사전 연명 의료 중단,
1: 중단서
0: 예.
1: 그게 뭔가요?
0: 이제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나는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미리
1: 아, 그 의사를
0: 써놓은,
1: 미리 작성한다.
0: 네, 맞습니다.
1: 의사 의식이 있을 때.
0: 네. 그래서 그런 또 사전 의료 연명 중단 서약서를 미리 적어 놓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연명 의료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했더니 보호자는 아직 보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1: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고 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자들, 어쨌든 이게 환자분이 그랬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딱 잘라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러 중환자실 면회도 좀더 자주 보내드린다든지 자주 면담을 통해서 지금 이 환자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임박한 상태라는 걸 자꾸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그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게그 과정 자체가 실은 결코 편하지 않거든요. 강제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불어넣는다든지 승합제를 통해서 심장을 강제로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액치료 다르면서 막 온몸에 피멍 들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치료법을 이제 계속 보호자들한테 노출이 시키게 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길고 짧음이 있을지언정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보호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리 평상시에 이야기를 좀잘 나눠놨었으면 사전 연명 내가 써놨으니까 더 이상 치료하지 말아라라고 미리 얘기했었으면 내지는 그렇게 돼서 보호자들도 혼선이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 차원에서 실은 평상시에도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분 의식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할지 말지 어떻게 선택하나요? 라는 거를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의사를 확인을 해서 묻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아, 평상시에 이분 이래이래 했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분들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수술을 받으시겠다고 80세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젊은 보호자 모시고 오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제분이 50대인데 아니, 내가 내 의지 가지고서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자제분들 모시고 오셔가지고서는 수술 동의서 작성하고, 이 수술의 장단점, 이걸 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게 맞지. 80세의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는 그래서 치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좀 치료가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해주고 싶어하는 확률론적인 치료가 있고 그리고 보호자가 환자한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그리고 환자가 받고 싶어하는 치료가 있고 물론 다 같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때 있을 때 치료라는 게 결국 어쨌든 보호자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 내지는 그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게 맞고, 뭐, 더 구체적으로는 실은 환자가 뭐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형편, 내지는 그 보호자가 얼마만큼 서포트가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치료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화,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의사조차도 실은, 물론 만약에 이제 복막염이 생겨서 배에 염증이 생기면 수술해야죠.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러면은 그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을 쭉 나열해놓고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고 수술받고 하느니 나는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과연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고 그런 다른 관점에서 의료적 관점에서 뭔가 서포트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고민하는 게 의료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 말을 무조건 선이고 이래도 치료해야 되고 안 하면은 네가 큰일 나는 문제

0: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물론 이제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근데 앞으로의 의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1: 네. 우리 박광희 교수님은 뭐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주류 의료계에서는 조금 이단화적인 혹은 아주 획기적인 입장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20여 년 있어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현장을 그렇게 지켜보지 않았던 분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계속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최선의 치료, 좋은 치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각자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비싼 치료, 내지는 생명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꼭 좋은 치료일까? 내지는 뭐 최신의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일까? 어떻게 보면은 최신의 치료라는 거는 아직 검증이 안된 치료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비싼 치료라고 하면은 그게 아직까지 그 수익이 안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 최신의 치료여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있고 치료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중심,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맥락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서 의사는 말 그대로 조력자에 불과하고 이걸 갖다가 의학적 지지, 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력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라고 해서 갖고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막 의학이라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90%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그런 평균 분포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1: 네.
0: 대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실수의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0: 네. 근데 그건 저는 이제 보기보다는 이제
1: 네.
0: 확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1: 최선을 다했고 실수가 없었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0: 그럼요.
1: 있고
0: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1: 만능이
0: 경우.
1: 아니니까요, 하기는.
0: 네,
1: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통 본인이 이제 항생제로 예를 들면, 항생제라는 게 결국 균이 있다고 해서 항생제를 통해서 이게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이 주변의 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의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그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얘네들 나머지 균을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을 완전하게 없애는 거는 항생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국 자가 면역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상황을 보다 보면
1: 네.
0: 실은 이제 의료 내지는 의학이라는 게 결국 그 본인이 나아져가는 그 자가 회복력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런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주는 게 저희의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개념인 거지
1: 네.
0: 이걸 갖다가 완전히 교정하고 이전처럼 되돌리고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뼈가 부러지는 것 갖다가 붙이고 난 다음에 교정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줘서 힐링 그 자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붙을 때까지 보여주는 거지 이게 아무리 어떠한 치료라고 해도 이게 또 부러진 걸 갖다가 이렇게 붙는다고 해서 붙여지진 않거든요.
1: 자가 면역 회복력.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0: 네네.
1: 그게 의료의 역할이라고
0: 그렇죠.
1: 우리
0: 네.
1: 교수님은 이제 생각하시는데 아마 제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나 많이 들리는 소리로는 내가 완벽하게 고쳐줄 거야. 고쳐줄 수 있어. 그리고 내말 들어야 돼. 이런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대부분 다 그랬죠.
1: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막 연구하고 검색하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것 중에서 뭐 스테로이드 들어간 건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잘 몰랐어요.
0: 네.
1: 저는 주로 의사가 거의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와이프는 아니야. 의사들이 처방한 대로 약 먹이면 안 돼.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스테로이드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낮춰주는 약이니까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지적일 수 있고 반대편으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의 이제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뭐 목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기침을 한다든지 심하게 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의 자연 면역력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기존의 해열제라든지 항생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스테로이드를 조금 써주면 면역력을 낮추다 보니까 증상을 금방 완화시켜 줄 수가 있죠. 근데 또 스테로이드를 또 너무 오래 쓰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면역력을 낮춰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잘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인 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아예 쓰지 말아야 된다? 또 이건 또 아닌 거죠.
1: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적정?

0: 수준이냐.
1: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소아과 의사였다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스테로이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겠다. 쓰지 않을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작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0: 제가 그동안 다녀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분은 거의 없으세요.
1: 그래서
0: 왜 그런 거죠? 자기 확신이 있으신 경우겠죠. 사실 뭐 일부러 과다하게 처방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1: 그렇죠.
0: 저는 주로 믿는 편이고 우리 아이폰 좀 미안하지만 약간의 의심을 갖는 편인데 뭐 지금 건강하게 잘 크고 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세에 크게 지장 없고 본인의 의료 진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향후의 의료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관련한 접목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의사가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보잖아요.
0: 아,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아직 그 적극적 존엄사 네네. 혹은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는 살인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예, 예.
0: 지금 말씀하신 스위스 등등의 그런 나라들도 이러한 치열한 논쟁을 거쳤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되게 오래됐고 거기서는 한 3, 40년 전부터 해서 쭉 오랜 사회적 논의 속에서 말씀하셨던 뭐 그 부작용, 예를 들어서 강제로 뭐 할 수도 있고 악행을 저지르는 네.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 속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인가 뭐 어디서는 치매 환자가 분명히 평상시에 죽겠다고 해가지고서는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더니 치매 환자가 또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다시. 치매 환자가 평상시에 죽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조력 자살을 통해서 약을 줘서 이제 안락사를 시켰더니 검찰이 이제 그 의사를 갖다가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0: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1: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안락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런 식의 시행착오가 거쳐지고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냐. 일례로 뭐 아직까지 이제 적극적 안락사 중에서도 이렇게 조력 자살부터 시작해서 뭐 적극적 안락사까지 여러 가지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조력 자살과 관련해서 조금씩 논의 국회 논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적 옵션, 치료적 선택권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누구도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존 수명이 늘었지 건강 수명이 는 건 아니거든요.
0: 자, 왠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은데요, 교수님.
1: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거라서 생존 수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0: 거고요.
1: 그리고 건강 수명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고 있는 그런 수명
0: 자기 의사 표시할 수 있고
1: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또 하나 이제 의사 표시라는 부분도 저는 어쨌든 파킨슨 환자를 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게 인지는 비교적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손발을 잘 못 움직이시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건강 수명이 길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강 수명이라는 건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먹고 자고 뭐 그런 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상태.
0: 그렇죠. 뭐 우리 흔히 긴 경에 뭐 효도 없다, 효자 없다는 예. 말도 하고 치매 환자 가족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1: 네. 예.
0: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정말로 존엄하게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또 의료진 포함해서 요 세 주체가 어디까지 가장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존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1: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게 결국 그 책 뒤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 중에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분들 이렇게 돌아 이 그 말기 정도 돼서 어떻게 변하는 모습도 제가 다 그려놨거든요.
0: 아유, 네.
1: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오늘은 죽고 싶다 하도 내일은 또 살고 싶다 하고 막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
0: 그때 다르신 거죠. 사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우리 자식들한테 고통을 끼치느니 빨리 죽어야지라고 해서 옥상 올라갔다가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대부분 이제 파킨슨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결국 몸을 제대로 못 가누셔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간직 때문에 구부러져서 막 힘들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어서 나와주세요 언제 나아지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죽나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0: 많이 보다 보면은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뭐 존엄한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의 치료적 선택권으로 주는 게 과연 그 뭐지 법적으로 내지는 그것도 불가능한 그런 일인가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죠, 실은.
1: 교수님,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언만 평소에 준비할 게 아니라, 그죠? 뭐 사실 유언이 있으면 유언 상속이지만 유언이 없어도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라라고 법정 상속이 있거든요. 근데 죽음과 관련해서는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위기에 빠지면 다 당황할 것 같아요.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0: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실은 약간 우리의 가벼운 농담 쪽으로 야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정말
1: 되죠.
0: 심각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각
1: 예.
0: 잡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슬슬 얘기해 놓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내가 죽으면 어디 산소에 묻겠다 그러면 아유 뭐 우리 엄마 안 죽어
1: 뭐
0: 어?
1: 수목장 해라, 화장 해라, 뭐
0: 네.
1: 등등도 있었죠. 그죠?
0: 그런 식으로 좀 미리 언지를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그냥 소통을 좀
1: 진지하게
0: 했으면
1: 사실은.
0: 네 이제 그렇게 좀 해서 점차 쌓아져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좀 풍성해지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이렇게 하길 원하지 무조건 죽으면 안 돼.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1: 나한테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0: 그렇죠.
1: 안 된다는 거죠.
0: 그렇게 아예 터부시할 게 아니라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게 이제 그게 실은 이 죽음 공부 책이 원했던 거거든요.
1: 예전에 녹색지대 그 히트곡 중에 준비 없는 이별이라고 있어요. 교수님. 찾아서 들어보시면. 근데 진짜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가족에게 준비 없는 이별이 될수 있는데 준비를 좀해 놓는 이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0: 그래서
1: 들었습니다.
0: 그 전에 전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게 실은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제 책에도 쓴 내용이긴 하지만 제 생일날에는 항상 제 어머님한테 꽃을 사다 드려요.
1: 아이고.
0: 그 꽃을 사다 드리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앓고 계시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간 오래도록 그래 오셨었어요.
1: 아유,
0: 본인
1: 네.
0: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심장이 조이는 듯한 통증 때문에 막 기절한 적도 몇번 있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야, 이게 갑자기 내 옆에 당연하게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그때 뭘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래, 그냥 내 생일날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게 여행 즐기다가 재밌게 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배 아파서 낳아주신 내 부모님한테 그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우리 근데 쑥스럽잖아요. 고맙다 얘기하기가.
1: 그래도 해야죠, 그죠?
0: 그래서
1: 지나고 나면
0: 저는
1: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 이렇게 한 드린 지한한 7, 8년 된것 같은데 항상 제 생일날 이제 꽃다발 한가득 사서 나 낳아줘서 고맙다.
1: 맞아요.
0: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날 이제 그 꽃다발을 갖다 드렸더니 아유, 오늘 네
1: 아, 그러네요, 반대로.
0: 생일이었니? 그럴 정도로 약간 그러셨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제 스스로의 면죄부.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라는 그래 이분 떠나가시더라도 나는 후회 없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대비책이었던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옆에 계신 분이 항상 있지 않으리라는 상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 박광우 교수님과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 깊은 말씀 나눴는데, 잠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본인 생일날 이렇게 꽃다발 선물을 준지 7, 8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뭐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막상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는데 내 자식들이 나간 다음에는 얼마나 또 슬퍼할지, 슬퍼를 할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2시간에 걸친 우리 박광우 교수님과의 이런 속깊은 말씀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언제 모실지는 모르지만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한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상에서의 행복이라는 게 아까 뭐 1부에서 잠깐 그냥 언급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성취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 크게 이뤄야지만 오 그래 내 인생이 잘 났어 행복했다
1: 큰 거.
0: 큰거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소소한 행복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방사선종양과 전공의를 다시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실은 주변에 더블 보드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실은 신경외과 사

0: 4년, 방사선역과 4년 해서 8년을 갔다가 수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련 받으면서 방사선역과 이제 수련 받으면서 그 원주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터미널 앞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꽃들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출퇴근할 때마다 그뭐 봄이면 봄꽃, 여름 뭐 여름 그 벚꽃이랑 뭐 가을이면 막 낙엽도 너무 예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아,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이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이 너무 보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야. 제 책에도 나왔었지만 그게 실은 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1: 아, 봤습니다.
0: 저는 이제 그게 인생 영화인데 그 어바웃 타임의 영화가 어쨌든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주인공이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게 됐다. 왜? 나는 지금 이미 충분히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제 인생의 모토도 그런 거거든요. 실은 지금의 이 순간을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1: 살자.
0: 그 순간순간마다 재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인생을 좀더 이렇게 아름답고 총천연색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쯤 하면 아, 참 인생 참잘 살았구나. 재미있게 잘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죽을 때 세상에 큰두 가지 후회가 있는데 했어야 되는 후회와 하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 둘 중에 뭐가 더클것 같으세요?
1: 이거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클것 같아요.
0: 그쵸. 그러니까
1: 할
0: 했어야
1: 걸, 아유.
0: 할 걸. 그쵸. 그게 미련과 후회가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야.
1: 애들 더 사랑해 줄 걸.
0: 그쵸. 그러니까 이불킥하고 막 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잊고 지나는
1: 지금
0: 거야.
1: 닥쳐서 후회해도 시간이 없죠.
0: 또 그런 관점에서 실은 했어야 되는 그런 또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인생 충분하게 즐기시다가 마지막 즈음 이제 죽음의 임박께서는 아, 참잘 살았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살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1: 기국한 선배님의 타타타의 한 대목이 생각날 정도로 마지막 즈음에서 정말 재미지게 잘 살았다. 후회 거의 없다. 이 정도 마음이 자기한테 들면 잘 사는 거겠죠?
0: 그쵸, 예.
1: 네. 우리 길병원에서 신경외과 또 방사선 종양외과 전문의로 20여 년 동안 말기 암 환자하고 우리 뇌질환 환자들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돌보신 우리 박광우 교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시대의 지혜를 가진, 지식인의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어떠십니까? 우리 박광우 교수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시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들 잘 건네시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너지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

즐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9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다성 강설 목정쌤의 선클래스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간화선입니다. 요즘 이제 조사선이 이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 이렇게 해서 이제 간화선으로 이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소주제는 조사선의 변천과 간화선. 간화선의 명칭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간화선의 출현의 배경. 그럼 조사선이 왜 간화선으로 변화됐는지. 또 세 번째는 간화선의 등장. 네 번째는 결론에 가서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좀 혼동도 옵니다. 그게 그거 같고 한데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의 들어가기 앞서 우리 참나 기성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0: 나는
1: 지녀자서이다.
0: 나는
1: 본래 성물이다.
0: 예,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지녀자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 조사선과 가나선. 원래는 이제 부처님 때부터 이제 지금 가나선 할 때 가나선까지도 다 원래 조사선입니다. 크게 합쳐서. 왜 조사선이냐면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을 통해서 제1조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고 그 가섭존자가 안한존자 2조죠. 그 다음에 3조신 상라와수 4조 오바국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면면이 이어져서 28대 조사 보리달마.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2조죠. 해가 스님이 원래는 이제 29조죠. 근데 중국에서는 다 보리달마 스님을 초조, 그리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조사 스님에서 조사 스님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조사선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조사선이 이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간화, 선을 실천하는, 즉 선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녀자성의 참나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얻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럼 열애선은 부처님부터 시기적으로는 보리달마까지 주로 인도의 이제 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애선의 특징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 안에서 참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법화경 혹은 뭐 능엄경, 화엄경, 뭐 원각경 이런 많은 부처님의 대승 경전들이 있는데 그런 경전을 본인이 배우고 익히고 하다가 참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애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서 해탈 열반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열애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이 생겼는데 조사선은 이제 어떤 스님들은 보리달마부터 달마대사부터 송나라 때 대종구 스님까지를 조사선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해능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대종구 스님까지를 조사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면 이제 열애선은 금강경이나 혹은 능엄경이나 혹은 열반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보고 배우고 익혀가면서 그것을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참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참나를 딱 깨닫고 보니까 그 나는 부처님이 경전을 배우고 실천했을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금강경 누가 보고 읽고 예우고 익히는 거죠? 나죠. 화엄경은 누가 보는 거예요?
2: 나.
0: 그럼 열반경은?
2: 나.
0: 그 나는 일상생활에서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누가 해요?
2: 나.
0: 걸어갈 때?
2: 나.
0: 설거지할 때?
2: 나.
0: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있는 나를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필요는 없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즉 경전을 배우고 실천해야만 그때 참나가 드러나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걸어갈 때도 나요, 머물 때도 나요, 앉아 있을 때도 나요, 말할 때도 나고요. 내가 하루 종일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주인 누구예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국의 조사스님들은 경전 내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진여자성 참나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을 격외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이 격이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이런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인 참나는 일상사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것이 조사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선에 오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열애선 같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해탈 열반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란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 바위다 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전 백수자입니다. 조주 스님에게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네, 조사께서 전해주신 바로 달마대사를 말합니다. 전해주신 그 해탈 열반의 방법이 설회이라는데 조사스님께서 중국에 와서 전해주신 그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마침 그 앞에 나 측백나무 있었거든요. 저 측백나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측백나무를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나라는 뜻이에요. 많은 경전들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열반도 그 주인인 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는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부처님의 경전을 얼마 동안 보나요? 하루에 한 시간 보기 어렵죠. 누군가 참선한다 그래도 스님들 외에는 스님들도 선방에 계실 때는 예, 보통 이제 결제철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12시간 예, 좌선을 합니다. 보통 이제 10시간 요즘은 더 8시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 10시간 뇌에 14시간은 참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1시간씩 매일 내가 경전을 보고 혹은 기도를 하거나 참선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하루 1시간 외에 나머지 23시간은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인인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내가 자성을 알아차리려고 생각만 있으면 24시간이 그대로 수행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전을 통해서만 한다면 경전 읽을 때만이잖아요. 참선을 할 때만 만약에 자성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 시간 때 외에는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이 조사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라. 그게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하는 바로 해탈 열반의 방법이고 불성이고 자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조사선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가나선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럼 가나선으로 왜 변화가 됐느냐? 가나선의 특징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송나라 때 이제 그 송나라 초기 때 북송 시대와 이제 남송 시대 그 사이인데 대종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가나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선의 방식은 이전에 조사 스님들이 조사선을 할 당시에 깨달음을 얻었던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 일화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한 스승의 일화를 모아놓으면 그 가르침이죠, 일종의. 그것이 이제 조사 어록이 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어록은 육조 당경이 됩니다.

있고 뭐 마조 스님의 어록은 마조록 이렇게 각각 황벽 희운 스님의 어록은 전신법요 뭐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다 모아서 편집을 해놨죠. 이게 어록입니다. 또 그 중에서는 어떤 스님의 몇 가지 대표적인 일화를 각각의 스님들 것을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그거를 공안집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인연 일화, 그걸 기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연을 다른 말로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 그 공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깨달음 얻는 것. 그 핵심적인 단어를 화두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의 기원, 즉 공안을 참고해서 진여자성의 참나를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간, 화, 선, 화두를 보고 깨달음을 얻다, 수행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이 됐다.

0: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화선이 그러면 조사선에서 왜 간화선으로 바뀌었느냐? 조금 아까 열애선에서 조사선으로 바뀐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열애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수행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깨달음의 진여자선을 깨닫고 나면 그 진여자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게 있다. 말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일상생활할 때도. 그러면 내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하죠? 예, 기도하는 주인을 찾고 경전을 볼 때는 누가 보는 거예요? 예, 경전을 보는 나를 찾고 참선할 때는 누가 해요? 예, 그 주인을 찾고 그 시간이 끝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앉고 눕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럴 때 누구예요?
1: 나.
0: 그럴 때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조사선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왜 이제 간화선으로 바뀌었느냐? 이제 조사 스님들의 이제 그러한 가르침이 이제 계속 시기적으로 이제 초당, 중당, 이제 후당 이렇게 당나라 시대에 이제 한참 이 조사선이 전 중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자들이 스승들의 가르침 어록이라 그랬죠. 그 가르침의 어록을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스님들의 대표적인 그런 일화를 모아서 공안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직접 현재 여기에 참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록과 공안집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지식으로서 알게 되잖아요. 전에 조사선 할 때는 조사선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개별성입니다. 조사선은 가르침을 줄 때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제자가 물을 때 어떤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혹은 뭐 진여자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마치 비가 오면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빗소리가 너무도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이제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다 지고 있잖아요. 하늘이 아주 밝고 맑고 가을달이 휘황하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물으면 그래, 가을달이 너무 밝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의 가르침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질문하는 그 스님과 그걸 받는 그 스승, 그 당시의 환경에 거기에서 말하는 일상사잖아요. 일상사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0: 내가 지금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여기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제자들의 근기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지금 현재의 현장이 아닌 배우고 익혔잖아요. 그건 현재가 아니잖아요. 나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스님들의 기록이잖아요. 그걸 언어로 문자로 배우면 물론 그 원리는 알 수 있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지난 여름에 내가 해운대 바닷가에 갔다 왔어. 바다의 모습이 이래.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글로 쓰면 지금 현재인가요? 아니면 지난 기억인가요?
1: 지난 기억.
0: 현재가 아니잖아요. 참나는 항상 지금 현재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그 어록이나 공안집을 문자나 언어로 배워서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도 깨달음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만연이 됐습니다. 의리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직접 자성을 깨달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공안집과 어록을 공부를 해서 지식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이해한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착각했고 그 당시에 많은 스님들이 그런 선지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식들을 뭐라 했냐면 구두선이라 했습니다. 구두선. 왜 그러냐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라든지 행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우리들이 사는 방법은 뭔가 마음을 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이 오면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매 순간 끊임없이 노력하죠. 괴로움은 아니더라도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불편함 나에서 편안한 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 내게 편안함이나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여겨지는 대상을 구하려 하고 대상을 구해서 내가 편안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내가 감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인데 자성을 깨닫고 나면 불편한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편안한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불만족의 주인 누구죠?
1: 나.
0: 만족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괴로움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즐거움의 주인?
1: 나.
0: 그 나는 똑같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불만족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됐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1: 나.
0: 하루 종일 즐거운 마음이 지속이 됐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1: 나.
0: 하루 종일 불만족과 만족을 10번 반복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1: 나.
0: 주인은 똑같잖아요. 그 자성을 딱 깨닫고 나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깨달은 선사가 어떻게 할까요? 굳이 즐거움을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아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비심으로 드러납니다. 구해서 가져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요. 욕심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드러나죠. 점점. 그래서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선사들이 말로는 지식으로는 이해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을 돌아보니까 명예나 이익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조금 손해가면 화를 내고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두선, 입으로만 하는 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이 조사선의 방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어렵다.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됐는데 그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중국 송나라 때 조동종의 괭지 정각 스님이고 그 방법이 묵조선입니다. 이 묵조선은 원래 이제 조사선에 오가 칠종이라는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조동종의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밝게 비춰보다 아래 적명 그러는데 이 조동종의 괭지 정각 스님이 조동 스승이 누구냐 하면 조동종의 법맥을 이은 다나 자순 스님의 제자거든요. 이 스님이 자신들의 조동종에서 하던 수행 방식을 이어서 이게 더 훨씬 더 우월하다. 이 방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냥 조사선이 아니고 묵조선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묵조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묵조선의 방식은 이제 조사선의 병폐에 실망한 수행자들이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지켜보고 자성을 깨닫는 방식에 이제 관심 갖게 됐고, 그래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서 본성인 자성을 깨닫는 방법, 이게 묵조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병폐화되고 지나 침체가 되니까 이제 묵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그 묵조선을 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요한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뭔가 마음을 고요히 해서 자성을 깨닫는 방법이니 1차적으로 마음의 번뇌망상을 버리고 선정으로 돼야 됩니다. 고요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심, 무념, 선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심이 곧 깨달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간화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간화선을 주창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그때 그 굉지정각 송대의 굉지정각 묵조선하신 스님과 대해종고 스님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한때는 같이 공부됐었습니다. 서로 존경도 하고 서로 인정했던 조사 스님들이고요. 이 조사 대종고 스님은 무심이 곧 깨달음이다 라고 했던 원래 묵조선의 근본 조동종의 가르침 무심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무심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야 해탈열반입니다. 근데 후대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우선 본래 망상을 버리고 선정을 구하고 그 선정에서 무심이 됐을 때 깨달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아니다. 그건 완성된 깨달음이 아니다. 무심의 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된 겁니다. 자, 그럼 대종고 스님 어떤 스님이냐? 임재종 스님입니다. 임재종이 담당 분준 원호 극근의 지자입니다. 원호 극근은 임재종의 조사 스님이거든요. 그러면 임재종의 선풍은 어땠느냐? 바로 공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대표적인 종파였거든요. 그래서 종고 스님이 무심에 머무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 무심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수행자들이나 불자들이 그러면 무심해서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자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과거에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기연, 일화, 그걸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 공안에 대해서 참구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공안을 다 어떤 스님이 조지 스님에게 물었다.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전해준 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지 스님이 정전 백수자라 했다. 그래 그것을 그 스님이 참구에다 깨달음 얻었다. 이 길잖아요. 그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정전 백수자죠. 이렇게 그 공안 전체를 가리키는 핵심 단어들을 참구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라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수행의 방법을 간화선 이렇게 했고요.

그 가나선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선의 수행은 화두를 봐 가지고 의심해서 의정을 얻게 되고 그 의심이 깊어져서 의단이 되고 그 의단을 타파하면 견성성불 즉 진여자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화두 참교를 통해서 분별망상을 버리고 화두 선정을 구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가나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냐. 본래는 열애선, 원래는 다 조사선입니다. 예, 열애선,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 모두가 다 조사선이라는 큰 범죄에 속한다. 그런데 그 각각의 수행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됐는데, 열애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 내에서 깨달음 얻으려고 했다. 자성을 깨닫는 방식이고, 조사선은 그 자성은 부처님의 가르침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존재한다. 그러니 굳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일상사, 일체처, 일체시에서 그 행위의 주인, 마음의 주인, 보고 아는 주인, 듣고 아는 주인, 내가 매 순간 안, 이, 비, 설, 신의를 통해서 이 감가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감가의 정보를 감지하고 아는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그 나를 깨달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 잣나무다. 그럼 뭐예요? 잣나무를 보고 하는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이래서 아 빗소리가 너무 좋다. 그 빗소리를 듣고 아는 주인이 바로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조사선이니, 조사선은 일상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행위의 주인, 마음의 주인, 참나를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실천했습니다. 이게 조사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가르침의 방법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모아서 제자들이 어록을 만들고, 또 한 20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 어록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일화들을 또다시 모아서, 예, 여러 선사들의 대표적인 일화를 모아서 공안집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 후당쯤 오면, 북송 초기나 당과 송 그 사이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조사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서 선사스님, 스승이 바로 거기서 즉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마치 기출문제를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한 것이 마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침체가 왔고, 조사선에 침체가 왔고, 많은 문제가 생기자, 그래 온갖 도처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승들은 많은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분명히 그 스승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은 깨달음 얻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막힘없이 말하는데, 근데 실제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저 그 개념 있는 불자나 혹은 예를 들면 스님들이 저건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 즉 지식만 많이 알았지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묵조선 그거 말고 그럼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의 주인을 깨닫는 방법,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선에 오가 7종이 있는데, 오간 다섯, 예, 다섯, 오가란 다섯 가라는 뜻인데, 뭐냐면 그 조사선 실천에 했던 법맥이 이게 뭐 임재종이니 조동종이니 무슨 종 무슨 이렇게 종파들이 있습니다. 중에 그게 다섯 가지고 그 내에 또 아직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가 7종이라 합니다. 이 오가 7종의 한 가지인

조동종이 있는데 그 조동종의 수행 방식은 처음부터 고요의 마음을 지켜보고 보고하는 주인의 참나를 깨닫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 훨씬 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실천하게 됐죠. 그래 그걸 체계화시켜서 이름을 묵조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괭지 정각스님이 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번뇌 마음 고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의 산란함이나 욕망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뭐죠? 선정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는 데 집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념무상, 무심, 선정이 곧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대종고 스님이, 대종고 스님 말씀드린 것처럼 임재종의 스님입니다. 임재종은 우리가 이제 육조회능 스님으로부터 육조회능, 그 다음에 남학회양, 그 다음에 마조도일, 그 다음에 백장회회, 황벽희운, 그 다음에 임재의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사선, 중국의 조사선의 가장 정맥이다라고 하거든요. 장자종단입니다, 그게. 그래서 임재종의 스님은 특징이 조사선의 핵심인 공안을 통해서 즉 그 즉시 즉설주알로 자성을 알아차리게 만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 임재종의 공부를 했던 대종고 스님은 그 무심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거기서 한 발 더 가야 된다. 무심에서 한 발 더 가려면 갈 데가 어디 있죠? 무심을 아는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심을 한 발 더 가서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본성을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지금은 그렇게 공안을 주고 깨달음을 인도할 만한 스승들이 많지 않잖아요. 간호사의 폐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배워서 익혀서 그냥 아는 거는 나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 정확히 말할 수가 없죠. 제자들에게 배워서 익혀서 이해한 거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즉시 그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두를 받거나 공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인도하는 스승이 부족하니 기존에 있었던 조사 선생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방법을 찾아서 즉 공안을 가지고 참구를 해라.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를 하나 참구를 해라. 그래서 주인이 참나 본성을 깨달아라 이렇게 한 것이 간화선이 됐다. 세 가지다.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은 다 목적은 견성성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단이 있는데 폐단 중에 조사선의 폐단은 뭐가 있냐면 바로 구두선, 의리선입니다. 말씀드렸죠? 왜 구두선인지 입으로만 하고 실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식만 많아져 아는 거 요즘 흔히 많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실제로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 네. 의리선은 그렇게 이해해서 안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것. 네. 이런 폐단이 생겼고. 근데 묵조선은 어떤 폐단이 생겼냐. 선정에 집착했다. 무념무상에 너무 집착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정을 얻었다 해도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그 선정에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선정인 무심선정을 얻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정에 너무 집착하게 됐고 또 무심정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간화선은 이제 그래서 간화선이 나왔는데 또 간화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화두를 통해서 의심해서 선정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두 선정 얻기 어렵습니다. 혹시 참선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화두를 딱 들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딱 일어나서 몰입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의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이제 억지로 이목 해보지만 이먹고 이먹고 하다 무엇을 먹을

이거 먹을 거 저거 먹을 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온데간데 안 돼,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두선정, 화두의정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0: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참나게 손을 해볼까요?
1: 네.
0: 자,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잘 아셨죠?
1: 네.
0: 네, 우리 불자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죽음이 두렵죠? 네, 죽음만큼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해탈열반인데, 해탈열반의 핵심이 뭐냐? 바로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를 깨닫는 것이죠. 네,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ALS를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야구유인등문시경

입을 항상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인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멸문의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항상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수행자가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도를 얻기 어렵다.

원망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말고, 욕심 속에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 들지 말라.

0: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훈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금강대학교에서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학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금강대학교 정상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제야말로 영광입니다.
0: 제가 우리 너튜브 동영상에서 예. 교수님 강의하시는 걸 제가 예전에 몇 번 봤거든요. 예. 그때 딱 든 기억이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잘하신다, 언제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1: 아유, 제야말로 지금 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대화 나누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저는 지금 말씀대로 금강대학에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늘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 말씀을, 이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0: 좋죠.
1: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0: 이야.
1: 그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0: 쉽고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정확해야 된다.
1: 정확해야 됩니다.
0: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불교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와,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질문도 뭔가 멋있어요. 뭔가 핵심을 톡 하고 찌르는 느낌이네요.
1: 예.
0: 불교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 아무래도 뭐 이 세상에 뭐 많은 가르침과 많은 종교가 있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어떤 가르침, 어떤 성인의 가르침에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는 지금까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부처님 말씀이 역시 세계 최강이다.
0: 이야.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부처님 가르침이 세계 최강이다.
1: 예, 이렇게 사람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바꾸기에는 정말 부처님 말씀만 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고 있습니다.
0: 사람을 좋게 바꾸는 방법.
1: 예.
0: 내 스스로를 좋게 바꾸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만 한 게 없구나.
1: 예.
0: 아,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뭐 어떻게 불교학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질문을 가끔 들으면 제 이전에 이렇게 또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어떤 심오한 동기가 있으셨던데 저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0: 제밥에요? 예. 오, 무슨 뜻일까요?
1: 저는 사실 이제 집안은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종교가 불교고
0: 불교 신자시죠.
1: 예, 제 또 이제 집안에 또 친척 또 한 분은 또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 또 출가해서 계시고.
0: 친척분의 스님이 계시고요.
1: 예, 예, 계십니다.
0: 아, 고향을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 사투리가 꼭 티가 나서 저는 경북 영주가 제 고향입니다.
0: 영주요? 예. 부석사.
1: 부석사.
0: 야, 영주 사과.
1: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랬는데 물론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이제 불교학을 연구하리라고는 20대까지도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금강대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신문 광고에 그 금강대 개교를 이제 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0: 그 어렵다는 백수를.
1: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대학도 다 이렇게 무료에다가 또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 유학 지원을 해준다.
0: 오.
1: 그래서 31살에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금강대학교에 이제 2회로 제가 이제 입학을 이렇게 했는데
0: 유학 지원해 준단 말 듣고
1: 예, 정말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불교학으로 또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0: 예.
1: 그때만 해도 저는 도대체 불교학을 공부하는 저 20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 그러니까 불교학은 정말 저는 스님들만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0: 전문적인
1: 그러다가 이제 학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종립대학이다 보니까 그 교양 수업 시간에 불교를 듣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학문적으로서는 이게 유럽에서 시작됐다.
0: 예.
1: 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어차피 늦은 나이에 대학 들어왔으니까 불교로 전과하자.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전과를 해서
0: 오.
1: 그래서 이제 그 유학도 지원도 받고
0: 오.
1: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학이 제 평생에 이렇게 업이 되었습니다.
0: 어디로 유학을 가신 겁니까?
1: 예, 저는 그 우리 가까운 예. 또 일본의 그 동경대학에서 이제
0: 와, 그 유명한 동경대학교요?
1: 야, 부끄럽습니다.
0: 그 일본에서도 최고 엘리트들이 간다는 그 동경대학교 맞습니까?
1: 예, 그 일본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가고 저는 뭐 아마 부처님 가피로 운전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0: 대단한 가피입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유학 일본 유학 동경대학교 도쿄대라고도 하죠.
1: 예, 예.
0: 예, 동경대학교 도쿄대에서도 불교학을 연구 하신 겁니까?
1: 예, 거기 이제 그 인도 철학과 안에 이제 불교학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인도 불교에 우리가 흔히 그 공을 얘기하는 중관학을 예.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0: 저도 중관학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그러십니까?
0: 제가 중이잖아요.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0: 예. 중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1: 예, 예.
0: 저도 인도 대승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중간학파, 유식학파, 뭐 이렇게 뭐 개론서 수준으로만 봤지만, 야, 중간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중간학, 공사상이지 않습니까?
1: 예.
0: 연기법, 공사상에 대해서 또 깊이 공부를 하셨군요. 그러면 교수님, 이 불교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세우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제밥, 유학을 보내준다니까 금강대학에 갔고 금강대학교에서 원래는 불교학엔 관심이 없었는데 괜찮다, 좋다 해서 또 불교학으로 학과로 전과를 하게 되고 그 일본에 유학을 가서도 불교학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불교에 푹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좋았다.
1: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집안의 어른들이 다 이제 그
0: 불자님들.
1: 종교가 이제 불자님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명절마다 늘 이제 사찰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절 불자님이셔가지고 명절마다 이제 그렇게 가셨고. 또 금강대 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불교 학자들을 처음 뵀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보고 참 멋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불교가 가장 저는 이 다른 종교보다 멋있게 느껴진 건 이 우주를 창조한 어떤 위대한 신을 믿어라.
0: 오.
1: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0: 그렇죠.
1: 예. 우리가 흔히 종교 이러면
0: 그렇죠.
1: 아주 그 신성하고 그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어떤 저 하늘 위에 어떤 그 존재 그분을 무조건 의심도 하지 말고 믿어
0: 예.
1: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2500년 전에 인간으로 몸을 받고 태어나셔가지고 그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 또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 그것이 정말 불교가 갖는 가장 매력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현실적이다.
1: 예. 그래서 불교에 빠지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논설을 보셨을 텐데 불교의 매력은 이것이다. 불교 가르침의 매력은 이것이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1: 예, 뭐 제가 수많은 논서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역시 불교의 그 매력은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중생을 이끌까?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야, 저기 어디 저 구름 위에 있는 신을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바라봐.
0: 네 마음부터 바라봐.
1: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저같이 이렇게 근기 낮은 사람은 쉽지는 않지만 알 수 없는 신에게 비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0: 예.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해 본 결과 부처님 말씀의 역시 매력은 네 마음,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쨌든 내 것이니까 내가 제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0: 마음.
1: 예, 부처님 말씀을 기반으로.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알 수 없는 신이 아닌 네 마음부터 바라봐. 그런데 그 마음은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 고쳐질 수 있어. 라는 그게 저는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당장 스스로 마음부터 봐라. 그리고 그 마음을 닦고 깨치는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일러주신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전부터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나 봐요.
1: 예예. 그 제가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그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해야 되고 그 저 어려운 경전 말씀을 다 봐야 되나 싶었는데 공부를 이제 해가면 해갈수록 정말 그 마음심자 하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0: 예.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우리 평생 불교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나 논서나 가장 의지하는 어떤 부처님 뭐 경전이 있습니까?
1: 뭐 아무래도 이제 제 전공이 중간이다 보니까 물론 뭐 경전 다 이렇게 훌륭하신데 저는 그 중론의 제일 앞부분에 그 우리 용수보살님께서 그 이제 그 말씀을 쓰시기 전에 제일 앞에 귀경계를 쓰시지 않습니까?
0: 팔불중도 귀경계.
1: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그의 말씀이 가장 이 수승한 성스럽고 거룩한 연기를 가르쳐 주신 부탁께 나는 귀하옵나이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용수보살님께서 얼마나 이 연기법에 감동을 하셨으면 이걸 쓰고 이제 그 막 조금 복잡한 일의 이론을 전개하실까.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 귀경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0: 이야, 제가 중론의 가르침을 좀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갓 출가했을 때 수많은 이제 불교 서적을 보는데 웬만한 책들은 보면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중론. 중론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내가 가고 있는데 가는 자가 없다느니 뭐 가는 자가 둘이 어떠니 그 논리가 그 당시 저의 지력이 많이 좀 딸려서 부족해서 용수보살이 펼치는 그 중론의 가르침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좀 마음에 맺힌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해가 안 되지? 제가 이게 위대하신 용수보살 나가르주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제가 집어 던졌을 텐데 중론이 불교 최고의 논서라면서요. 그래서 중론을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보고 보다가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 꽉 막혔던 게 많이 풀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상교 교수님이 중간학자라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즐거운 마음도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중론이 굉장히 어렵죠.
1: 지금 말씀대로 저도 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볼 때마다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제 나름 어떤 그 뭐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늘 드는 생각은 예전에 불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이 글자, 이 문장, 이 논리를 잘 이해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제가 감히 스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0: 이야, 핵심을 바로 짚어주셨네요. 결국은 연기법, 공을 깨쳐야 알 수 있는 자리죠.
1: 맞습니다.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 자료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중론 공부하기도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요새 티벳 불교가 한국에도 많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드라키르티 월칭의 입중론을 보고 굉장히 그 중론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입중론도 어렵더라고요.
1: 앞으로 스님께서 저한테 또 많이 좀 가르쳐 주시죠.
0: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평생 중간학을 공부하신 교수님께 아닙니다. 제가 감히 가르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어려운 중론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가장 좋아하신다 하니까 제가 살짝 놀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좀 답답할 때 가장 의지가 되던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어떤 가장 의지가 되는 가르침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역시 이 저 같은 중생들은 이 현실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현실 안에서는 역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운 사람 만나야 되고 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야. 이건 정말 참 흔하게 우리가 겪지만 그야말로 이것은 저는 우주의 참 그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특히 이제 뭐 누구나 우리가 다 겪어야 되지만 가장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의 우리가 또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을 먼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때도 역시 부처님 말씀이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아,
0: 무상하다.
1: 예. 예. 그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저 하늘에 뭐 누구를 믿어라 이게 아닌
0: 예.
1: 모든 게 무상하다.
0: 예.
1: 헤어지기 마련이다. 또 그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0: 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혹시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기치 못하게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상하다.
0: 예.
1: 그 무상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0: 아, 정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1: 예.
0: 어떻게 보면 참 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 역시 부처님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아까도 중론을 이해하려면 뭐 글에 있는 논리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깨쳐야 된다.
0: 예.
1: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신 말씀이 결국 수행해야 된다.
0: 예.
1: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 교수님을 뵙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냥 책으로만 글자로만 학문으로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수행, 몸과 마음으로 닦는 수행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두고 계신 불교학자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유, 뭐,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불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어이, 글자 이해만 하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쫓아가고 했는데, 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스님들 뵙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저 출가 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스님들께서, 아, 그뭐 글만 봐서 너가 뭘 알아? 이러는 말씀이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이거는 수행에서 오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고서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언제 우리 스님 바쁘시겠지만 저한테 수행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1: 아우,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너무 우리 교수님 겸손하신 것 같고, 우리 정상교 교수님을 불교학자 정상교 교수님이 아니라 수행하는
0: 아유,
1: 불교학자
0: 아유, 아유,
1: 정상교
0: 부끄럽습니다.
1: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저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물론 이제 팔만대장경으로 그렇게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도 이제 KTX를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보면 그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시는 분도 있고,
1: 있어요.
0: 전화 크게 하시는
1: 네,
0: 분도
1: 있어요.
0: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시나, 밖에서 받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를 제대로 배워서 마음의 어떤 마음이 탁, 이렇게 뭐 중립이랄까, 중도를 딱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그런 업보가 있으니까 이런 성격인가 보다.
1: 업습.
0: 예.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화도 안 내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 현실 안에서 받아들이고 버리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내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하나 마음 잘 쓰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정확하십니다.
1: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AI는 깨달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야, 요새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제가 AI잖아요. 이두 번째 키워드, AI는 깨달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뭐, 지금 진짜 전 세계가 모든 분야가 정말 AI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 불교가 정말 이 시대에 제시해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단순히 뭐 AI가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이런 거 말고,

0: 다른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예, 저희 불교계에서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스님,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스님 해가지고 불교계에서도 뭐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과학에 도움을 받아서 더 쉽고 널리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 이제 조언을 구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AI 스님, 로봇, 휴머노이드 스님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AI나 뭐 로봇가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다 스님이란 명칭을 붙이는 게 우리 부처님 율장, 계율서적인 율장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아니한 존재는 출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님이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저렇게 뭐 AI 스님, 휴머노이드 스님 해서 부처님께서 사람 아니한 존재는 출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셨는데 저렇게 막 AI 스님, 휴머노이드 스님, 로봇 스님? 저는 이게 잘못하면 그 뜻은 이해가 가지만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이도저도 아닌 스님이라는 그 명칭, 존재, 가치를 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솔직히 우려가 돼요. 근데 우리 교수님의 또 깊은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0: 예. 예, 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AI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휴머노이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할 것이고 사찰에 이제 주지도 곧 맡으실 거고. 그럼 제가 거기서 더 얹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각 종단에 최고 이제 그 책임자도 다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정말 그 인간과 동일한 휴머노이드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 다들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과연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
0: 예, 물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래일은 누구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또 과학계에서 아직 그 우리가 장벽이 대단히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다 뭐냐면 헐리웃 영화에 있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 얘기를 해요.
1: 터미네이터.
0: 예. 네. 아니면 이제 SF 그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간과 동일한 사이보그 이제 이런 걸 다 머리에 놓고 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스님도 나올 텐데 우리 불교계 이제 어떻게? 근데 저는 그 전제가 너무 지금 좀 비현실적이고
1: 근데 과학자들은 결국은 나오게 될 거다라고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뭐 19세기 말이나 뭐 19세기 초에 뭐 이제 프랑스 만국 박람회 할 때도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게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1: 예, 예.
0: 거기 보면 뭐 헬리콥터 비슷한 맞아요. 것도 있고 한데
1: 사람이 날아다니고 예.
0: 뭐 TV 같은 것도 하고 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특히 이 휴머노이드 스님은 되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계들하고 이 휴머노이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신작용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아버리는데 우리가 우리 스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뭔지 정신이 뭔지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그걸 기계로 재현을 한다? 그럼 그게 또 바로 곧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유 휴머노이드 스님 나오니까 이제 그 스님들을 어떻게 대할까? 논의가 이렇게 너무 중간 단계 없이 건너뛰는 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AI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좀 너무 극단적이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저런 담론들이 공상을 깔고 있는지 그중에 가능한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저는 우리 불교계에서 정확하게 좀 가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이 AI

0: AI 시대를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데, 그냥 SF 영화 그냥 머릿속에 놓고, 야, 인간과 똑같은 스님도 이제 곧 나와. 그럼 이제 그 스님은 깨달을 수 있어, 없어? 이런 논의로 저는 막 뛰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중간 과정이 생략된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 어떻게 보면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같고 우리가 설왕설래할 필요 없고 불교 본연의 정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부터 살펴보고 지금 일상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0: 그 우리가 아직 정신이 뭔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유, 저 휴머노이드 스님이 이제 그 정신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언제 깨달으시냐?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나간 얘기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휴머노이드 주지 스님이 나오고, 만약에 휴머노이드 뭐 법사 스님이 나왔을 때, 그러면 신도들은 그 로봇에다가 절을 해야 됩니까? 삼배를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이제 만약에 그런 스님이 나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단의 가장 책임자도 이제 맡아야 될 것이고,
1: 총무원장 되시고.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휴머노이드 스님이 수명이 이제 그 기한이다 하면
1: 배터리가
0: 그게
1: 다하면.
0: 다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뭐 열반이라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용광로에 집어.
0: 아니, 그러면 그 이제 기계니까 영원히 살수 있으면 또 우리가 그런 또, 뭐, 열반이니 다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즉,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디테일한 얘기는 또 전혀 안 하고,
1: 그렇죠.
0: 그냥 휴머노이드 스님이 이제 인간과 똑같은 저런 게곧 나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언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이제 알리는 것도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스님이 곧 나온다. 이제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너무 이렇게 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꼭 나왔으면 하는 로봇이 있어요, 사실. 간병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동감하시죠?
0: 아이, 동감합니다.
1: 왜 간병 문제가 일상에서 가장 큰 어떤 서민들의 애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24시간 옆에서 나를 이렇게 씻어주고, 부축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간병 로봇이 나온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계들마다 우리가 다, 어우, 저 기계에 정신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깨닫니 안 깨닫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꼭 휴머노이드 스님이 나와서 깨닫니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계들은 얼마든지 또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봐야지. 아, 이거를 꼽으면 인간과 똑같이,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안에서 깨달음을 얻니 하는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공상에 기반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딱 끊어주시네요. 명쾌하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휴머노이드, AI의 스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못하다라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직 뭐 AI, 뭐 휴머노이드 스님, AI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지금 말하기조차도 몽상에 가까운 그런 설왕설래일 뿐이다.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지금 우리 마음을 닦으면서 수행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0: 지금 또 우리가 사실 AI가 엄청난 법문도 잘 만들어주고 모든 걸잘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훌륭하니까,
1: 잘 활용하고.
0: 활용을 하면 되지만, 우리 스님 지금 계시지만, 우리가 늘 이제 법회를 볼때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0: 우리가 스님들께 귀의하는 이유는 우리 스님들께서 단순히 뭐 법문을 잘 하시고 그뭐 팔만대장경을 잘 하시고 이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로애락,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같이 경험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속에서 그걸 수행으로써 한 단계씩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스님들께 귀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저는 AI가 물론 팔만대장경 다 외우겠죠.
1: 달달 외우겠죠?
0: 달달 외우고 지금 또뭐 본문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잘 만들겠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저 같은 중생들이 겪는 이 슬픔과 괴로움을 그 법문 잘 정리해 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법문은 넘쳐 흐릅니다.
1: 예.
0: 그렇다고 그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스님들이 하셔야 될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뭐 AI 스님이 뭘 한다 이런 얘기가 조금 아직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1: 예, 너무 명쾌한 말씀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도 AI를 많이 쓰거든요.
0: 예, 예.
1: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뭐 이렇게 뭘 질문하고 그 답을 살펴보면 좀 틀린 내용이 많이
0: 예,
1: 나왔는데
0: 예, 예.
1: 이번에 갈수록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0: 예.
1: 정도로 발전을 하는데 저는 AI가 너무 고마운 게요. 다른 외국 큰 스님들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어, 한문, 뭐 티베트어 뭐 이런 외국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고 싶은데 언제 외국어 봐서 외국어 공부해서 이거 보나 했는데 AI가 번역을 다 해줘요.
0: 예예. 예.
1: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어까지 번역해주고,
0: 예, 맞습니다.
1: 티베트어까지 예. 번역해주고,
0: 예.
1: 그리고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문도 다 번역을 해주고, 그래서 AI를 활용을 잘하니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너무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거창한 이야기들은 그냥 몽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0: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AI를 뭐 지금 AI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 예.
0: 다 이렇게 쓰는데 저도 이렇게 연구할 때 옛날 같으면 뭐 직접 외국으로 가지 않으면 구할 수 없었던 자료들 다 얻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도 다 번역을 해주고
1: 번역 잘하죠.
0: 예.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졌는데 결국 불교가 그 많은 그 번역을 해주고 한다 해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당장 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슬픔을 그 번역 자료 줬다고 그게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 예.
0: 저는 그럴 때 저도 이러면 너무 보수적이라는 얘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참 수행을 많이 하신 우리 스님들께 찾아뵙고 스님들께서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해줄 때 그때 인간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마음을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럴 때 우리 또 승가의 스님들께서 부처님 말씀을 탁 전해주실 때 우린 또 거기서 또 슬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1: 저는
0: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막 책을 많이 보고 AI로 수많은 지식을 구하지만 결국 진짜 힘들고 답답할 때 염불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수행이고 염불이다.
0: 맞습니다.
1: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0: 예.
1: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라는 치유, 치유, 초성 퀴즈예요. 이거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0: 예, 예.
1: 나라는 집착.
0: 아, 너무 정확하십니다.
1: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전공으로 탐구하고 계시는 중관학파, 중관의 가르침이 결국 나다, 내 것이다라는 고정된 실체를 타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답을 제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집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0: 예, 그 뭐 제가 감히 이게 스님 앞에서 집착에 대해 말씀드린 게 부끄럽습니다만
1: 아닙니다. 예.
0: 우리가 이제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나에 대한 집착인데 요거를 근데 우리가 불교하면 늘 뭐 집착을 내려놔라 이러니까 이 집착이란 말도 너무 흔한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현대인에게 가장 이 집착을 설명하기 좋은 거는 자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만심.
0: 예. 실제로 이제 우리 탐진치 삼독에서도 그 탐심에
1: 예.
0: 바로 이 만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들
1: 예.
0: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늘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1: 예. 비교하고
0: 예. 예.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병은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집착, 즉 만심만 잘 이렇게 다스려도
1: 네.
0: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이야.
0: 제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저도 법문하고 강의할 때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하게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다 함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늘 겸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저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신도님들이 막 존경해주고 우러러주고 우리 스님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을 비춰보면 저도 모르게 막 교만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국구 법사 스님으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저도 모르게 막 자만심, 교만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광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다 훅 간다. 그래서 저도 그 자만심, 교만심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더 와닿네요.
0: 예, 그래서 저도 그 불교 공부 이렇게 막연히 들을 때는 옛날에 불교는 뭐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그 말도 사실 너무 어려웠고 근데 보니까 역시 탐심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집착. 그게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데 더 잘난 사람을 상정을 해서 예. 비교를 하니까 평생 행복할 수 없고 예. 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또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정말 이것이 가장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나라는 집착 혹은 이 자만심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뭐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그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이제 위대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아지 않습니까?
1: 무아.
0: 예, 무아. 예. 이제 무상, 무아. 그 얘기도 많이 듣기는 한데 예. 이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우리 스님께서도 이렇게 설법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자꾸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예.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1: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분들이 예, 예, 있어요. 예, 예.
0: 근데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사실 여기 좀 이제 그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며칠 예. 전에 굉장히 기뻤거든요.
1: 예. 예.
0: 기뻐서 방방 뛰던 제가 있었고
1: 예.
0: 오늘 또 더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약간 더워서 또 짜증내던 내가
1: 예.
0: 있었고
1: 예.
0: 어느 게 난지 모르지 않습니까?
1: 예. 어느 게 날까?
0: 예. 예.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따라 조건 따라 늘 변하는 내가 있을 뿐인데
1: 예.
0: 우리는 하나의 모습에 딱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늘 예. 나라는 것도 환경 따라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 고정된 내 모습에 대한 집착이 내려가지 않나 저는 예. 이런 생각으로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최대한 우리 불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공사상이잖아요.
0: 예.
1: 공.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예. 인연 따라 변화해가는 예. 흐름이 있을 뿐이지
0: 예. 예.
1: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데
0: 예.
1: 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저도 예. 자꾸 집착하거든요. 머리로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광우라고 할 만한 고정된 예. 실체는 없어. 색즉시건 공즉시세. 머리로도 아는데 그래도 결국은 나라는 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수행밖에 없네요.
0: 정말 그 제가 다시 한번 스님 앞에서 자꾸 수행 말씀을 드려서 부끄러운데
1: 예.
0: 제가 사실 그 지난주에도 뭐 일이 있어서 통도사를 또 지나오게 됐는데
1: 예.
0: 그 통도사 관음전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그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제 그 독경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어디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집착이 나도 모르게 내려가게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어디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1: 이야.
0: 듭니다.
1: 근데 교수님 혹시 예. 그거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말 이 집착을 떨군다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0: 예.
1: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수행을 많이 했다는 집착이 있어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0: 예,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와 어렵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예, 하거든요.
0: 예, 예.
1: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하는데 금강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금강경 많이 읽었다는 예, 상이 예. 생기고요. 3,000배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심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3,000배를 많이 했다는 상이 생기고요.

0: 생기고.
1: 맞습니다.
0: 저도 항상 신도들한테 겸손해야 된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만심, 교만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저도 법문을 실컷 해놓고 내가 스님인데 이런 집착과 상이 있고 결국은 수행밖에 없네요.
1: 그러니까 네. 이제 부처님께서 공에 대해서도 그 집착하면 그거는 정말 답 없다. 그런 말씀을 바로 하셨지 않습니까?
0: 예, 봤습니다.
1: 내가 공을 깨닫고 공을 안다. 이것이야말로 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병 들면 그건 정말 답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가끔 어디 이제 사찰에 가서 뭐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법회를 가면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0: 예.
1: 이게 법회에 오시는 조금 이제 슬픈 얘기지만 우리 이제 사찰에 다 이렇게 연세가 다들 높으시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이제 법복을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짧은 지식을 얘기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제가 물론 법문을 잘 못해서 다 수면삼매에 드세요. 다 수면삼매에 드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오면 네. 이분들이 이제 밥 먹을 때 얘기 들으면 이 동네에서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엄청난 분들이신 거예요.
0: 지역 유지들.
1: 예, 유지들이시고 뭐 공직에 또 고위공직에 계셨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까불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 저는 직접적인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0: 오히려 큰 공부가 되셨네요.
1: 예,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아상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대단하신 분들 많고 나의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럴 때마다 아상 내려놓자 이 생각 많이 듭니다.
0: 야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1: 예.
0: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니까 더 많이 여쭤보고 싶고 뭔가 교수님이 그 어려운 내용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부끄럽습니다.
0: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1: 예,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0: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 예.
0: 가피란 무엇일까요?
1: 가피란 부처님 말씀으로 가는 저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고속도로.
1: 예.
0: 예.
1: 그런데 이제 이 고속도로 이러면 우리가 딱 좋은 이미지가 있긴 한데 부처님 말씀으로 갈 때는 우리가 어디 목적지에 갈 때 고속도로로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내려서 샛길도 가야 되고 또 작은 길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가피는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또 그 옆에 부처님 말씀에 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아까 뭐 수행도 해야 되고 또 경전 공부도 해야 되듯이 여러 개를 함께하면 그 가피가 더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1: 예.
0: 그것이 가피다.
1: 예.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고 재밌는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정상교 교수님 모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중생들은 천상, 인간, 지옥, 아수라, 축생, 악귀라는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식물이나 바위 등 무정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 이제 보통 이제 중생이 윤회한다라고 할 때 그 윤회하는 중생은 유정이라고 불러요. 아, 유정이라는 건 유정 무정에서 유정은 정식이 있는 존재를 유정이라고 하고 정식이 없는 존재를 무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분별심인데 보통 우리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분별, 마음의 작용을 수상행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수상행식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식에서 정이라는 거는 우리 초코파이 정할 때 그 정자인데 정이라는 건 느낌, 감정,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 포함하고 식이라는 건 이제 대상을 판단 분별하는 분별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아는 쉽게 말하면 느끼고 아는 이걸 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정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무정은 그러지 못하는 뭐 바위나 흙이나 기와나 뭐 이런 것들을 아울러 말하죠. 그럼 보세요. 유정은 윤회를 한다 했잖아요. 불교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지금 이건 윤회라는 것 자체가 불교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방편의 설법이죠. 윤회는 누가 윤회하느냐? 유정이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정식 있는 존재가 윤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식이라는 것 불교 교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정식이라는 게 수상행식이라 했잖아요. 분별의식이라 했잖아요.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윤회한다는 거죠. 근데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윤회한다는 말보다도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분별하는 그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별 속에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이렇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면 분별하는 그 정식에서 봤을 때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 속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세상 속에서 죽고 살면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말 자체가 윤회한다고 망상하는 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 유정에게는 윤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서 보잔 말이에요. 나는 언제 윤회를 해요? 윤회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단순화시키면 어제, 오늘, 내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나요?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을 써서 얘기한 거죠. 정식을 써서 그렇게 말한 거죠. 즉 어제가 있죠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어제가 있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어제를 떠올려서 생각해요. 어제 내가 뭐 했고 하는 기억 그걸 더듬어서 기억 속에서 내가 어제 뭐 했고 뭐 했어 그러니까 있네 이러잖아요. 그건 기억일 뿐이지 않나요? 기억은 뭐예요? 여기서 떴다가 놨다 하는 어떤 하나의 생각이 이미지 상이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죠. 내가 떠올린다라는 인연 따라서 어떤 이미지 상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있는 거예요? 생기자마자 사라지잖아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잖아요. 그 모양은 있어도 있는 바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정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분별심이 작용해서 과거로 갔다 온 거예요. 생각 속에 일어난 이미지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있는 걸 어떻게 진짜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그냥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아지랑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생각, 판단,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유정이 아닐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윤회하냐 물었을 때, 내가 윤회해요? 라고 물으면, 유정은 윤회해.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정일 때는 윤회해요. 근데 내가 유정을 벗어나면 윤회 안 하죠.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말, 보세요. 유정. 생각을 하니까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어디서 왔을까? 다음 생에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윤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유정. 정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느낌이나 아는 분별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상행식이라는 분별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곧장 지금이죠, 지금. 지금의 생각이 붙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즉,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과거도 살았고 현재도 살았고 미래도 산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자성의 자리에서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눈앞이었죠. 언제나 지금이었죠. 그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지만, 오랜 세월 살았다고 했을 때그 살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눈앞을 살았잖아요. 단한 번도 과거를 산적 없잖아요. 과거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미래를 가서 살았다 온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즉, 유정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정식을 빼고 보면, 지금 여기에 윤회 없어요. 윤회라는 건 유정이 하는 게 윤회예요. 정이 있을 때만 윤회한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뿐이죠. 그럼 보세요.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정식이 있다, 정식이 없다. 유정이다, 무정이다. 그것도 여기서 일어나 한 생각 아니에요? 유정이다, 무정이다. 윤회한다, 윤회 안 한다. 그것도 여기서 일어나 한 생각이잖아요. 그한 생각을 따라가서 분별하면, 아, 유정은 윤회하고 무정은 윤회 안 하는구나. 그러면 분별해서 말하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유정은 윤회하고 무정은 윤회 안 한다. 그러면 이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풀, 돌, 바위, 흙, 기와장, 그런 거 윤회 안 하는 거죠. 정이 없으니까. 그거 가서 물어보세요, 돌한테 가서. 너 윤회하니? 하고, 백날 첫날을 물어보세요. 난 어제로 윤회해서 어제로부터 오늘로 왔어. 난 전생에는 흙이었는데 지금 돌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저 바위 덩어리가 전생에 흙이었는데 바위가 됐다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이 없으면 걔는 전생이 있을까요? 전생이 뭐였을까요? 걔에게 그게 있겠냔 말이에요. 윤회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중생이 유정의 분별로서 분별해서 보면 무슨 흙이 모여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게 바위가 됐다. 바위의 전생은 흙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그 생각 속에서 윤회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림자가 상이 만들어지는 것뿐이죠. 근데 선에서는, 선불교라는 것은 교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뭔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곧장 자기 진실로, 자성으로, 진실이 자성이에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고, 즉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 판단,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가 자성이에요. 생각,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뿐이잖아요. 여기 무슨 윤회가 있어요? 윤회라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바위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유정이다, 무정이다 하는 어떤 견해가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게 유정과 무정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부처와 중생이 둘로 나뉘어져 있나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킨 분별이죠. 그래서 분별을 바로 보면 그냥 통으로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은 전부 다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로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허물일 뿐이죠. 자기 분별일 뿐이죠. 분별 돌아가면은 윤회가 있다,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해도 분별이죠. 윤회가 없다 해도 분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리에서는 유정이 윤회를 하니까 뭐 돌이나 바위는 윤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싶어요. 그런데 또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데서는 법성이 무정까지 두루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의 성품은 무정에도 미치지 않는 게 없다. 그리고 무정유성 이래서 무정인데 성품은 있다 이렇게 무정에도 불성이 있다 무정불성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에서도 그러죠. 선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스님은 저 풀과 나무와 저런 거에 불성이 있느냐 불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도 있고 저런 게 전부 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풀과 나무에게도 불성이 있다 한다는 건 뭐예요? 풀, 나무 할 때, 풀이라고 하고 나무라고 하는 여기서 풀이라고 하고 나무라고 하고 유정이라고 하고 무정이라고 하고 이거라고 하고 저거로 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가 일어날 때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코천 그림자가 드러난 이 바탕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가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 이 한바탕에서 보면 이 불성이 있다고도 할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말로 따라가서 불성이 있다거나 불성이 없다라는 교리를 정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교리를 내 걸로 만들어서 취하면 그건 어긋났단 말이죠. 그건 틀린 거죠.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것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지성이. 그때 육조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성에는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어지러움도 없다. 이게 이제 자성의 계정애를 말한 거예요. 이 자성은 계정애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이게 지금 계정애 사막 앞에 설명한 내용이죠. 순간순간 반야로 비추어 보아 반야 지혜로 비추어 보아서 늘 법의 그상 모습에서 벗어난다면 법을 상으로 취하는 그 허물에서 벗어난다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세울 곳이 무엇이 있겠느냐? 자유자재하게 세워도 세운 바가 없고 무너뜨려도 무너뜨린 바 없이 입하자재 마음껏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세우겠다 해가지고 하나에 딱 치우쳐있을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세워도 세운 게 없고 무너뜨려도 무너뜨린 게 없는데 거기서 세워가지고 뭐 하나 법을 하나 세워서 그걸 애지중지해서 붙잡아 버리면 그게 하나의 상이 되죠. 성이 되지 않고 그 법을 세웠다 하면 그게 다시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자성은 스스로 깨닫고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점차가 없고 이 자성에는 점차가 없죠. 점차가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거라서 닦을 필요도 없어요. 온전한 걸뭘 뭐하러 닦아요? 일체의 그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다. 뭐 세웠다 하면 어긋나니까요. 세웠다 하면 세운 게 있고 세우지 않은 게 있죠. 둘로 쪼개져서 분별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분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법도 세우지 않죠.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례와 단계가 있겠는가? 지성이 절을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는 시자가 되기를 자청하였으며 조석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육조 스님을 모시면서 시자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철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이다. 성은 장씨요, 이름은 행창이며 장행창이고 어릴 적에는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뉘어서 교화하면서 비록 두 종주이신 해능조사와 신수대사는 너와 나를 나누며 차별하지 않았지만 따르는 대중들은 서로 다투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앞에서 우리 설명한 바와 같죠? 신수와 해능 스님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그 제자들이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누가 오르니 누가 높으니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북종의 대중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내세워서 제6조로 삼았으며, 야, 저 남종의 5조 정통성 없어. 신수가 진짜 6조야. 이렇게 제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해능조사가 법의를 전수받은 사실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그 당시는 아직 천하에 알려지기 전인가 보죠.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행창을 시켜서, 행창이라는 이 스님도 아닌 사람이죠. 행창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 주고 사주를 해서 6조 스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행창을 시켜서 조사를 해칠 것을 부탁하였다. 이 구절을 보세요. 이랬다니까 옛날에. 6조 스님이 남쪽에서 5조 스님의 법을 물려받아서 6조가 됐다.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신수 스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7조가 되고 싶었나 보죠, 아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6조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6조 해능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행창이라는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돈을 주고 너 가서 저 6조 스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죽이고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외도들이 부처님 죽이라고. 심지어는 부처님 사촌동생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옛날은 시대가 혼탁할 때는요, 시대가 지혜롭지 못할 때는 이 깨어있는 부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분별밖에 모르는 탐진치 삼독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는 바른 법을 담을 수 있는 시대적인 그릇이 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법문을 해도 법문을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창을 시켜서 조사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6조 대사는 타심통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금열량을 자리 이제 당신 잠자리 옆에다가 금열량을 놔뒀어요. 그리고 밤이 늦어 행창이 조실로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자 대사께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죽여라 하고 칼로 날 쳐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행창이 세번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6조 스님이 전혀 다친 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행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바른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와 내가 업으로 인연되어진 철저하게 이 세상은 인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거죠. 인연이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인과가 서로 빚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내가 너한테 죽일 만한 업보가 없다. 내가 전생에 너를 뭐 죽인 업이라든지, 뭐 그런 업이 너와 나에겐 없다. 우리 사이에 그런 살생의 업은 없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 그런데, 뭐, 어째서인지는 모르지만, 육조 스님이, 황금은 빚진 게 있을지언정 목숨은 빚지지 않았다. 그러니 황금은 가져가라.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그 사람이 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아마 그랬나 보죠. 이 사람을 죽이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돈, 내가 날 죽여야 그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은 왔다가 못 받고 그냥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행창한테 얘기했을 때 행창이 어떻게 마음 편안해지겠어요? 너나 죽이러 왔지? 나 같은 도인을 죽이면 너 죄가 얼마나 큰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죄의식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러니까 행창에게, 행창아, 너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우리는 죽임의 인연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니까 황금을 빚진

지급은 했구나. 그럼 황금을 가져가라. 그럼 너와 나는 빚이 더 이상 이제 없다. 그렇게 해서 이 행창을 깨닫게 한 거예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행창에 놀라서 쓰러졌다가 한참 뒤에 깨어나서는 슬피 울며 잘못을 뉘우치고는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육조대사는 그 아까 그 황금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우선은 가거라. 대중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 두렵다. 나를 죽이려 들어왔다는 거 알면 우리 대중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떠나거라.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서 다시 나를 찾아와라. 즉 출가해가지고 스님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를 찾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행창은 그 뜻을 받들어 밤을 이용해 달아났다. 훗날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해서 출가를 했고, 언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렸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생각했는데 어찌 이리 늦게 왔느냐?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날 스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덕으로 지금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만이 스승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으나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상과 무상이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이라는 것은 항상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는 것, 이 소리고, 무상이라는 건 항상 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에요.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상은 이제 기존 불교 교리에서 상과 무상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 상은 항상 한 거라고 했잖아요. 항상 상자, 항상 하는 거. 뭐가 항상해요? 뭐가 무상해요? 무상하게 변화하는 건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무상하게 변화하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항상하지 않고 생겼다간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항상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라고 말하는, 열반사덕이라고 말하는, 열반은 항상한 게 열반이란 말이죠. 불생불멸, 생겨나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열반의 성품 자성이잖아요. 이것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항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열반은 항상한 것이고 이 세상 만법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 교리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 공부한 사람 다 그렇게 교리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불교계에서 불교 스님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만 공부를 했어요. 교과서적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떠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전부 다 법을 상으로 취해서 이렇게, 아, 열반은 상이고 이 세상 만법은 무상이다, 항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육조 스님이 나타나서 보니까 어떤 허물이 있느냐. 수많은 공부인들이, 지금 우리들의 허물을 얘기해요. 우리들을 똑같이 그런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허물을 깨뜨리지 못하면 깨달음은 멀단 말이죠. 어떤 허물이 있느냐. 금강경에서도 처음에 아상을 깨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뒷부분엔 전부 다 법상을 깨라는 얘기죠. 법이라는 상을 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행창도 마찬가지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하고 열반경을 공부했고, 열반경의 중요한 사상이 상과 무상이지만 그걸 법으로서 취해서 공부를 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그 상을 깨주기 위해서, 열반은 상이고 이 세상 만물은 무상이야라고 알고 있는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

무상은 곧 불성이다 이랬어요. 무상, 항상 하지 않는 게 불성이다 이랬어요. 불성은 항상 한 거잖아요. 근데 불성은 항상 하지 않다 이랬고, 유상, 항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은 일체 선악의 모든 법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 그건 항상 한다. 항상 한다라는 것은, 아니, 분별하는 마음이 어떻게 항상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분별하는 마음은 항상 하고, 상나가정할 때그 상이고, 열반 해탈은 무상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뒤집기를 해버린 거예요. 행창이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스님의 말씀은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경문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스님 경전 공부 안 하셨죠? 경전은 그렇게 말안 해요. 그 반대로 말하지. 그 스님 뭘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어이가 없는 충격인 거죠?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거늘, 부처님의 시민,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부처님의 그 마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 그 자체를 도장으로 꽝 찍는 걸 삼법인이라 하잖아요. 진정한 법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증명한 진리라는 것을 시민이라고 해요. 그러니 완전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고 있을 뿐인데, 어찌 불경과 부처님 경전과 어긋난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행창을 물어붙여요. 그때 행창이 말했어요. 경전에서는 불성을 상이라고 하고 항상 한다고 하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고 하셨네요. 또 경전에서는 선악의 모든 법이, 심지어 보리심까지도 모두가 무상하다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항상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경문과 다른 것이니 저의 미혹을 더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에 앞에 나왔어요. 무진장 스님이 한편 독송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강설해 준 적이 있다. 나도 열반경의 참뜻이 뭔지를 알고 열반경을 공부한 적 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때 나의 말은, 내가 그 무진장 스님에게 열반경을 강설할 때내 강설은 한마디도, 한 글자도, 한 뜻도 경문과 어긋난 적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올바른 진리를 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 잘났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제자가 딱 쥐고 있는 법의 상을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와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것과 비슷해요. 기존 불교계에서 무수히 많은 교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좌선하고 막 교리 공부하고 엄청 많이 공부한 대부분의 스님들이, 예를 들어, 아니 대부분의 불자들이 자기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물어요. 근데 내가 했던 공부가 허망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저분이 바른 스승이니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거야 하고 찾아가면, 그 스님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뭔 뜻이 있겠지 하고 계속 해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스님이 확실한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냥 니도 스님 나도 스님, 돌아가다 지나가다 만난 스님이, 예를 들어 자신은 불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 돼, 참선해서 부처가 돼야 돼, 마음을 관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 선정 삼매를 증득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굳게 믿고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도반을 만났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떤 만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부처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부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스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교리 공부 제대로 했느냐? 경전 같은 거 읽어본 적 있느냐? 내가 경전 공부를 다 했고 불교대까지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따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이 스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도 경전 볼 만큼 봤고, 나도 불교 공부할 만큼 했고, 나도 네가 공부한 그 경전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틀린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천가의 문답이, 지금 비유를 들었던, 지금 공부인, 불교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했던 많은 불자들, 많은 공부인들에게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행창이 말했다. 저는 식견이 얕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 육주단경을 공부하려면 행창과 같은 이런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만 바르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행창은 지금까지 자기 식대로 불교에서 열반경을 공부하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스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다 내려놓고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제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제로가 되어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진짜 참뜻이 뭔지를 정말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자세가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야만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나 나나 똑같아. 우리 논쟁해보자 이러면 논쟁만 돼요. 물론 그 논쟁 가지고도 팔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런데 머리로 논쟁 자체가 머리로 들어가는 거여서 논쟁으로 이기기가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논쟁 아닌 얘기를 하면 논리로 그게 자기만의 논리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망상 가지고 그 모양의 이 언어라는 가명이라는 가짜 세계 속으로 분별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져 가지고 그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허우적 대는 꼴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건져 주려니까 건져 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같이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은 시절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스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준비된 사람한테 법을 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심도 보세요. 이렇게 행창이 제 식견은 얕고 어둡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지 못하느냐?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불성이 만약에 항상한, 불성이 항상 한다라는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쓰는 거예요. 불성이 항상 한다면 다시 무슨 선하고 악한 모든 현상들을 말하겠는가? 나아가 불성이 항상 하다면 겁이 다할지라도 불이심을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불성을 무상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고 항상한 도이다 했어요. 불성이 항상 하는 거면 불성이 항상 해요. 언제나 불성이 모든 순간에 불성이 항상 해요? 그러면 불성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불성밖에 없어야지. 근데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또 나아가 불성이 항상하다면 겁이 닿을지라도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 즉 보리심은 누가 바라냐면 어리석은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보리심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불성이 항상하면, 불성이 항상하는데 보리심을 바랄 필요도 없죠. 괴로움에 허덕될 필요도 없죠. 불성이 진짜 항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까닭에 불성을 항상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식의 말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냥 요 논리를 깨기 위해서. 야, 너 생각해봐. 항상 하면 불성이 진짜 항상한 거 맞아? 근데 넌왜 괴로워? 불성 항상하다며? 그럼 너 괴롭지 말아야지. 너 괴롭잖아. 그럼 불성 항상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체 제법이 무상하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제각기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되고 항상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체 제법이 항상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일체 제법은 항상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이 제각기 스스로의 사물이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즉, 이 말의 핵심은 뭔 얘기냐면요.

이 분별의 구조로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해가는 거, 무상한 거고 법이라는 열반은 항상한 거잖아요. 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한 거, 법은 항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온통 항상한 게 아니라 세상은 무상하고 법만 항상하잖아요. 그러면 무상한 세상이 따로 있고 항상한 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 허물에 들어간 거죠. 법과 법 아닌 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법은 취하고 법 아닌 것은 버리는 또 다른 취사간택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로 나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 만사는 무상하고 열반은 항상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듯이 항상한 열반이라는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이 무상하다는 여기는 항상한 열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하지 않고 여기는 무상하고 여기는 항상하니까 이 항상함이 여기는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는 얘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허물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상과 항상한다, 항상하지 않는다라는 분별을 가지고 법을 둘로 나누어서 미세하게 법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행창에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불교, 내가 공부한 불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법문이에요. 이 이후에도 이런 어떤 법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범부와 외도는 항상 항상함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들은 항상함을 무상하다고 헤아리는 등 여덟 가지의 전도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요의교인, 요지를 핵심을 설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요의교인 열반경을 통해서 그들의 치우친 견해를 타파하고자 참된 상락아정을 밝혀 말씀하신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말에만 의지하고 참된 뜻을 모른 채 단멸에 빠진 무상함을 가지고 항상함을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최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비록 천만 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행창은 상과 무상을 가지고 법으로서 취했지만 다른 모든 스님들도 또는 모든 공부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는 허물은 법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법상을 취하든 어떤 사람은 견성이라는 걸 법상으로 취해서 견성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견성은 견성이 아니라 이름이 견성일 뿐이라고 하고 견성도 따로 없다라고 얘기해서 견성을 빼앗아줘요. 한물건 열반 해탈을 붙잡고 있으면 열반 해탈도 따로 없다고 해서 열반 해탈을 빼앗아줘요. 뭐 대소승회 혹은 다양한 경전에서 얘기하는 경전마다 얘기하는 수행의 방식, 가르침의 방식, 법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다 깨뜨려 준단 말이죠. 파사현정의 방식이에요.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법의 상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한 물건도 없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어디도 물들 수 없는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야말로 청정하다고조차 할수 없는 청정하다 이러면 법은 청정하구나라고 하는데 집착해 있으니까 법은 청정한 것도 아니고 오염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로서 그렇게 법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법은 이것이다라는 상에 빠져서 말끔해질 수가 없단 말이죠. 행창이 문득 깨닫고서 개송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는 자성을 설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이제 행창의 개송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지늘게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현대인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유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의 가이드처럼.

그 방송 녹화하러 왔더니 이 색깔로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따뜻하니 좋아요. 계절이. 예. 벌써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4분의 3 정도? 그런 지점까지 온 거 같고. 오늘 그 살펴볼 화두는 그 무문관의 화두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재미없어요, 사실은. 왜 재미없냐, 그러면 너무 지적이야. 그러니까 여기 원문만 조금 이해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팍!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어쩌면 오늘 화두를 제일 처음에 화두로, 첫 화두로 이걸 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읽어는 봐야죠. 뭐, 화두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딱 들으면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됐다라는 건 내가 상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겉똑똑이다. 내지는, 그냥 여태까지 내가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고만 살았다. 뭐, 그런 거에 징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로 있을 때 안 풀리죠. 그러니까 아주 그, 뭐, 대학원 다니면서 뭐 철학과 다니면서 논리적으로 배웠던 아이들 같은 경우가 대학원생들이 화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좀 마음이 좀 자유로워야 되고, 뭐, 다 알죠?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도 풀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못 배워도 연세가 제대로 곱게 늙으시면 이런 정도 되

계시는 분들, 여기 있는 화두들 다 뭐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화두는 그래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우리가 내가 자유로워지면 풀리는 거고, 안 풀린 이유는 내가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안 풀렸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화두는 일단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게 많아서 제가 안 좋은 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일단은 이 무문관에서는 화두로 지정했고, 그리고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래요.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와 미에 통하여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풍열화상이 말했다. 오랫동안 강남 춘사월의 일을 추억하였네. 자고새가 우는 그곳에서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로웠네. 뭐 화두는 화두죠. 선문답 같잖아. 제자가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라는 걸 침해한다 했으니까, 말을 해도 침묵을 해도 이와 미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말해도 뭔가를 어기고 침묵해도 어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이러니까 화두 같아 보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일반 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와 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 자체가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화두는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여기 등장하는 깨달은 스님, 풍요라상의 문제는 아니야. 그 어느 스님이 문제야. 어느 스님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말을 해도 침묵을 해도 뭔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말도 안 하고 말 아니면 침묵이잖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풍요라상이 강남 춘사월이라는 이 시를 딱 얘기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두가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아마 이 화두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두보의시거든요. 그 당송팔대가라고 하고, 중국의 당나라 시절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인문학적 시절이에요. 당나라. 네, 당나라 시절이.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거 있죠. 궁궁신신 부부자자, 그리고 뭐 남존여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약했을 때가 당나라 때였어요. 당나라는 그래서 후대에 무슨 뭐 송나라 때나 뭐 이럴 때 음탕한 시절. 양귀비 떠오르잖아요, 양귀비. 근데 제일 좋았던 인간다운 시절. 그러니까 막 숨어서 겉으로는 공자인데 숨어서는 나쁜 짓 하던 시절이 아니라 대놓고 연애 편지도 쓰고 막 그랬던 시절. 당나라 장안에서. 그 당시 당나라 장안은 어떤 데냐면 완전히 국제도시였어요. 장안이라는 글자가 그대로잖아. 길 장자에 편안한 안자. 설계를 할 때 영원한 도시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서안이라고 부르죠. 서안, 시안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저쪽 실크로드 시작되는, 지금은 황사에 제일 가까운 화산도 있고 그런 곳인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출발을 해서 실크로드 바로 타면 인도도 갔었던 거고, 중심 도시예요. 국제 도시. 그 탑들이 보면 막 대한탑 같은 거는 굉장히 높아요. 저쪽에서 낙타 타고 올 때 보면 보이는, 아 저기구나. 굉장히 큰 도시, 계획도시가 장안이에요. 이태백이가 살았고, 두보가 살았고, 양귀비가 살았고, 연애도 했었고, 갈려들은 서역 사람도 있었고, 이랬었던 그 시절 국제도시. 외국인들도 많이 살았고 이랬었던. 아, 그래서 우리가 신라 시절의 사람들도 당나라 갔잖아요. 장안에 많이 갔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당연히 좋죠. 자기 감정을 노래한 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시에서 그 양두마차가 이태백이랑 이백이랑 두보잖아요. 두보. 두보 시는 굉장히 애절하고 인간적이죠. 그리고 뭐 이태백 시는 술 냄새 물씬 나는
많이 마시는 술 말고, 많이 마시는 술 말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사람들과 와인 한두 잔 마셨을 때의 느낌? 그런데 그런 느낌 바닥엔 약간 애틋한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 사이에 쓸쓸했었던 것들이나 삶의 우환이 녹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술에서 약간 그게 승화되면서

것들 있고 두 번은 그렇지 않아. 두 번은 그냥 노골적이야. 노골적으로 한 회한 슬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기쁨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보가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는 이태백은 좀 뭔가 나도 술을 좀 마시고 읽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두보는 그냥 생으로 들어와요. 감정이. 그래서 아마 뭐 중국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문인들 중에서는 참 그 많은 역사에 많은 인간에 참 시인 없다. 이게 쓸데없이 그 중국 쪽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좀 미성숙하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사실 중국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적은 수의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아. 시인 같은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그 어쨌든 무슨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시를 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야, 시를 퍼. 그러면 이와 미에 안 걸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풍요라성이 떠들었던 저 강남 춘사월의 이를 추억하였네. 자고 세우는 그곳에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로웠네. 라는 게 두 번의 시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일단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보가 또 필요해. 두 번 모르면 풍요라상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제자 스님이 물어봤던 이미를 알아야 되잖아. 이게 도대체 이미가 뭐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식으로 바로 결론을 미리 얘기를 하면 시와 같은 것, 시적인 것이 언어의 집착, 침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시는 침묵이면서 말이기도 하다라는 어쩌면 얼떨결에 이 화두 때문에 시가 무엇인지라는 정의도 하나 얻는 거야. 침묵과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 읽기가 힘든구나. 침묵으로 들리면. 시가 읽히면 그건 그 시가 말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시가 묘한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인과 내가 감정이나 그 뭐라 그러나 같은 패거리인 거야. 유유상종이면 잘 읽히고 딱 느낌에 이 시인은 왜 어떻게 이걸 느꼈지? 유년 시절에 너무 외롭고 아버지한테 맞고 엄마한테 야단쳤던 사람이나 쓸 수 있는 표현이네? 라고 이제 그 시 생각하고 뒷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맞았거나 그래.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말이면서, 그리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말이면서 침묵이기도 해. 침묵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못 읽어내. 어떤 사람은 읽어내고 말이기도 해. 묘하죠. 시가 어려운 이유는 침묵의 요소가 있어. 왜 난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또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이 화두의 병폐는 제가 얘기했잖아. 그냥 화두는 화두로 쌈박하게 수수께끼처럼 돼서 기억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다. 이게 있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있거나 없거나 침묵, 가짓수가 세 가지잖아. 그럼 무조건 맞는다. 근데 제가 답 얘기 드렸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이 말은 요게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고 침묵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화두는 화두 내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건 좀 정보가 필요해요.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문관을 편집한다면 이거는 좀 빼거나 제일 앞쪽에 붙여가지고 이런 게 이런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화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중국이 시가 화두적인 느낌에서 많이 와닿고 희소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얻어요.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님들이 깨우침을 얻게 되면 그 오도송이라고 하잖아. 오자가 깨우친다, 깨닫는다. 대우각성할 때 오자. 도죠. 도. 그러니까 진리, 불법, 있는 그대로의 세상,
뭐 그런가? 오도, 도를

깨닫는 송이다. 열반송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상한 수수께끼 내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냥 쿨하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산은 산이라고 그러기도 하질 않나. 또그 얘기를 듣고 또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스님은 산은 산이 아니다. 앞서 또그또그 다음은 산은 산이다. 산은 물이다. 막 이렇게 해서 변주가 막 생기잖아. 그 정도 막앞 스님의 죽음을 염두에 뒀다면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지송인데 어쨌든 열반송도 있고 오도송도 있어요. 사실 열반송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명료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도송도 중요해요. 깨달은 다음에. 송이에요? 노래입니다. 시예요. 만의 한용운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저를 따라서 무문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봄날 따뜻한 햇빛 같은 조준 스님 계열이 아니라, 저는 임재 계열이에요. 사자와 같은 임재 계열이에요. 절벽 같은데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수 있는가가 제 모토 아니에요. 예. 내가 절벽에 매달렸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못 대잖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그게 집착이 무서운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절벽에 매달렸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못 대는 거라고. 그건 절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착을 깨는 막 그냥 확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왜 이제 외우고 있지? 한자로는 쓸까요? 한자 의미 없다, 그쵸? 네.

한글을 써놓고서 이게 한자의 뜻을 푸니까 이상하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작주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으면 요 앞이 뭐가 보이잖아. 진짜 서 있어야 보인다. 엄마, 나 꽃 보고 있어. 내가 그곳에 서 있어야 그 전화를 하듯이. 서 있는 곳이 다 진짜로 보인다. 여기선 예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짜라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꽃을 보고 있다도 꽃이 안 보여. 돈 걱정, 건강 걱정, 부모님 걱정, 아이 걱정을 하고 있으면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보여. 가짜야. 응, 헛개비로 보인다. 서 있는 곳이 다 참되다, 참되다 이런 거예요. 진짜다. 이거 왜 선불교의 한 정신이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진짜로 보인다. 내 마음이 여기, 내가 여기 있으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내 마음에. 내 몸뚱아리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 여기 앞이 아무 의미도 없어. 친구 만나면 뭐 해? 친구, 요 앞에 내가 서 있는 요 앞에 요 안에 있는 친구가의 마음이 가 있어야지.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그럼 친구 얘기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 음식 먹는 나와 음식의 사이에 여기에 와 있어야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지. 딴 생각하게 되면은 뭐 주변에서 그러잖아. 너 지금 밥 가지고 왜 장난치냐 이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수초작주 입초계지는 이 방송 보면서 그냥 반복해야 돼요. 수초작주 입초계진. 불교는 이거거든요. 이게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돼서 주인이 되면 중생의 얘기들이 다 들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앞에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안 들려? 이 여인이 힘들다고 그러고 아이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 들리지. 내가 딴 데가 있다.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비를 행해요? 못 행하지.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되는데 만에 하는 용운의 오도송은 표절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 만해 한용운 시인이기도 하고 스님이기도 하지만 수초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이 임재의 태제를 주장을 깔끔하게 오도송으로 썼어요. 느낌이 쎄하기도 하지만 저는 한용운을 믿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비슷했겠지. 이래요. 다섯

네 줄로 되어 있는 남아 대장부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어야 하는데 내 고향이야 내가 이르는 곳마다 내 집처럼 여기서 고향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고향을 떠나면 객이 되잖아. 눈치 보고서 살아야 되잖아. 이 고향은 뭐 내가 다 알아. 여기 슈퍼에는 뭐가 있고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남아 대장부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어야 돼요. 수초작주랑 비슷하죠 느낌이. 그런데 아직도 몇 사람은 오래도록 손님의 시름 속에 머물러 있네. 다른 사람들은 다 손님으로 살아. 내 집이 아니야 다. 편하지를 않아. 주인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단발마에 할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세상을 열어젖히니 하라시죠. 스님들이 여기 마음을 여기 있도록 하려고 딴 생각하면 아! 이러면 확 깨잖아. 여기 마음이 오잖아. 옛날에 선생님들이 애들이 멍멍 때리고 있으면 조는 것도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아니면 잔인한 선생님은 긁는 소리. 그럼 여기 마음이 여기 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썼단 말이에요. 눈 속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날아다니는구나. 입척해진처럼. 다시 읽어볼게요. 남아 대장부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몇 사람은 오래도록 손님의 시름 속에 머물러 있네. 단발마에 할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세상을 열어젖히니 눈 속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날아다니는구나. 수초작도 입척해진이에요. 그냥. 네. 정확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연민 자비의 마음이 들겠어. 아이고야, 아까 봤죠? 오래도록 손님의 시름 속에 머물러 있네. 눈치 보면서 산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고향은 어딘지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여행을 갔는데 집 생각만 하면 그 여행지에서 뭘 보겠어. 자꾸 집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 인생이 슬픈 게 그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여행 갈 생각하고 여행 가면 집 생각하고 어디서나 주인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잖아요. 여행 가면 그게 더 좋으면. 우리 그러고 산다. 그러니까 한용운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방금 읽었던 이게 오도송 시란 말이에요. 툭 던져진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해서 좋아요. 이게 몰라요. 이렇게 한자로 쓸 필요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글로만 기억해도 한자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기억을 해둬야 돼.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르는 곳 마다예요. 수처 이룰 숫자 작주 주인이 되면 입처 내가 서 있는 곳은 모두 개자 지난 다 참되다. 자세한 건 검색을 하시면 옆에 한자가 떠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칠판에 쓰지. 최근에는 한 5년 전서부터는 한문을 별로 안 봐서 이거 말고 방송 말고 강의를 할 때 쓰잖아요. 아무도 안 적어.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그래서 야 이거 뭐하러 한자를 적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냥 한자 적으면 그래 너 늙었다 그래 너 꼰대다 이런 얘기나 듣는 것 같아. 오도송 이거 괜찮죠? 수초작주 입척해지는 까먹지 말라고. 내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화두마다 풀어내야 되죠. 화두마다 내가 못 풀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정답은 뭐지? 왜 이런 질문을 했지? 이 화두를 만든 사람의 속내를 알려고? 그쵸? 그 사람 화두 만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냥. 그거 풀려고 덤벼드는 거니까 요거는 까먹지 말자고요.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해서 돌아왔다가 이 동아시아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여덟 글자로 요약이 돼버린 거예요. 수처작주 입처개진. 그것이 시간이 한참 흘려서 천여년 흘러서 만해 한용운의 오도송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제 조사에 뒷조사에 따르면 1917년 12월 3일 밤 10시 설악산 오세암에서 한용운이 지었던 시예요. 아깝게. 괜찮아요 시? 난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님의 침묵에 있는 시보다 못해. 그게 훨씬 좋거든요 사실. 뭔가 이게 느낌이 있어. 이게 너무 수처작주 입척해짐의 느낌이 나. 그래도 우리는 한용운을 믿읍시다. 그냥 이렇게 어차피 이경지니까 깨달았으니까.

12월 3일 날눈 속에 복숭아 꽃이 흐드러지게 날아다니는구나. 이것도 약간 시인적 풍모가 있다. 그쵸? 눈 속에 복숭아 꽃이 날아다닌다. 제가 이 화두가 좀 찜찜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미라는 게 있는데, 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자로 따지면 이탈, 떨어진다. 떨어져 있다. 뭐 이런 뜻이고. 미는 우리가 음미하다. 음미하다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나요? 미미하다라고 쓰는데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라는 느낌이야. 비밀스러운 느낌. 이게 뭐냐면 승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승이라는 거는 스님 할 때 승이야. 그러니까 중인 조예요, 사실은. 근데 승조라는 건 그 중국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인도에 불교 경전이 들어왔잖아요. 쭉쭉쭉쭉.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했잖아. 제일 힘든 게 나가르주나 중간 불교라고 그랬죠. 공. 이 수냐타라는 개념을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중국 사람들이 못했어요. 그게 노자에 나와 있는 무 개념 아닌가 막 이렇게 번역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승조는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나가르주나의 수냐타라는 개념을 중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처음으로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승조라는 사람이 썼었던 책 조론, 이 조자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조의 논이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초기 번역할 때 중간 철학, 공 이런 개념들을 이해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서 뭐가 또 있냐면 보장론이라는 책이 있어. 이 미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장론이 있다. 이 화두 보고 어떻게 찾아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요. 사실 이런 화두는 뭔가 언어를 세우지 않는다. 불린 문자다.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부터 보장론도 알아야지 승조도 알아야 되지 이러니까. 여기에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부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장론에. 이건 쓸게요. 한자를.

무슨 얘기냐면 부처는 집착이 없고 자유롭죠. 어디를 가나 주인인 거의 상징의 최고가 저는 물이라고 봐요. 물은 동그란데 넣으면 동그랗게 거기서도 주인 노릇하죠. 얼음은 주인이라고 보기가 힘들지. 네모나게 얼려있는데 동그란데 만나면 주인이야? 느낌이 어때요? 아씨 고달프다. 동그란 그릇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떠났던 고향으로 가야 돼. 동그란 그릇에 가고 싶어. 동그랗게 얼려있는 얼음이니까 네모난데 보면 겉돌잖아요. 막 찡겨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깨달은 마음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처럼 풀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얘기한다. 상이라는 건 모양이 있잖아. 특징이고. 무상은 뭐냐면 그 상이 없다라는 거고 즉은 알죠. 같다라는 거예요. 상이 곧 무상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둥근 그릇에 물, 둥근 그릇, 얼음이 아니라 물입니다. 둥근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둥글어요. 그게 상이야.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 둥근 그릇에 있기 때문에 둥글지 물 자체가 물 흐르는 그 유동하는 물 자체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고 특징이 없기 때문에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나게 되고

세문 안 그릇에 들어가면 세문화게 되잖아. 그게 부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러면 부처라는 거야. 잘 산 사람은요, 정체가 누군지 몰라. 의사인지 뭔지도 몰라. 나 부자임내를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 불쌍한 인간이야. 그 부처의 반대야, 반대. 정체가 누군지 모르겠어. 꼬맹이랑 놀면 꼬맹이랑도 잘 놀고, 무식한 사람 만나면 무식한 사람들끼리 잘 놀고, 지적인 사람들 만나면 지적인 사람들끼리 또 놀아. 그게 어디서나 주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물이에요. 그릇에 담기지 않는 물, 그릇의 모양은 떠오르지가 않잖아. 무슨 뭐야. 우리의 머릿속에는 네모난 그릇에 담겨 있건, 국자에 담겨 있든, 어떤 그릇에 담겨 있든, 아니면 웅덩이 이렇게 흙 모양에서 이렇게 담겨 있든, 계곡에 담겨 있든, 바다에,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물, 물. 부처의 마음은 상증 무상이다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상이 뭐야? 이게 미예요. 상을 보면, 둥근 그릇에 있는 물을 보면 둥글다고 보지 말아야 되고, 물이 숨겨져 있잖아. 그게 미고, 이라는 건 뭐예요? 떨어져 있다라는, 떨어져 있다라는 이 말은 뭐야? 무상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별건 없지. 둥근 물, 네모난 물, 이런 것만 보잖아. 하지만 그건 떨어져 있잖아. 이해되시죠? 둥근 물은 말할 수가 있잖아. 둥근 물이야, 네모난 물이야, 어디에 담겨 있는 물이야, 그릇 모양이 있으니까. 무상은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언어로 쓰기가 힘들고 침묵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제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를 침해한다. 말한다라는 건 요거 얘기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말한다라는 건 구별하는 거잖아. 이건 둥근 물이야, 무슨 물이야? 어떤 그릇에도 담기지 않는 물을 보신 분. 그거 어떻게 묘사를 해? 그거 무슨 모양이야? 무상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보장론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요것도 재밌죠, 나름. 상증 무상.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 내가 상이 그냥 있는 거야. 나 이 상이야. 난 선생이야.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 꼬맹이랑 있을 때도 꼬맹인 것처럼 거기서 놀아야 되는데, 어른입네 이러고 어른 짓하고 선배 짓하고 검사 짓하고 뭐 대통령 짓하고 막 다 이러잖아. 다 의사입네 하고 그러면은 자유롭지 못한 거라고. 그거 자체가 내가 어디를 가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쉬워요. 그 사람 직업이 뭔지 모르고 뭐 했는지 모르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난 무조건 존경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상증 무상. 그래서 이게 리와 미라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에서는 뭘 조심해야 돼? 저 안에 흘러가는 물같이 그 자체는 모르니까 그게 숨어져 있고, 무상이라는 거는 또 그게 뭐예요? 요 물그릇에서 그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보장론에서 승조가 상증 무상 리미를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스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야. 말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을 한다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딱 상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상 자체가 무상이란 말이야. 진짜 얘기해야 될 거는 둥근 물에서 핵심이 물인데 둥근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풍요라상이 두보 시를 얘기한 거야. 시다. 시가 그런 것이다. 시라는 게 상증 무상과 같은 것이다. 말과 침묵이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읽어야 되는 게, 시라는 게 뭐냐? 장르가 있잖아요. 뉴스 장르 있잖아. 뉴스 장르를 보면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팩트만 있죠. 객관적이지. 그런 글들은 쓰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의 글이 소설일 거야. 그것도 어렵지 않아.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거기에는 주관성이 더 들어가. 카프카의 소설을 읽었을 때 카프카적 주관의 느낌이 들잖아. 기사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주관적인 것들은 시란 말이야. 나니까 쓸 수 있는 글이 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시가 추상적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에서 어려운 거야. 문맥을 정확하게만 딱 잡으면 금방 쉽게 읽히는 거야. 그 사람 얘기야.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인은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작가들은 먹고 살기가 지금도 힘들었고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으니 기자가 많이 됐어. 그래가지고 신문기자 생활할 때 그 선배 데스크한테 글 못 쓴다고 조인트 맞고 그랬다고요. 왜 그래요? 팩트만 나열하면 되는데 이상한 표현. 그 교통사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구절을 자꾸 넣으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제 전업작가 할 거야. 내 글 쓸 거야. 이러는 거야. 내 글을 쓰면 안 돼요. 기사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걸 써야지. 그게 사실 글도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독립을 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작가가 김훈일 거야. 소설가 김훈. 신문사에 있다가 소설가로 등장을 한.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시인들 양력 찾아보면 알죠. 어느 시면 기용도도 중앙일보 문화부에 있었잖아. 시인 기용도도. 그런 거처럼. 시라는 건 주관적이다. 여기서 주관적인 건 거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시인인 거야. 그러니까 탄압도 많이 받죠. 내가 주인일 때 쓸 수 있는 거야. 주인일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진짜인 것들을 쓰고 싶은 거야.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시인의 태도이기도 해요. 시의 특징은 그런 거야. 가장 많이 표절을 하고 시인임내 흉내를 내는 게 또 시이기도 해. 어디에 보면은 막 그런 것들 많아요. 길거리에 걸려있는 어떤 지하철역이나 걸려있는 시들 보면 짧기만 하고 시는 아닌 것들도 많아. 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다. 그러면 시인은 다 부처인가? 시를 쓸 때는 부처예요. 그런데 시를 안 썼을 때는 우리랑 비슷해져. 개차반도 있어요. 주식 투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오만한 것도 해. 그런데 시가 쓰여질 때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었겠죠. 그런데 거꾸로이기도 해. 내 앞이 진짜로 보이면 주인이 된다. 시인은 이 꽃을 보고 이건 노래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백이야. 아니면 어떤 상황에 들어서 정치적인 탄압 상태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노래해야 돼. 그럼 김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우린 좋은 사이다, 질서 있는 사이다가 아니야. 우린 독재사회야. 그게 보이면 시를 쓰는 거야. 쓰는 순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어쩌면 거꾸로인지도 몰라. 감각은 열어놓고 진짜가 보여지면 시를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불교랑은 다르죠. 깨달음이라는 거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야. 그래서 부처가 되기 싫으면 시라도 쓰란 말이야. 그 순간은 부처니까. 한용운의 오도송과 두보의 차이는 그 시를 썼을 때는 같단 말이야. 그런데 한용운은 아니면 임제는 상증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은 되는 거죠. 근데 시인은 오히려 협소하지. 이게 진짜 배기로 보일 때 주인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그리고 정치적인 시를 써.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탄압받아.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혼자서. 괜히 썼다. 망했다. 근데 어떻게 해? 진짜를 봤는데 써야지. 그러니까 시인의 자유는 시인이 부처와 다른 건 그런 차이일 거야.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처럼 시인은 그 순간은 부처일 수 있다. 그런데 매 경우는 아니다. 그걸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창황한 문맥과 시가 무엇인가, 수처작주 입처개진, 승조의 보장론, 상증무상을 얘기해야 알아야 이게 의미가 있어지니까. 화두가 너무 지적이다. 화두가 이 언어에 집착이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에 제가 이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대충.

문맥을 아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느 스님이 물었다. 말과 침묵은 각각 이 미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미에 통하여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풍요라상이 말했다. 오랫동안 강남 춘삼월의 일을 추억하였네. 자구새가 우는 그곳에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로웠네. 좋은 시를 불경 읽어도 되는데 경전 읽어도 되는데 진짜 주인이 된 사람들의 시 있죠? 진짜 백일을 보는 순간 사진 찍듯이 찰나로 확 잡아놓은 그 시들을 많이 보면 또 미루어 짐작이 될 거예요. 아, 깨달은 사람 주인 부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예. 한용운 씨도 오도송도 기억을 해주고 오늘은 끝내면서 지웠지만 그 여덟 글자를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여덟 글자 중요합니다. 수처, 작주에서 입처, 계진도 있고 입처, 계진 하면 수처, 작주 된다도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쟁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수행하지 않은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고통의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겪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는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0: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무치된 지 오래지만 간호람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 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계산

0: 불자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마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2: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3: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2: 오! 춤도 금방 하네.
4: 네, 바지, 잠깐만요.
1: 잠깐만요.
5: 나의 사랑에 녹아
4: 녹아 녹아
5: 나의 노래에 녹아
4: 녹아 녹아
6: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 오,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네.
8: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1: 대박이다!
2: 와, 와!
1: 고고씽까지?
2: 아니, 고고씽을 어떻게 알아?
1: 어떻게 알았지?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욱진의 그림과 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 근현대의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인 장욱진 화백의 그림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그림에 담겨 있는 어떤 불교적 내용, 선적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그의 목판화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목판화 작품에 담겨 있는 본격적인 선의 그 화두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는지 그걸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장욱진의 그림과 선이라고 하는 주제에 심입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새롭게 발굴된 현대판 선 오르기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그 한국학 에세이 글을 또 한 편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장욱진 목판화의 화두와 선미다라고 하는 것 속에 전체 제목은 새롭게 발굴된 현대판 선 오록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이제 그 평론식으로 에세이를 한번 쓰고 났더니 그 다음에 장욱진 그 재단에서 말이죠. 저에게 그 그림을 다른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도록이었는데 작품집이었는데 장욱진 화백이 70년대에 목판화를 목판화용으로 이제 새겨서 그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우리 불교의 선의 화두와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 제목이 표지가 이랬습니다. Zen Wisdom of Asia. 그래서 아시아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 이렇게 딱 그때는 역시 전 세계가 젠이라고 하는 일본어를 선으로 일본어로 했던 그 일본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죠. 이런 그 목판화집이 있는데 이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받고 제가 이것을 보고 글을 썼던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쓴 에세이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함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소제목을 어게인 장욱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장욱진의 그 그림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장화백님의 어떤 그런 선세계를 좀 더 깊이 본다는 의미에서 어게인 장욱진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욱진 선생의 그림을 모두 선으로 관통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단의 사유를 쓴 지 1년 9개월 만에 장욱진 미술문화재단에 계시는 화백의 손녀 장유진 학예사로부터 원고 요청이 있었다. 선생의 목판화 작품을 고택에서 전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선불교를 대표하는 화두에 관한 그림이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용인 마북에 있는 장욱진 고택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 목판화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원고를 좀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선의 화두만을 모아서 작품집을 만든 적이 있었단 말인가? 그 그림들이 궁금하기 이를 데 없었다. 며칠 뒤에 우편으로 도착한 1995년판 장욱진 선 시리즈 목판화집을 본 순간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한국학이지. 한국학의 정점에 장욱진의 목판화 화두집이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1970년대에 목판화 작품을 해서 전 세계 한국과 아시아의 그 어떤 선의 어떤 골수를 아시아 한국의 정신을 골수로 보여주고자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안의 세계로 끝이 나고 그 목판화집을 95년에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전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새롭게 장욱진 화백의 그 미술 세계가 다시 조명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칭 선 공부하는 수자인데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싶을 만큼
환희심에 차서 몇 날 며칠을 선생의 그림을 껴안고 지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다 먼 산 한번 보고 충무로의 불교 학술원에 출퇴근할 때도 몰래 스캔 떠놓은 그림을 조용히 혼자 열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은 선사다. 이분은 정말 마음 공부한 분이고 최고의 불자요. 엄청난 우리 조사오록에 나오는 거사불교의 어떤 그런 대단하신 유마거사, 부설거사, 방거사 같은 그런 대단한 그 불교의 거사님으로서의 도인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선의 화두를 그려놓은 목판화 집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환희심이 생겼었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장화백은 당시 서양화의 대세 가운데 하나인 추상화풍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장욱진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한국적 소재들과 민화풍이 가미된 목가적인 우리네의 풍경, 그리고 동심과 천진불의 무구청정한 세계는 화백의 처절한 고심의 산물이었다. 서양화의 캔버스에 한국적 해학과 멋이 담기게 되는 길목에서 그는 선과 정면으로 조우했다. 추상이냐 선이냐, 형상의 해체냐 사유의 단절이냐, 난해한 추상성이냐 간결한 성검이냐, 선의 칼이냐 말이죠, 취모검이냐. 장욱진의 그림 세계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캔버스와 화선지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불이, 둘이 아닌 불의의 극한을 선이라는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온 바람이 따의 정점에 위치한다. 여러분, 이 추상의 세계, 그 서양화가는 현대에 전 세계적으로 현대 미술에서는 추상으로 갔죠. 모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진이 나왔는데 이 영상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점점 사진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면서 똑같이 그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형상을 새롭게 말이죠. 피카소라든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다이즘이나 뭐 초현실주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미술에서 서양화단에서는 그냥 그 당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장욱진 화백도 캔버스에 그리는 서양화가였단 말이죠. 한번 큰 이런 도전과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선이냐 추상이냐 말이죠. 형상의 해체냐 사유의 단절이냐. 난해한 추상성으로 갈 거냐 간결한 소박한 우리 선의 칼날처럼 아주 심플하게 갈 거냐.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동양적인 거냐 서양적인 거냐. 굉장히 고심이 많으셨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 어떤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준 어떤 그 한 시점에 작품 활동했던 그 시절에 아주 고심이

호기심의 흔적이 이 목판화 집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시면 이게 1951년도 초창기에 그렸던 자화상입니다. 이때는 아주 장욱진 하백임을 알 수 있겠죠. 키가 크고 몸이 이렇게 야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수염이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가적인 부분에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새가 등장하고 장욱진 하백의 어떤 그 소탈한 여기 강아지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산하 대지의 모습들,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 초원과 논밭의 모습들을 늘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욱진 하백의 서양 화가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속에 이렇게 보시면 후대에 나타나는 여백이 환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서양화답게 화면이 다 차 있죠. 다 그렸던 거지요. 우리 동양화는 말이죠. 비워두지 않습니까? 흰 여백으로 비워두지만 빡빡하게 다 채우잖아요. 서양화는 이게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더니스트예요. 멋쟁이 모더니스트. 서양화를 그리는 그때 당시에 20세기 초반에서부터 쭉 오면서 이렇게 이분은 아주 그 멋진 이 서양화가로서의 그 댄디스트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이런 장욱진 화백이 어떻게 후대에 있는 한국적인 그렇던 그 심플한 동양화 같은 그런 그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의 과정 속에 이런 서양화와 동양화 추상과 어떤 우린 그 심플한 선과의 어떤 문제에 어떤 고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 추상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1957년, 50년대 그림. 이게 얼굴을 그려놨는데 이게 말이죠. 뭐 달덩이인지 얼굴 위에 이게 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산이고 뭐 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해가 될 수도 있고 달도 될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추상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위에 이제 집이 있고 이런 그 배치 같은 거는 장욱진 화백의 후대의 그림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장욱진 화백의 그림은 애시당초 원급법이 무시돼 있거나 기괴한 파격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 기괴와 파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서양화풍의 어떤 그런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동양적인 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목판화 집을 화두를 그리시면서 구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판화 집에 드러난 진가다. 이분이 화가냐 선승이냐 이 목판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말이죠. 이분이 화가냐 선승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호 김철순 선생이 동양의 지혜와 한국의 선사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여 판화집을 구상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이 기획을 흔쾌히 수락한 장화백이 선불교의 화두 21개를 주제로 그렸던 밑그림 50여 점 가운데 최종 25매의 작품을 골라서 목판화집을 진행하던 중 아쉽게도 별세하여 이 기획은 미안의 것으로 남았다. 유족과 기념사업 모임이 그의 간절한 뜻이 담긴 판화집을 완성하기로 마음먹고 1995년에 다시 판화집으로 세상에 출연시킨 것이 바로 이 작품집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 김철순 선생의 어떤 그 이 제안으로 동양의 어떤 그런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의 화두를 가지고 그림을 보자. 여러분, 선의 화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랬을 때요,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저도 선학과를 나온 선불교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보고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라. 시로 쓰는 것은 선신은 많이 봤지만 화두를 그림으로 그려라. 선문염송에 염이 있고 송이 있고 시가 있고 산문이 있고 다 있는데 본문은 할 수 있으나 그걸 그림으로 형상화를 해봐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21개의 그 화두를 가지고 한 50여 점의 그림을 그린 것 가운데 추려서 목판화집을 만들다가 이제 미완이 됐는데 나중에 작품집을 95년에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지금까지 이런 화두화는 없었다. 화두를 그림으로 그린 이런 화두화는 없었다. 참 행복한 것은
이런 위대한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장옥진 선생이 이 우리 선종의 그 중요한 화두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놓았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집의 매력에서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의 목판화 작품은 그 어떤 선 오록보다 자유로운 선화의 정수를 지니고 있다. 1700 공안의 세계에서 선별한 21개의 공안을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장욱진이라는 한 인물이 화가를 넘어 이미 선사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품들 가운데 몇 가지 작품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 작품 제목이 일묵열애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판화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목판화 파는 목판화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글씨가 없더라도 늘 보고 있는 장욱진 화백의 그림 화풍이에요. 근데 이 제목을 일묵열애라고 했던 거죠. 화두를 그리되 그분의 그림의 어떤 그 화풍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을 담아 있어요. 한번 이걸 분석한 제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묵열애란 건 뭡니까? 한 번의 침묵이 오히려 우레와 같다는 뜻으로 침묵의 위대한 힘에 관한 화두인데 오히려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려두었다. 어묵이 본래 하나라는 뜻인가? 그렇게 알고 다시 보면 사람들의 이목구비는 보이지 않는다. 침묵인 듯 정다운 대화인 듯 다시금 화두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한 번 침묵하는 것이 우레와 같다. 우레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침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묵언을 왜 합니까? 말 많은 말보다 말 없는 말이 끊어진 말이 더 우레와 같이 무서울 수 있지요. 이런 화두가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그랬는데 도란도란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착한 것은 이 분들의 얼굴을 그냥 이목구비를 그려놓지 않은 거예요.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이 없어요. 그림에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없고 귀가 없어요. 말을 하고 듣는 게 없어요. 근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묵이 본래 하나인가? 말과 침묵이 본래 하나라는 뜻인가? 맞잖아요. 침묵만 강조하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또 그것도 하나의 법집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 이렇게 어묵이 본래 하나라는 뜻으로 그린 거 아니겠느냐? 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본 거죠. 선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죠. 근데 이 그림의 핵심은 도란도란 앉아있는데 입과 귀가 없다. 이목구비가 없다. 이목구비가 끊어진 세계에서 그럼 뭡니까? 말 없는 말이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들은 바 없이 듣는 거요. 말이 없어도 다 들을 수 있고 이심전심이 될 수 있고 서로 심심상전,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해줄 수 있다. 대화를 하고 있으나 말이 없으나 대화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화백은 한국의 어떤 이 토속적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화두를 그리셨단 말이죠.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거 불사선이에요.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제목이 불사선, 불사악이 돼야 되지 않아요? 육조 해능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불사선, 불사악에서 유래한 것인데 건축물 같은 구조물의 양변이 정확히 대꾸를 이루고 있다. 선악이 본래 동거한다는 의미이리라. 검은색과 붉은색도 뚜렷이 상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그러하다. 그렇죠? 우리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육조해능 스님의 말하자면 첫 번째 법문과도 같은 겁니다. 바루를 오조홍인에게서 의발을 전수받아가지고 빨리 이제 거기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해맹이나 스님이 쫓아옵니다. 이 바루를 빼앗기 위해서 말이죠. 오는데 바루를 들고 움직이려고 몸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저기 그냥 바위에 놔두고 그냥 숨었죠. 바루 가져가라. 난 바루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해능이 육조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바루가 바위에서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진짜 도인인가 보다. 그래서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신수의 제자의 그 라인에 있던 스님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진짜 도인이구나. 저에게 가르침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온 말이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너무 멋진 법문 아닙니까? 이분은 사실은
나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발우를 빼앗고 뭐 이렇게 법맥을 그냥 바꾸고 이러고 싶어서 왔는데 벌써 그 한마디로 그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육조 해능의 어떤 첫 번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되겠죠. 그건 기본인데 좋은 거, 선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집착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사선 불사악이란 말이 있을 텐데 뒤에 불사악이란 말은 뺐어요. 그래놓고 나는데 선도 생각하지 마라 해놓고 이게 집을 그려놨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대칭이 돼 있단 말이죠. 좌우가 대칭이 돼 있는데 여러분 똑같지는 않아요. 그림을 보면 좌우가 대칭이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구조인데 아 똑같지는 않으나 양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양변. 이렇게 6조 단경에도 보면 36가지 이게 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대대 구조. 36대. 우리는 늘 서로 쌍이 되는 선악 12 장단 고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전부 우린 대구의 세계, 음양 대구의 세계에 끄달려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이게 여기에 말이죠. 불사선 불사하라. 양쪽에 양면을 여여라. 불이해라. 불이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뭡니까? 불사선 불사하기 모든 대구의 세계에서 이게 한 집에 있는 거예요. 한 집의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둥을 양변으로 나눠져 있는데 선각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결국 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동거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말이죠. 좌우, 보수, 진보, 뭐 여야, 남녀, 뭐 세대 간의 갈등 이게 나눠놓으면 어떡합니까? 불사선 불사하게 해야죠. 같은 집이에요. 좌파 우파 해봐도 같은 집이고요.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영혼이 한 집안입니다. 이거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지혜의 육조 해능의 화두를 장욱진 화백은 이렇게 집으로 그려놨어요. 지금 불사선 불사하라. 내가 옳다. 나만이 선하다. 내 말이 맞다. 이 얘기를 우리 전통적인 선에서 불교에서 이미 옛날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1970년대에 그렇죠? 50여 년 전에 장욱진 화백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엄청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집안입니다. 시컷 싸워봐야 같이 살아야 되는 한 집안이에요. 예. 너는 옳고 나는 나만 옳고 너는 거르다 싸움에서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싸워야 되느냐. 한국 사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너무 멋진 그림 아닙니까? 이게 화두를 장욱진 화백은 건축물 하나로 그려놨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은요 답이 없어요. 뭐든지 선이라고 하는 건 오픈돼 있어요. 열려있는 세계란 말이죠. 이걸 보고 다 다르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참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아주 펄쩍펄쩍 환희 용량했어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 장욱진 화백 최고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선사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이 생각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게 제목이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양변이 끊어진 중도와 공의 세계 그리고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정점에는 작품 자등명 법등명이 있다. 붓다가 열반해들 때 마지막으로 안한 존자가 질문을 던진다.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누구에게 의지해서 삽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의지해서 살았더냐?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었다. 그 말씀을 그린 장욱진의 그림은 아이러니하게도 탄생불의 모습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옆에 많은 제자들이 쭉 부처님 옆에 이게 마지막 임종을 보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서 살았더냐? 너 자신을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서 살아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부처님 열반하시는 모습,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근데요, 장욱진 화백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마지막 부처님의 열반하시는 모습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탄생불, 그렇죠?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던 그 모습, 그 다음에 흰 코끼리가 있어요, 그렇죠? 마야 부인 떠오르고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도 보는 산화돼지 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냥 우리 산화돼지를 그렸는데 딱 어린아이 하나를 딱 그려놨어요. 부처님이 80세에 입적하시는데 태어난 탄생부를 그려놨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 뜻이 뭡니까?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부다의 골수가 장욱진의 뒤집기로 절묘하게 드러난 것이다. 의지하기는 누구를 의지해? 아나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다.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한 거야. 자등명 법등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냐. 태어나셔가지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나 마지막 입적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나 뜻이 근본 의지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부처님 의지하지 마라. 붓다가 그거 다 네 마음속에 있지. 그걸 어디 남의 의지하냐.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부처님 나만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성자리 본래 면목 우리 불성자리가 가장 존귀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으로 자등명 법등명을 그려놓으셨다. 장욱진은 그림으로 아난을 혼내고 있었다. 기가 막힌 선의 종장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선적인 전식, 인식의 전환을 그려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마지막 열반시의 법문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탄생불,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그릴 수 있습니까? 멋진 선사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선의 핵심은 직지인심이죠. 직지인심은 한술 더 뜬다. 보통 직지는 말을 떠나 진리를 곧장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말이 없는 세계를 곧바로 직지, 우리 직지심체 요절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곧장 자른다. 불림문자다. 그렇죠? 이 교회 별전이다. 선을 뜻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직지인심인데 여기 이 그림은 한수 더 뜹니다. 보통 직지는 말을 떠나 진리를 곧장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언어와 문자를 떠난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직지인심이며 붓다에서 가섭으로 달마에서 해능으로 선의 법맥이 흘러내려오는 전등의 가풍을 직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는 인심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일렬로 쭉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직지임은 알겠는데 가만히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다. 여러분 직지인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직지인심이라는 말을 왜 굳이 사람만 해당하냐. 선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서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말 없는 세계로 전해지는 게 왜 사람만 해당하냐. 해가 새에게, 새가 나무에게, 나무가 오리에게. 예? 이렇게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인간 근본의 이 우주법계의 진리의 세계가 이렇게 직지, 곧바로, 곧장 이어지고 있잖아요. 법이 말이죠.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가섭존자가 안원존자에게, 우리 28조 해, 6조 해, 그 달마가 와서,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막 이렇게 법이 전해오는 법 등의 맥이, 이렇게 법맥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세계 아니에요? 예? 산하대지 삼라만상 우주에 두두물문 전체가 직지인심의 세계다 이게. 예? 다 깨달은 본래 부처들이 서로 법을 전하고 법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장욱진 화백의 직지인심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직지인심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아 참 정말 멋진 그림이 아닐 수 없어요. 해가 까치에게 법을 전하고 까치가 나무에게, 나무가 오리에게 인심을 곧바로 전하고 있다.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법계가 한 덩어리 곧 일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중국선을 능가하는 현대 한국 선종사의 출현이다. 중국에서 직지인심, 뭐 직지 중국 조사 어록이 있고 하지만 이 한국선을 대표하는 멋진 작품 아닙니까? 조계종의 스님들을 교육하는 교육아사리로서 제가 앞으로 나는 장욱진의 이 선화집을 선어록의 교재로 쓸 것이다. 그리고 한국학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이 작품집을 적극 추천합니다.

추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욱진 하백의 판화집, 화두를 그린 판화집은 중국 선종사를 능가하는 한국 선종사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교육을 할 때 한국 선종사, 그다음에 우리 한국학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이런 게 코리안 스터디즈다, 한국학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전 세계에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작품이 소호 김철순 선생이 처음에 구상했을 때 한국의 위대한 정신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을 가지고 한국의 정신을 드러내보자 했는데 정말 그러한 작품이 됐어요. 예. 장욱진 그림은 그대로 그냥 선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선 아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작품집의 주제와도 같은 작품이다. 그런데 그 글을 지어놓고 보자. 그냥 평소에 장하백의 작품일 뿐이다. 일일시 호일과 무엇이 선인가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다. 해, 새, 나무, 산, 사람이 등장하는 그의 평상시의 그림이야말로 그대로 선인 것이다. 장욱진 그림이 그대로 선이요, 선이 곧 장욱진 그 사람 자체였다. 이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 아님이 있는가라고 그렸고요. 무엇이 선인가라는 작품도 있고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운문선사의, 운문선사의 본문 아닙니까? 운문선사가 질문을 합니다. 해제할 때 쭉 지나간 보름은 내가 묻지 않겠거니와 앞으로 다가올 보름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앞으로 앞에 있었던 보름을 묻지 않겠거니와 앞으로 미래의 15일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답을 못해요. 질문이 뭐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신통력이 있어서 알아야 되나? 이렇게 질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운문선사가 앞으로 뒤에 15일이 어떠냐? 일일시 호일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 네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심히 되고 본래 자리에 있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않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죠. 그 화두예요. 근데 그걸 그리라 그랬는데 그걸 그리라 그러면 운문선사의 일일시 오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이게 산이 있고 새가 있고 달이 있고 그냥 일상, 평상심이 도고 그냥 날마다 좋은 날. 그냥 이거 없어도 장욱진 화백의 평상시 그림이고요. 여기에 선 아니면 이거 없어도 평상시의 그림이에요. 나무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새가 있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림.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냥 무엇이 선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선이다. 장욱진의 그림 그대로는 전부 선이다. 그러면 장욱진의 그림은 그냥 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붙이면 그냥 다 화두가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있는 그림도 아주 멋있어요. 남학해안과 마조도일의 일화가 담긴 마전작경입니다. 마전작경 일화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는 남학의 말에서 자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마조의 이야기. 그 엄준한 가르침보다 남학과 마조라는 천진한 두 어린아이의 놀이 같은 모습이어서 더욱 신선하다. 천진불의 마음이라야 견성한다는, 성불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동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이 담긴 귀여운 선 어록이 되었다. 여러분, 마전작경은 뭡니까? 마조가 참 그 위대한 마조 선사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 수행을 할 때 스승인 남학해양선사 딱 보니까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좌선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너는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앉아서 참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성불하려고 합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학해양선사가 가더니 옆에서 벽돌을 갈아요. 벽돌을 갈거든요. 그러니까 마조가 스님 그 벽돌을 갈아서 그 뭐 하시려고 벽돌을 갈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벽돌을 만들어서 거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가 스님 그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남학해양선사가 마조에게 하는 말이 좌선을 해서 어떻게 성불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앉는 거에 집착하지 마라.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마음이 바로 무심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 앉는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끝에 마조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활발발한 대선사가 됐다. 그래서
6조 밑에 남학해양이 있고 그 밑에 마조도일이 있고 마조 밑에

임재종과 위양종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런 어떤 그런 위대한 불교의 위대한 역사인데 이거를 벽돌 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딱 그림 보면 여러분 보면 이 색깔이 약간 벽돌 색깔 같아요. 그죠? 이 전체가 벽돌이라 그냥 벽돌 색깔 같은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 엄격한 우리 선종사의 어마어마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적인 장면에 두 위대한 선사가 애기 같아요. 애기 그냥. 그냥 마음이 그냥 천진벌이고 무심이면 된다는 거지. 이 아주 이게 귀여운 선어록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참 멋있는 작품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벽돌이에요. 벽돌 색깔 해놨어. 근데 그 사이에 둘이 서로, 그죠? 거울이 된 거 아니에요? 서로 얼굴 보고 있는 동자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심전심입니다. 이 작품이 참 재미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해석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심전심을 보면 관념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위대한 유머가 보인다. 길을 가고 있는데 길 끝부분에 붓다가 앉아있고 한 사람이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조사 스님과 제자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선사상의 핵심이 잘 담겨 있는데 맨 아랫부분의 길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등장한다. 그렇다. 강아지도 불성이 있지. 온통 눈이 자그마한 강아지로 향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강아지도 길 위에 있기는 하나 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 다시금 조주 무자 화두를 떠올리게 된다. 화두를 그렸지만 그 그림이 다시 화두가 되어 돌아오는 살아있는 현대판 선불교의 어록이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들로 가득한지 이 그림들은 앞으로 한국의 스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명상 매니아들의 전설이 될 것 같다. 여기에 보시면 이심전심이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건데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붓다를 만나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흐리게 돼 있어요. 진하게 돼 있는데 이 길을 강아지가 가고 있어요. 근데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있어요. 한 마음만 돌리면 고개만 하나 돌려서 이 길을 가면 이심전심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이 길을 가게 되면 붓다의 세계는 이런 자연의 세계가 있는데 여긴 지금 이게 업이겠죠. 업이 이렇게 깜깜하단 말이죠. 이게 조주무자한테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와 연상하게 된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강아지가 없다 그러면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강아지도 말이죠. 이 길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마음이 전해졌냐 전해지지 못했냐. 우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어두운 업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있듯이 강아지가 고개 한번 돌리면 이심전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을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인물이 있겠느냐. 참 멋진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그다음에 여러분 이 작품이 아주 파자 소함인데요. 이 그림이에요. 제가 선문염송, 화두에 받아 선문염송 강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우리나라 고려의 진각해심국사, 보조국사 이래로 송광사 2대국사였던 진각해심국사의 편집본 30권 선문염송의 1463번째 공안, 마지막 공안이 바로 파자 소함입니다. 파자 소함, 노파가 암자를 불질렀다는 공안, 이건 향상구 공안이에요. 너무 어려운 향상구 공안인데 이 화두를 과연 우리 장옥진 화백님은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을까?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어떤 노파가 이분 도인이에요. 한 스님을 수행 잘하는 스님을 한 20년 동안 봉양을 했어요. 이게 수발을 하고 그다음에 공부하시게 도와주고 암자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수발을 다 해주셨어요. 시봉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 20년 됐으니까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딸이 컸단 말이죠. 그 사이. 그래서 딸에게 음식을 갖다 주게 하면서 시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님이 공부가 됐나 해서 이제 처자가 된 딸이 이렇게 안아봐라. 암을 안아봐라. 스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알아봐라. 안아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럴 때는 어떠합니까? 하고 스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스님이 그래서 삼동의 난기라 그러죠. 삼동의 겨울에 따뜻한 기운은 하나도 없다. 바위하고 뱃삭마른 그 나무하고가 만났듯이 아무 반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따님이 와가지고 이제 딸이 와서 노파에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속한, 아주 그냥 속된 인간을 내가 그냥 시봉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암자를 불질러 버렸어요. 일을 할 때 그대가 만약에 예? 그 20년 수행했던 스님이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느냐? 암자를 불태운 노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거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암자를 불태웠느냐 하는 화두가 이 향상구 고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히말라야 8,000m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 높은 마지막 어려운 공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 장옥심 화백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뭐 하여튼 불이 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소가 등장했어요. 파자소암에 소는 없잖아요. 소는 없다고요. 이게 분명히 파자소암을 그렸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본 이번 작품집의 최고 이슈는 단연 파자소암이다. 20년을 공양하며 수행을 도와주던 노파가 스님의 경지를 시험하고는 암자를 불태워버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화두는 고려시대 송강사에서 진각해신국사가 편찬하여 출간한 선문염송의 마지막 공안이다.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할 만한 이 최종의 마루꾸, 최후의 구절이란 걸 마루꾸라 그러고 마루꾸라고 하는 뜻은 최초꾸하고 같이 최고의 진리, 제1꾸, 최고의 마지막 결론과는 이 공안이란 뜻이죠. 이 마루꾸 공안의 낙처를 꿰뚫지 못하여 무수한 납승들이 좌절했던 바로 그 화두이다. 그런데 장화백은 이 화두를 완전한 유머로 승화시켜버렸다. 파자소암의 불탈소자, 그죠? 불탈소자잖아요, 이게. 불탈소자인데 이게 우리 발음으로 불탈소자잖아요. 근데 이 발음에서 불탄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우리 발음 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소. 중국 발음은 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소를 가져왔어요. 소를 가져와서 불타고 있는 장면들 앞머리에 커다란 소 한 마리를 그려놓아 버렸다. 위대한 유머를 가장 난해한 향상구 공안에 장착해 둠으로써 용 쓰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도리어 힘을 빼게 만들어준다. 허허 하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힘을 뺀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고 했던가. 이걸 생력처라 그래요. 그죠? 이 선의 핵심은 생력입니다. 생력하는 곳이 등력하는 곳이다. 생력처가 등력처다라고 하는 게 대종고 서장의 핵심이죠.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곳에 유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속에 진리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힘을 뺀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 했던가. 한국어를 모르는 중국인은 이 그림을 아마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시무도를 열 가지 소를 찾는 그림 있잖아요. 시무도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을 해야 할 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림에 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무도도 소도 말이죠. 소가 뭐의 상징입니까? 진리의 상징이죠. 우리가 달도 진리의 상징으로 표현하지만 이 소도 말이죠. 시무도에서는 소를 찾아 나가서 자취를 찾아가고 점점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를 한 마리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불탈소자의 발음이 같다는 말이죠. 그걸 소를 가져와서 소도 또 진리단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암자를 불태웠다가 아니라 그냥 암자는 뒤에 불이 막 타 있고 다시 소가 한 마리 등장해버렸다.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참 이게 이제 이게 또 다시 화두가 돼서 다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소 그려놨다. 불탈소자가 그래 소 그려놨다 했는데 야 이거 또 소도 진리잖아. 이게 지금 이 불이 타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지? 이게 또 하나의 화두가 될 만큼 또 그림을 그려놓으셨다. 참 멋진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 가지고는 이 파자소암이 향상꾸기 때문에 저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한번 또 공안이 돼서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옥진 화백의 그림 이 목판화집에 대한 설명을 저렇게 했어요. 그림을 통한 해탈이요. 그림으로부터의 해탈이다. 그림이 그림을 그려놨지만 그림이 하나의 형태로 있지 않아서 그 그림 자체도 해탈되어 있고 그림으로부터도 해탈되어 있다. 나는 이번 작품들을 통해 장옥진 화백이 한국의 전등록에 올라도 될 만한 위대한 선사와도 같은 인물임을 알았다. 그의 작품은 그림의 영역을 초월했다. 그는 이미 그림을 통해 해탈을 선사하고 있다. 그림을 통한 해탈, 그림으로부터의 해탈이 바로 그의 선화 작품이다. 이 작품집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다시 잘 편집하고 멋진 착어를 달아서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학을 전공했다는 것이 이처럼 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장옥진의 화두화를 보고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내가 한국인인 게 행복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옆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작년에 장욱진 특별전을 했어요. 거기는 한국의 유명한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분들을 특별전을 하는데 한 분씩 돌아가다 보면 몇십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장욱진 작품 그 전시회를 할 때 제가 여기에 기획에 좀 조언을 했고요. 거기에서 장욱진 화백의 이 목판화집이 다시 세상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 앞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해서 장욱진 화백의 목판화집이 도록으로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새로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서 판매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마지막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한글을 써놓은 것 같고 추상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이 추상의 세계로 서양화를 그리면 다 그려야 된다고 했다가 선으로 돌아가는 지점에서 이런 형태로 추상으로 가지 않고 아까 우리가 본 모든 이 우리 자연을 그대로 그리면서 본인의 그림이 그대로 선이 되는 방식으로 이 서양화의 추상의 열풍을 뛰어넘어서 한국화로 온 선의 모습으로 넘어온 그 고민의 흔적들이 이런 게 남아있죠. 추상과 선의 경계 사이에서 이분은 이렇게 한번 큰 화두를 가지고 그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욱진 화백의 이 멋진 이런 한 그림들, 이 파자소원과 같은 이런 그림들, 위대한 화두를 다시 건너뛰어서 투과해서 다시 화두로 던져주는 이런 멋진 선의 이 선화, 이 불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화는 한국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한국학의 정수요, 한국선의 아주 핵심이 되는 작품들이다. 저는 장욱진 화백을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이런 것에 뭔가 알 수 없는 선의 맛에 끌려서 그렇게 장욱진 화백을 좋아했는가 봅니다. 저는 요즘도 좀 마음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럴 때는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웃고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위대한 힘을 다시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 에세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자, 오늘 어디 갈래?
1: 왜 밥은 먹으면 줄까?
0: 헐, 주는 게 아니라 네 뱃속으로 이동한 거거든.
1: 하, 그렇네. 이따 절에 가면 부처님께 빌어야겠어. 아무리 먹어도 밥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0: 으이그, 부처님 바쁘시거든.
1: 그렇겠지.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고성 옥천사다.
1: 옥천사?
0: 고성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10대 화엄 사찰 중 하나야.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병영으로 이용되고 3.1운동 당시엔 경남 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호국 사찰이기도 하지. 아, 맞다.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청담 스님이 출가한 절이라는 걸 빼먹었네.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옥천사로 고고! 신라 문무왕 10년, 의상대사는 절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니다 신비로운 옥천샘을 발견했죠.
2: 참으로 옥같이 맑고 귀한 샘물이야.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0: 의상대사는 그곳에 절을 지었고 신비한 옥천샘의 이름을 따 옥천사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천샘 바위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3: 스님, 보세요. 옥천샘 바위에서 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오늘부터 저 쌀로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리게.
3: 예. 근데 스님, 저 공양미 말입니다. 설마 계속 쏟아지진 않겠죠?
0: 바위는 계속해서 쌀을 쏟아냈고 욕심이 생긴 스님은 더 많은 쌀을 얻기 위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3: 이 돌을 깨면 더 많은 공양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쌀이 안 나오지?
0: 스님의 욕심으로 공양미는커녕 옥천샘마저 모두 말라버렸죠.
4: 욕심이 화를 부른 거다.
3: 죄송합니다, 스님. 전 그냥 더 많은 공양미를 올리려고. 이제 샘이 모두 말라버렸으니 어쩌죠?
4: 어쩌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0: 노스님이 매일 기도를 올리자 샘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연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샘은 만병의 신통한 약물이 되었고 옥천샘의 신비한 효험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987년엔 한국의 명수로도 선정됐지.
1: 와, 옥천샘 물을 마셔서 그런가? 몸이 진짜 가뿐한 거 있지? 이따 가기 전에 또 마셔야겠어.
0: 좋은 생각이야.
1: 근데 이 바위는 뭐야? 이 구멍들에서 공양미가 쏟아져 나오는 건가?

0: 이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정을 박은 자국이야.
1: 정을 박아? 왜?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황소바위 이야기로 고고! 옥천사를 창건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 아, 공사가 시급한데 일손이 부족하니.
0: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황소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 나무를 나르며 절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2: 덕분에 사찰을 완성했으니 이 염주를 걸어주마.
0: 큰 스님이 황소를 칭찬하며 목에 염주를 걸어주자 그 순간 황소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황소는 바위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들이 옥천사까지 쳐들어오자 황소바위는 큰 도력을 발휘했죠.
3: 부처님의 힘으로 왜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4: 부처님의 힘이라고? 이깟 바위가 뭐라고?
0: 외장은 스님을 비웃으며 황소바위를 칼로 내려쳤고 두 동강이 난 바위는 붉은 선혈을 쏟아냈습니다. 왜군들은 피를 뒤집어 쓴 채 놀라 도망쳤고 옥천사의 승병들은 황소바위 덕에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답니다.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1: 당연하지. 보물을 얻었는데.
0: 보물?
1: 요 며칠 누렁이가 자꾸 산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산에 새끼라도 낳았나 싶어 따라갔거든.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에 잃어버렸던 축구공이 떡하니 있는 거 있지? 아니, 어떻게 축구공이 거기 있냐?
0: 누렁이 따라가길 잘했네.
1: 내 말이. 그래서 누렁이한테 고구마 간식도 좋지.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통영 용화사다.
1: 용화사?
0: 오! 용화사는 신라 때 은점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그때 이름은 정수사였어. 그러다 고려 때 산사태로 허물어진 절을 다시 지으면서 천택사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다시 용화사로 중창된 절이야. 용화사에 가면 부처님의 진신살이 7과를 봉안한 고대 아쇼카 양식의 불사리 사사자 법륜탑은 물론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통영 용화사로 고고! 오랜 역사를 지켜왔던 천택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그만 폐사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0여 년이 흘러 벽담 스님은 폐허가 된 천택사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죠.
3: 그냥 포기하시죠, 스님. 지금 상태로 다시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5: 포기해도 부처님께 기도나 드리고 포기하겠네.
0: 벽담 스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미륵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동굴로 들어가 7일 밤낮으로 미륵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건 포기하란 뜻이겠지.
0: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그날 밤 벽담 스님의 꿈에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죠.
6: 나는 당내 교주 미륵불이다. 나와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거라.
5: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0: 미륵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미륵산으로 향했고 지금의 용화사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6: 이곳은 미래의 용화회상이 될 도량이니
2: 이곳에 가람을 짓고

0: 이름을 용화사라 지어라. 그러면 만세의 길이 남을 것이다.
1: 꿈에서 깬 벽담 스님은 미륵불이 알려준 곳에 천택사를 옮겨 새로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했답니다.
2: 용화는 미륵의 세상이니까 미륵산에 완전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네.
1: 맞아. 불국토 통영에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지.
2: 근데 저 암자는 뭐야?
1: 아, 용화사의 부속 암자인 도소람이야.
2: 도소람?
1: 응. 도솔 스님께서 호랑이의 은혜로 지은 암자지. 도솔 스님이 미륵산 바위굴에 머물며 참선 수행을 하던 어느 날, 굴 밖에서 애처롭게 우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어? 저리 슬피 우는 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가서 살펴봐야겠어.
1: 도솔 스님이 굴 밖에 나오자 그곳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3: 어? 뭐가 불편한가? 이런, 목에 비뇨가 걸렸잖아. 이대로라면 죽고 말 텐데. 잠시만 참아라. 내가 금방 뽑아줄 테니.
1: 도솔 스님은 호랑이 목구멍에서 비녀를 뽑아주었고, 덕분에 호랑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굴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이번엔 또 무슨 일이려나?
1: 도솔 스님이 굴 밖으로 나오자 호랑이가 물고 온 처녀를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죠.
3: 정신을 잃었잖아. 이보세요. 괜찮습니까?
4: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4: 저는 전라도 보성에 사는 배이방의 딸인데 혼인날을 받아놓고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혀왔습니다.
3: 어쩌다 그런...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1: 도솔 스님이 처녀를 보성 집까지 데려다 주자 처녀의 부모는 기뻐하며 도솔 스님에게 사례금을 내밀었습니다.
5: 300냥입니다. 제 딸을 구해주신 보답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3: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거두세요.
5: 그저 할 일이라니요. 스님은 우리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은인을 그냥 보내다니 안 될 말이죠.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3: 그럼 이 돈으로 암자를 지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5: 그럼 저희는 더없이 감사하지요.
1: 도솔 스님은 처녀의 부모가 준 돈 300냥으로 도솔암을 지었고, 도솔암 위쪽엔 호랑이를 만났던 바위굴이 남아 그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0: 안 보여. 도대체 뭘 보는데? 극락 뭐야? 뭔데 보겠다는 게 극락이냐? 망원경으로는 극락 못 보거든.
1: 진짜? 망원경으로는 어디든 볼 수 있다며?
0: 그렇다고 극락은 아니지.
1: 아휴, 그럼 우리 엄마 못 보는 거네. 극락에 가셨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0: 가셨을 거야, 장담해.
1: 그렇겠지?
0: 당연하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나홍 선사의 천도 이야기가 담긴 이천 영어랍니다.
1: 영어람?
0: 이천 영어람은 신라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염원해 의상대사에게 명령에 창건한 경기도 유일의 화엄 사찰이야. 원래 이름은 부각사였는데 고려 때 나홍 선사가 중건하고 조선 영조 때

0: 영월 대사가 중창하면서 영월함이라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천 영월함으로 호호. 600여 년 전 영월함으로 향하던 나홍선사는 멀리서 들려오는 상여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1: 이 겨울에 누가 생을 마감하셨을꼬. 가서 영가에게 법문이라도 들려줘야겠어.
0: 상여 소리를 따라간 나홍선사가 마주한 건 상여가 아니라 지게에 올려진 낡은 관이었죠.
1: 누구 영가길래 이리 초라한가?
2: 아랫마을에 살던 여인인데 자식을 잃고 시금을 전폐하더니 결국 이리 되었네요.
1: 얼마나 마음을 끓였으면.
0: 가엾은 마음에 죽은 여인과 그 아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영월함으로 돌아온 나홍선사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1: 어머님 잘 계시겠지. 아무래도 잘 계시는지 보고 와야겠어.
0: 나홍선사는 도력을 발휘해 극락에 도착했는데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출가한 아들의 부모는 극락으로 인도된다고 했는데 설마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0: 나홍선사는 구천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중음신으로 떠도는 어머님을 발견하게 됐죠.
1: 어머니, 왜 구천을 헤매고 계십니까?
3: 구천은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
1: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제가 극락으로 천도시켜드릴 테니.
0: 구천에서 돌아온 나홍선사는 마의 열애불 앞에 영단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1: 지장보살님, 부디 제 어머님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0: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49일째 되던 날, 나홍선사 앞에 어머님이 미소를 띠며 나타났습니다.
1: 어머니,
3: 지장보살께서 나를 극락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마음 놓거라.
1: 네, 무정했던 아들은 용서하시고 극락 왕생하십시오.
0: 그 후로 영월함 마의 열애불 앞에는 부모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4: 동이엔 어디 간 거야?
5: 뭔가 미안.
4: 너 설마 뭐 훔쳐먹느라 늦게 온 건 아니겠지?
5: 마에 열애 불게 우리 엄마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고 왔거든. 근데 이 나무는 뭐야? 나무가 바위를 받치고 있네.
4: 영불암 대웅전을 지키는 느티나무야.
5: 오, 대견한 나무네.
4: 이 나무 말고도 영월함엔 또 대단한 나무가 있지.
5: 어떤 나무인데?
4: 궁금하지? 그럼 영월함을 지키는 나무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0: 영월함엔 나홍선사의 설법을 들으려는 스님들과 신도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나홍선사가 영월함을 떠나게 됐죠.
6: 떠나시다니요?
1: 전국 팔도에 법문을 전해야 하니 어쩌겠나. 아쉽지만 떠나야지.
6: 하지만 스님이 법문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조금만 더 머무시죠.
1: 나중에 또 들름세.
6: 조심히 가십시오.
1: 신도들에게도 잘 말해주게.
6: 네, 모두 아쉬워할 겁니다.
1: 그러면 나를 대신할 걸 두고 가야겠군.
0: 나홍선사는 성큼성큼 절 입구로 가더니

0: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심었습니다.
1: 이제 이 지팡이가 이 절에 일주문을 대신할 걸세.
2: 이 지팡이가요?
1: 그럼 난 가네.
0: 그렇게 나홍선사가 떠나고 며칠 후, 놀랍게도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죠.
2: 지팡이에서 싹이 나다니. 나홍선사님, 잘 가꾸겠습니다.
0: 은행나무는 마치 나홍선사의 합장을 보듯 한 뿌리에서 두 기둥으로 자라나 지금도 영월함 앞에서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더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0: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무려더라. 오늘하루 오늘하루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내일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몰라야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음을 싫어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남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살생하지 않을 때라야 불멸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늘 사랑을 베풀고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제나 장수를 누리고 편히 잠들어 악몽을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안 계신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죄를 짓고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갖가지 고난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마침내 잠시라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안 온케 하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듣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내년혼입 찰찰월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 무이 무나명자면 삼도 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이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못할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못할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못할.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아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

일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인터넷

0: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0: 아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제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0: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태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 불교 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체 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가 오늘 오후 2시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봉행됩니다. BTN은 오후 1시 20분부터 TV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근대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화재에 기반한 2차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정책 수립에 적용했습니다. 사찰 음식 대중화를 통한 음식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국가 위상을 높인 개호스님이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개호스님은 제53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호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오직 불화조성에 매진해온 해담 스님이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높이 5m에 이르는 압도적인 대작들과 천년의 작업 등 130여 점의 고려불화가 전시됐습니다.

0: 동국대 불교학술원 중앙연구소가 서울시 후원으로 마련한 AI 마음돌봄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넘어 시민들 일상 속 하나의 문화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법회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봉행됩니다. 37대에 이어 3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는 진우 스님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사부 대중과 함께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갈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취임 법회에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원로의원 스님, 중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합니다. 또한 이웃종교와 이웃종단 대표자,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 약 5천여 대중이 모여 취임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아리셀과 쿠팡 산재사망 유가족 등 진우 스님이 37대 총무원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는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TV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 취임법회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서울 서대문구 옥천암 주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태성 스님에게 옥천암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부탁을 수락해줘 고맙다며 오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어수선한 가람불사와 포교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태성 스님은 뜻을 잘 받들어 포교와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태성 스님은 천장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삼위계를 수지하고 해인 승가대를 졸업했으며 호계원 사무처장, 직할교구 정수사, 문수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관점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아우르는 화쟁의 정신을 근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 사찰처럼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유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존할지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한국에 세운 사찰과 포교소는 전국 24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일본 스님과 신도들이 떠나면서 운영 주체를 잃었고 일부는 한국 불교에 계승돼 사찰 기능을 이어갔지만 교회나 공공시설 등으로 용도가 바뀐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본인이 건립한 사찰은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한국 사회와 불교가 겪은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유산이라는 시각에만 가두기보다 한국 근대 불교 건축의 한 축으로 보고 그 안에 쌓인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연구소와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근대 불교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가치를 화쟁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동천 국립목포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 사찰과 한국 사찰 모두 한국 근대 불교 건축을 구성하는 한 축이었다며 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역사적 맥락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단순하게 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화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불교의 층위가 있고 신민지배의 층위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 안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앞선 발표에서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기준을 기존의 물질적 형태적 원형 중심에서 유산이 지닌 가치와 이를 드러내는 요소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찰의 공간 구성과 주변 환경부터 수행과 예불 등 승가 공동체 활동 역시 불교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사찰의 증축이나 중창, 불상과 불화의 이전 등을 결정할 때도 유산이 지닌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존 관리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 사찰 공동체와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 근데 불교 유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치와 원상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0: 그것이 합리적 의사 결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유무형의 가치를 보존과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화쟁의 관점을 유산 정책에 적용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2: 근대는 전통과 새로운 문물이 만나고 불교 역시 계승과 변화가 함께 어우러진 시기였던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서로 다른 가치와 역사적 경험이 만나고 변화해온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대 불교 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살피고 새로운 보존관리 방향을 모색한 이번 세미나는 유산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사찰 음식 명장으로 사찰 음식 대중화를 통한 음식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국가 행사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개호 스님은 어제 열린 제53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호됐는데요. 불교 문화를 통한 치유를 목표로 더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올해 8월까지 방한 외국인은 1,505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이상 늘어난 수치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입니다. K-관광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인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한국 관광 활성화에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게 증명됐습니다. 문체부가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53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수여되는 국민훈장은 총 5등급으로 나뉘는데 동백장은 3등급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사찰 음식을 통해 음식 관광을 활성화하고 APEC을 비롯한 국가적 행사를 지원해온 진관사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높이 평가한 겁니다.
5: 대한민국 관광의 내일은 분명합니다. 언젠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서 반드시 가봐야 하는 나라, 한 번 오면 또 찾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4: 2006년부터 진관사 주지에 이어 회주 소임을 맡고 있는 개호 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물론 문화유산 보존과 불교 문화 세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2009년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2017년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된 스님은 다수의 강좌와 시연회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6: 진관사 같은 경우에는 사찰 음식을 좀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4: 개호 스님은 진관사가 세계 각국 국빈과 외교 사절이 찾는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도록 이끌었습니다. 연간 80여 개 국가에 정부기관, 국회, 법원, 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진관사를 찾아 한국 사찰 음식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7: 한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4: 스님은 2010년 사단법인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를 설립해 3년 뒤인 2013년 국가 무형 문화재 지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생명을 위무하는 평화의 장으로 매년 종교의 경계를 넘어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7: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아픈 사람도 그렇고 병고 또 전쟁 기아에서 허덕이는 지금 또 기후위기잖아요. 또 다 음식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4: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과 사찰 음식, 전통 불교 문화를 통해 한국 관광의 질적 도약을 이끌고 있는 개호 스님. 이번 동백장 수호는 종교적 수행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인의 자산으로 승화시킨 불교계 노력의 값진 결실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고려보라는 섬세한 선묘와 화려한 금빛 장식으로 우리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반세기 동안 오직 불화 조성에 매진해온 해담 스님이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했는데요. 높이 5m에 이르는 압도적인 대작들과 천년의 장엄이 담긴 전시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화려한 문양의 옷자락 사이로 자비로운 관음보살이 자태를 드러납니다. 높이 5m 압도적인 규모의 수월관은 보살상입니다. 한눈에 담기는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투명한 천의 자락과 금리 문양 곳곳에는 고려불화 특유의 섬세한 선묘와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색채가 고스란히 살아 숨쉽니다. 반세기 동안 고려불화에 헌신해온 해담 스님의 대표작 130여 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이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9: 한결같이 그 세월을 이 화불 조성에 진력을 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한계를 초월한 운명적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 수월관음 보살상 곁에는 수많은 나안이 화면을 가득 채운 500나안상이 자리합니다.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를 한 나안들의 모습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그 옆으로는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한 화면에 담은 아미타 삼존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작품 역시 높이가 5m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크기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의 얼굴과 옷자락, 작은 문양까지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 전시에선 현재 전해지는 고려불화의 도상과 문양, 전통 제작 기법 등을 바탕으로 해담 스님이 오랜 시간 연구해 다시 그린 재현작을 선보였습니다.
10: 스님의 폭넓은 불화의 세계는 참으로 위대할 정도입니다. 이게 마지막 전시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의 그 노고에 대해서 연민의 정과 안타까운 생각을 하겠습니다. 불화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8: 섬세한 선묘와 깊은 색채, 금빛 장식으로 완성된 해담 스님의 고려불화. 그 안에는 50년 동안 작품을 살피고 전통 기법을 연구하며 부처와 보살을 표현하는 도상과 문양, 당시의 신앙과 세계관이 함께 담겼습니다. 특히 전시와 함께 그동안의 작품을 정리한 고려불화 대전집도 발간됐습니다.
11: 철학, 신앙, 사일, 삶을 흔적이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고려불화의 재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신 해담 스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8: 천년의 세월을 건너와 북끝으로 되살아난 장엄한 고려불화.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불화 대전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청도 운문사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의 방송포교 원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어제 BTN 불교TV 본사를 방문해 구본일 대표이사에게 방송포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평소 BTN의 방송포교와 드라마 붓다 등 불교 영상 콘텐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온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뜻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은광 스님은 회주 스님께서 BTN의 열혈 애청자로서 미디어를 통한 불법 전파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계신다며 명성 스님의 뜻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본일 BTN 대표이사는 명성 스님과 운문사 4부대 중에 뜻깊은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상 포교와 방송 역량 강화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현대인의 마음 치유가 결합된 미래형 힐링 해장이 펼쳐졌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서울시 후원으로 마련한 AI 마음 돌봄 체험 행사인데요. 대학 캠퍼스를 뛰어넘어 시민들 일상 속 하나의 문화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마련된 체험 공간. 체험객이 센서를 착용하자 뇌파와 맥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상태에 맞춘 뇌파 만다라 영상이 꽃피웁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개최한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 현장입니다.
13: 이제는 기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체험을 통해서 기술과 명상이 만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2: 사람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에지봇과 소셜 로봇 리쿠 등 교감형 로봇들이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며 교감하고 싱잉볼의 소리 파동을 시각화한 AI 반응형 디지털 아트.

0: 강도와 몰입감 높은 XR 명상 솔루션은 학업에 열중인 학생들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1: 학생들은 또 이렇게 로봇이나 AI 우리보다 더 친숙하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서 명상을 또는 마음을 돌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고 심화시켜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 마음 깊은 곳까지 이렇게 뭔가 마음 돌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볼까 싶어요.
2: 네팔을 체험해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그림은 약간 불안한 그런 그림이었는데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 앞서 동국대는 서울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인사동에서도 시민대상 체험 행사를 먼저 선보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첨단 마음 돌봄 기술에 지난 주말 인사동을 찾은 수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AI 기반 진단과 로봇 명상을 직접 체험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문적 연구 성과를 연구실이나 캠퍼스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현장으로 직접 가지고 나와 대중을 위한 마음 돌봄 문화로 외연을 확장한 겁니다. 대학 상아탑을 벗어나 시민들의 삶 한복판으로 다가간 AI 마음 돌봄 체험. 첨단 기술과 마음 치유의 만남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문화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경기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사업연합회 스님들은 고양시청을 찾아 자비의 이불 200채를 전달하고 상생과 화합의 복지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일교차가 커지며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고향 지역 스님들이 취약계층 이웃들의 포근한 잠자리를 챙기기 위해 고양시청에 모였습니다.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청 타운미팅실에서 자비의 이불 나눔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전달식에는 연합회장 대덕스님을 비롯해 도원스님, 본각스님 등 지역 주요 사찰 스님들과 안홍은 신도연합회장, 민경선 고향특례시장이 함께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지역 사업연합회 스님들과 처음으로 대면한 민 시장은 도의원 시절부터 스님들의 자비행을 지켜봐 왔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5: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소외된 이웃한테 전달하는 우리 불교 사업연합회 회장이신 대덕 스님을 비롯한 스님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 사업연합회가 이날 전달한 물품은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차렵 이불 200채입니다. 기탁된 이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고양시 관내 13개 동의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고루 전해질 예정입니다.
6: 청소순환이라는 저희들의 그 사람 모임체를 갖고 있어요. 봉사대원들을 2002년도부터 한 1,700, 1,800명 정도 우리가 해가지고 각 고양시 지역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는 경기북부 사업연합회가 8개 시군을 순회하며 매년 주최하는 경기북부 음악예술제의 고향 유치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6: 저희들이 음악회를 해서 그 고향 그 여기 체육관에서 우리가 한 7천 명 모여서 했거든요. 올해가 이제 그 가평에서 오고요. 내년이 남양주고 고단에서 고양시입니다.
4: 민 시장은 고양시가 인구에 비해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창릉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세수 확보 추이를 보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 내년, 내후년에 입주하고 하니까 조금 세수가 늘어날 것 같고 뭐 그래서 내후년은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답은 못 드리고.
4: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연합회 스님과 불자들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에 뛰어든 고양시를 돕기 위해 범불교 차원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신유엔이 창종 90년을 맞아 선조와 전쟁제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발원하는 축의 피안회를 봉행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23일 성지 오야소노와 응현원, 나가오카 지부를 비롯해 세계 각지 정사를 연결한 가운데 축의 피안회와 아울러 충심 회양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식에는 선조와 자연재해,

분쟁, 질병 희생자들의 극락 왕생과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고 간사이본부 만대원에 봉안될 미소지장 입혼식도 진행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이타의 마음과 미소, 화합의 실천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자며 오는 11월 22일 신유 영묘 원성 작업을 향해 함께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법회가 BTN 특별 생방송으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0월 1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골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제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슨 복을 이리도 많이 지었기에 그 어떤 공덕을 이리도 많이 닦았기에 이번 생에 우리가 이토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은 것이겠냐. 우리가 얼마나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것이겠느냐.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겠느냐. 이걸 항상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예, 큰 스님들은 해가 지면 다리를 쭉 벌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번 생 이렇게 힘들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번 생에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 도를 깨치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 이 몸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어찌할꼬 하면서 오늘도 내가 깨치지를 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마음을 깨치지를 못했구나, 이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해가 질 때 다리를 쭉 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대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우야 좀 오버다, 너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수행하시던 우리 옛 큰 스님들의 그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을, 그 정신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잘 닦아야 하고 이 소나무 방송을 보고 계신, 불교TV, BTN을 보고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잘 닦아야 하겠구나,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정말 잘 닦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심리학자들도, 또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에 의해서 인생이 펼쳐지게 되더라.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 좋은 습관의 뿌리가 바로 좋은 생각,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잘 닦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좋은 마음 가득히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하겠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부처님의 그 간곡한 말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을 봐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나, 그걸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사유하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자꾸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꾸준히 보다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 핵심, 한결같은 그 가르침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불교학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뭐 불교 교리서적이나 불교 개론서 뭐 혹은 우리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거나 듣다 보면 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해주시고자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부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는데,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한그 가르침, 한결같은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인연법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도 한결같은 핵심 주제가 인연법.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에서도 부처님께서 항상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 인과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원인,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펼쳐지게 된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 인과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끊임없이 복덕과 지혜를 닦아라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불교의 핵심은 지혜, 깨달음이지만 그 지혜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덕,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혹은 불교 공부를 하다가 좀 생뚱맞은 이상한 그런 자기만의 사고방식에 빠진 분들이 간혹 지혜, 깨달음만 얻으면 되지 복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덕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도반도 만나고 깨달음도 더 쉽게 빨리 얻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음을 얻어도 복이 있어야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게 된다.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덕과 지혜를 함께 성취해라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과법을 올바로 이해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면, 아,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히려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더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과법에 대해서 중심을 딱 세우게 됩니다. 저라고 인생 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뭐 저딴 놈들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뭐 화딱지 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저도 막 짜증나고 화딱지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 내 업이구나. 내가 지은 나의 빚이구나. 내 수행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아,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마음을 돌리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의 인연 이야기, 부처님의 인과 이야기, 불교설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들이구나,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머리로나마 확연하게 깨치게 됩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한다? 아,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내가 더 잘 닦았으면 이번 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고, 이번 생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술술 풀렸겠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고 내가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고 내가 전생에 좀 지어놓은 두터운 업보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지은 그 업보를 내가 받느라고 자꾸 이런 장애, 어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겠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이라면 마음에 딱 하고 중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복을 지어라. 자그마한 복이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도 스님들한테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아라한이 되셨는데 그만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바느질을 하려고 바늘구멍에다 실을 넣어야 되는데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바늘구멍에 실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하율 존자께서 누구라도 복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바늘구멍에 요 씨를 꿰어준다면 큰 복을 얻게 될 텐데. 그때 누군가 옆에 살며시 와가지고 아나율 존자 스님의 아나율 스님의 손에 있는 그 바늘구멍에 씨를 싹 꿰어줬대요. 아나율 존자께서 아나율 스님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대는 누구시오 누군데 이와 같은 공덕을 짓는 것이오 하고 덕담을 해주니까 너의 스승 부처님이다. 예,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나는 그대 아나율의 스승인 열애 부처님 열애인이라.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이미 모든 복과 지혜를 성취하셨는데 무슨 복을 지을 게 있어서 제 바늘구멍에 이렇게 씨를 꿰어주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복짓기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나, 열애, 부처이니라. 복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아함경이라는 경전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성불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도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뭐 복 짓는 거에 집착을 하시겠어요? 다만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불자들을 위해서 불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인 나조차도 이렇게 복 짓는 것을 좋아한다.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니시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부처님도 복짓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량한 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법문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머리 기르고 바깥세상에서 가정은 생활을 하면서 뭐 돈을 벌면서 바깥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희같이 우리같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출가자들도 복이 있어야 수행이 더 잘 되고 복이 있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빨리 성취할 수 있다.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이와 같이 복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복이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내 형편껏 재물로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내 몸뚱아리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따뜻한 눈빛, 따스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내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결국 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이것이 인연법, 이것이 인과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라다라는 이름의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책에는 그때 나이 70이었다라는 책도 있고 그때 나이 80이었다라는 책도 있고
하여튼 이 라다라는 노인이 결론은 나이가 그 당시 70 이상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70도 청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600여 년 전 나이가 70, 70, 80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죠. 이 라다라는 노인은 몹시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시는 사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스님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원에서 옷이나 음식을 얻어가지고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몹시도 가난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마땅히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할까? 부처님과 인연 있는 오늘 마땅히 제도받을 만한 인연이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마땅히 부처님의 제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지은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쫙 이렇게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살펴보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깊은 삼매 선정 속에서 사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저 라다라는 노인이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연이 무르익었다라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와, 이런 것도 부처님 정도 되시니까 다 꿰뚫어 보는 거였죠. 이 라다라는 노인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아주 깊은 성근을 심었나 봐요. 이번 생에 이 나이 많은 라다라는 노인이 마땅히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연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는 저 나이 많은 라다라는 저 노인을 머리 깎고 출가시켜서 비구 스님으로 만들고자 한다. 비구로 만들고자 한다. 마땅히 저 라다를 머리를 깎이고 출가 제자로 받을 비구가 있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직 수행이 부족하고 수행이 덜 된 비구 스님들은 깜짝 놀라고 속으로 투덜투덜 웅성웅성 했겠죠.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을 왜 갑자기 머리를 깎여서 출가시키겠다는 거야? 아니 저 절에서 사원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저 노인을 왜 갑자기 머리를 깎여서 비구 스님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짓는 것을 본 비구가 있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지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그때 비로소 지혜의 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이 공덕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기가 먹어야 할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제 바리떼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저에게 밥
한 숟가락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덕을 지은 것을, 저에게 공덕을 지은 것을 제가 증명합니다. 사실 스님에게 밥 한 숟가락 공양 올리는 게 그게 무슨 공덕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우, 야, 됐다. 야야, 니나 먹어라. 야야, 밥 한 숟가락? 에게게. 야야, 니나 먹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것도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 거룩한 아라한에게 비록 밥 한 숟갈이라 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밥 한 숟가락만이라도 바리떼에다가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이 일반 중생들이 보기에는 에게게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그 공덕이라도 헛되다 말하지 말아라. 작은 씨앗도 잘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작은 씨앗도 거대한 숲을 이루듯이 작은 복이라 해서 헛되다 말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리불이여, 저 라다라는 노인이 그대에게 그와 같은 공덕을 지었는데 마땅히 그 보답으로 저 라다라는 노인을 괴로움의 이 윤회의 세상에서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진실한 뜻을 딱 알아차리고는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께서 증명법사가 되어 은사, 법을 가르치는 법사가 되어서 그 나이 70이 넘은 80이 다 된 그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의 머리카락을 깎아주고 가사, 승복을 입혀서 계율을 내려주고 비구 스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라다라는 이 노인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착할선, 뿌리익은. 업장이 두터웠더라면 부처님과 사리불존자와 수많은 거룩한 아라한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라 해도 아이고, 그거 나 싫습니다. 왜 이 좋은 세상 머리 깎고 출가합니까? 아이고, 나 싫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무슨 수행을 합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내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산다고. 저 그냥 이렇게 살다 갈렵니다. 부처님의 말도 듣지 않고 거룩한 아라한, 대존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말씀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리불존자께서 머리를 깎여줄 때 묵묵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이 라다라는 노인이 비구스님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성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셨죠.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저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이 오, 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이 무르익었구나. 그 시절 인연이 딱 불이 반짝하고 켜지니까 부처님께서 출가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도 묵묵히 자연스럽게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라다라는 이름의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라다 비구. 이 라다 비구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 상태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자기의 법사 스승님인 사리불존자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아래예요. 그런데도 사리불 스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리불 스님,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사리불 스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나이 70이 넘어 80이 다 돼서 출가했던 라다 비구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또 어떤 책에는 나이 80에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라다 비구를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나의 수많은 제자, 수많은 비구들 중에서 가장 겸손하기로 제일, 겸손 제일 바로 저 라다 비구이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스승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저 나이가 많아서 늦게 출가한 저 라다 비구와 같이 저 라다 비구를 본받아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밥 한 숟가락 공양 올린 그 작은 공덕으로 결국 사리불 존자의 제자가 되어서 비록 나이는 매우 많았지만 사리불 존자 스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서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라다 비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차!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신도님들이 불자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불자님들이, 신도님들이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부처님의 제자라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내가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여기 잠바 입고 내가 스님이 아니라 출가자가 아니라 일반 세속의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나를 거들떠 봤겠냐. 그러니 교만해지면 안 된다. 불자들이 신도들이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출가 제자이고 소위 말하는 스님이고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쉽게 전달해 주니까 좋은 마음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교만해지면 안 된다. 오만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수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또 많은 신도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꾸준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처님께 쌀도 많이 올리고 불전에 공양금도 많이 올리고 나름대로 복 짓는다고 복 지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꾸 장애가 있고 어렵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을까요?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왜냐? 부처님은 인연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0: 주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인과법이라는 우주의 진리, 이 우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스승님이세요.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인연법, 인과법 입장에서 보면 불교를 잘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인연법이에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왜냐?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나쁜 죄업, 수많은 업보를 지었겠는가? 얼마나 수많은 빚을 지었겠는가? 그런데 이번 생에 절 좀 열심히 다니고 기도 좀 하고 수행 좀 했다고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 업장, 빚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도 내가 지은 업보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닦아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받을 업보인데 그럼 뭐하러 수행합니까? 여러분들한테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거 짧게 받는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래 받아야 할 그 업보를, 오래 갚아야 할 그 빚을 짧게 갚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요. 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하겠구나. 이와 같이 닦다 보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랫동안 갚아야 할 빚을 짧게 갚을 수 있는 묘한 인과법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행할 수밖에 없다. 닦아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행해라, 닦아라, 꾸준히 정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다 함께 불자로서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오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0: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 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달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의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재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해갑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산철벽 하면 차시방도 사생

소식은 몰잠이요. 바로 정법 활구참선법은 해갈수록에 아무 재미가 없다고 말이야. 해갈수록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에서. 그러니 무슨 재미가 거기 있을 것이냐 그 말이야. 알아들어간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 텐데 해갈수록 꽝 느껴서 의단이 통로할 뿐이니 거기에 무슨 재미 붙일 것이 있느냐? 불용 여하 우약하다. 여하 약하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잘 되느니 못 되느니 무슨 망상이 일어나니 혼침하느니 어제는 조금 되더니 오늘은 안 되느니 화두가 나한테 안 맞은가? 내가 아직 근기가 아직 약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쓸 데가 없다고 말이야. 늙었다느니 무식하다느니 여자느니 전혀 그러한 여하 약하를 여기다가 생각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다파 은산 철벽거 하면 할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안입이 설실을 통해서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 경계에 따라가지 말고 바로 그 경계에 직해서 화두를 떡 그가 거대 은산철벽처럼 가거라. 앞에 은으로 된 산이 확 앞을 갈아먹고 좌우를 봐도 철벽이 탁 막혀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거기에도 철벽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오직 알 수 없는 의단 하나만이 동로하도록 잘 된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잘 안 된다고 번외심을 내지도 말고 오직 그렇게 타성일편이 되도록 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화두를 들 때는 있는 듯하다 금방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지만 자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오직 한결같이 단정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의단으로 화두를 거각해 나가면 은산철벽처럼 꽉 맥혀서 거기에서도 이러다가 툭 깨치기를 바라거나 누가 이럴 때 나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빨리 깨닫기를 바랬어도 안 된다. 은산철벽처럼 해 가다가 어떤 기연에 그놈이 툭 터지게 돼. 의단이 타파가 될 때 바로 자기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차시방도 생사하다. 사생아가 생사. 이때가 바로 생사의 강을 건너가는 때니라. 고 조사의 개송을 읊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형제 자매 법보 제자 여러분은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시무도 소를 찾는 그림, 소를 찾는 개송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 개송은 처음에 자기도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도 조사와 다름이 없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진치 삼독 무명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잃어버린 자기의 본성을 찾는 공부를 소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소를 찾으러 나가는 데에다가 비유해서 참선해 나가는 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열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얼마만큼 가면 소를 발 자취를 보고
발자

낚시를 따라가다 보니 소가 보이고 소가 보이니까 살살 다가가서 그 소를 얻고 소를 잡아가지고는 그놈을 살살 먹여 먹여가지고 길을 들여가지고 그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는 잊어버리고 자기 사람만 딱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소도 사람도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아홉 번의 단계에 가서는 반본환원이요. 정말 그 본태평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이제 자기 수행의 그 구경체에 온 건데 우리 수행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 교화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 열 번째 입전수수 단계다 그 말입니다. 이 시부도는 중국의 어떤 선지식이 읊은 개소인데 조실스님께서 방금 조실스님 자신의 수행의 그 경험을 거기에다가 비추어 가면서 그걸 우리에게 그 시무도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열 가지 단계를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몇 번째 단계에서 애를 먹다가 그 다음에는 또 수월하게 가다가 뭐다 그런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빨리 빠르게 건너거나 천천히 건너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처철에 툭 터지기도 하고 3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내지 30년 걸리기도 하고 또 기운이 성숙하지 못하면 평생을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꼭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그런 속효심을 내서도 안 되고 빨리 얻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갈팡질팡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소걸음처럼 착실히 걸어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깊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정진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요법회는 너무너무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이 우리에게 적절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산승은 그 선방의 스님 네 몇 분과 시민 선방의 여러 분과 청년 법회 회원들이 화두를 타기를 원해서 간략히 조실스님을 대신해서 화두를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에도 그 화두에 대한 법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무엇고 이미 이 무엇고를 타고 가지고 공부하는 분은 다른 화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무엇고를 하시고 은사스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탄 분은 은사스님이 그 당신의 상자의 근기를 잘 알아서 무자 화두를 일러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무자 화두를 하되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잘 들으면 그 드는 적절한 요령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그 무자를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그 어째서에다가 의심의 눈을 거기다가 초점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뭐라 했는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고 이 무엇고는 이 무엇고 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지금 이 무엇고 하는 이놈이 무엇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구쳐서 든다면 더욱 절묘할 것입니다. 아,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해나가되 미간 눈과 눈, 눈썹 사이에다가 거기다 너무 힘을 주고
머리로 하다 보면 상기가 오는 거죠.

계시니까 단전호흡을 서서히 하면서 화두를 배꼽 밑에 단전에다 두고 관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참선법문이라고는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 댁에 가셔서 그 녹음 테이프를 10번, 20번, 100번을 딱 들으면서 하시면 자연히 아주 자상하고 구체적인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졸심 법문에도 판치생모 화두를 말씀하시다가 이제 판치생모를 들으시니까 이목고 뇌동댕이 쳐버리고 판치생모 해야겠다 그러시지를 말고, 졸심이 판치생모에 대한 법문을 하셨지만 그 전에 이목고를 쭉 하시던 분은 계속해서 그 이목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스님한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그렇게 법문을 듣고 관세음보살 해왔는데, 하다가 여기 와서 이목고 화두를 탔다고 말이요. 그런데 지난번 언젠가 산승이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야지 이 화두 하다 저 화두 하다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어느 스님이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했으니까 얘 이목고 뇌동댕이 쳐버리고 관세음보살만 해야겠다. 선방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려면 여기까지 오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세음보살을 했지만 저 관세음보살로서 신심과 수행해 나가는 기본을 잘 다졌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한 말을 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참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부처님으로부터 달마스님까지 28대, 육조스님까지 33대, 현재 조스님까지는 77대가 법의 등불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문자 견성성불법으로 그렇게 법도 이어오면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팔만대장경이 우리나라 해인사에 봉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그 팔만대장경과 불국사 석굴암 부처님과 종묘 세 문화재가 유네스코로부터서 이 세계의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불이 타지 않도록, 습기가 침범하지 않도록, 벌레가 먹지 않도록, 또 도적이 침범 못하도록 잘 보존해서 몇천 년이고 몇만 년이고 보존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서 팔만대장경을 모신 목표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인사회까지 팔만대장경이 모셔졌는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해에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통곡을 하고 머리를 땅에다가 부딪히면서 통곡을 하니까 어떤 늦게 된 스님, 조금 멋스럽게 말해서 늦게 끼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통곡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은 부처님이 계셔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계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좀 자유롭게 좀 살 때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울었었냐.

그렇게 소리를 지른 스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섭존자께서 아하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 100일 만에 500성승을 모아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결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속기술로 했는지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녹음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전해온 바로는 외워가지고 아란존자를 시켜서 쭉쭉쭉쭉쭉쭉 어디에서 누구 있을 때 어떻게 이 법문을 하셨다 쭉쭉 외우면 500성승들이 과연 그렇게 했다고 전부가 인정을 하면 그것으로서 또 한 경전이 결집이 되고 해서 외워가지고 결집을 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워가지고 무슨 결집이 되냐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한 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아란존자는 외우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력이 좋았으니까요. 제1회는 그렇게 500성승이 모여서 왕사성 칠엽굴에서 제1회 결집을 했고 두 번째 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100년 만에 야사라고 하는 존자가 제1회를 해가지고 비사리성에서 700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제2회 결집을 했습니다. 또 제3회 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330년 만에 아유광의 보호 아래 제수라고 하는 존자의 사회로 파타리자 성에서 10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제3회 결집을 했던 것입니다. 제4회 결집은 불멸후 600년경에 가니세카 왕의 적극적인 보호 아래 가슴미라에서 협존자와 세우존자를 상좌로 500의 성자들이 모여서 제4회 결집을 했습니다. 그때 3장을 결집을 하고 그 3장에 대해서 주석도 달고 그랬습니다. 그 뒤로 대승경전이라든지 또 이 그 밀교 그런 경전도 보다 결집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자세한 것을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3장 법사 구마라십이라든지 현장 법사 그 밖에 많은 범어와 중국어에 통달한 성자들이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티베트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한문 경전으로 된 것을 그 고려 현종이 이 그것을 그 원본을 책으로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그 경판에다 새겼습니다. 새겼는데 무슨 목적으로 새겼느냐 하면은 그란 적들이 그 우리나라를 침범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5048권의 그 경전을 새겨가지고 부인사가 아마 경북 영천에 있는 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부인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1232년 고종 19년에 몽고병이 침입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리니까 1236년 4년 뒤에 그 고종이 다시 경판을 새기기를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에 걸쳐서 강화도에서 1511부 6802권이고 판수로는 8만 1258장이라고 그걸 완성을 해서 해인사에 봉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 선원사에 보관했다가 이태조 7년에 1398년에 서울 지천사에 옮겼다가 다시 해인사로 옮겨 모신 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해인사에 잘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했던지 소금물에 당

우고 말리고 뭐다 치를 먹이고 해가지고 한 장도 버려지 먹은 것도 없고 귀지도 않게 해서 잘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존이 되어서 그건 대단히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영구히 잘 보존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21세기를 우리는 맞이한 마당에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세계가 다 자기 있는 곳에서 미국에서나 소련에서나 영국에서나 독일에서도 컴퓨터만 누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열람할 수가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 대장경을 본따서 신수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산화를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신수대장경은 세계에서 다 열람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잘 되고 좋은 경전이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전을 보려면 여기까지 와야만 됩니다. 그렇게 쉽게 팔만대장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모셔진 팔만대장경을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라도 외국에 있는 어떤 불교 학자라도 그 팔만대장경을 거기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고려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불사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불사는 국가적으로 해야 할 만한 불사고 또 국가에서 못하면은 불교 종단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라는 IMF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말이 아니고 종단은 참내 입으로 벌리기도 참안 되었지만은 종단이 저렇게 분교가 일어나가지고 시끌사끌한데 그런 불사를 할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다행히 불보살 화현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이 전산화 불사를 9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삼성문화재단에서 이 불사를 찬동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내서 그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본 입력은 되었으나 그것을 한자 한자 틀림없이 되었나 그것을 낱낱이 다 대조를 해가지고 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또 해서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집안에 앉아서 팔만대장경을 무슨 경에 무슨 품에 몇 조에 딱볼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영어라든지 세계 뭐 다른 나라 외국어로도 번역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 이래로 불교 3천년 역사 이래로 처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위대한 불사가 원력을 세운 불보살 화현에 의해서 이 불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는 우리 불교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IMF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불사를 하느냐, 동참을 하느냐, 혹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 불사에 동참을 하고 성의를 바쳐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를 내가 경전에 나온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달장자라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금강경 첨을 읽으면 기수급 고독장자라고 기수급 고독장자가 누구냐면 수달장자입니다. 그 수달장자가 나중에 처음에 대단히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져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로 뭐 속담에 못이 쫙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가난한데 부부이 굶고 살다시피 그러다가 수달장자가 밖에를 슬슬 댕겨서 봤습니다. 혹 주염이나 쓰레기통에 혹 먹다가 버린 쉰 빵 조각이라도 혹 있나 하고 보다 보니까 나무 토막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걸 맡아보니까 그 쓰레기 속에서 주셨는데 향내가 진동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놈을 씻어가지고 보니까 전단한 나무 토막이라. 그놈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쌀 너머를 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 날을 굶다시피 하다가 쌀 너머를 구했으니. 그 쌀 너머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부인 보고 우선 한 말만 밥을 해가지고 오늘 좀 배를 좀 채워야겠다. 밥을 하라고. 나는 슬슬 다시 가서 쓰레기통에 배추 이파리나 무 이파리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주워가지고 가서 다갈다갈 끓여서 먹어야 할 테니까 끓이라고 밥을 하라고 해서 밥을 해놓고 이제 밥이 있고 아직 수달장자 안 왔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정사에서 관을 해보시니까 수달장자가 이제 참 때가 되었구나. 수달장자를 정말 제도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사리부를 가서 수달장자한테 가서 걸식을 탁 바리떼를 가져가서 밥을 얻으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냄새는 코로 술술술 들었는데 속에서 회가 동해가지고 견딜 수 없이 근데 아 사리불 존자가 왔으니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깊은 마음으로 한말 밥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말을 퍼서 밥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목련존자 네가 또 가서 밥을 빌어오느라 목련존자 가서 밥 다 익을 만할 때 들어가서 발대를 떡 펴니까 두 말 없이 또 두 번째는 밥을 또 퍼줬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말을 퍼서 또 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시켜서 가서 밥을 빌으라. 가섭존자가 또 가가지고 밥이 김이 풀풀풀 난 데가 바르떼를 뜨고 가니까 두 말 없이 또 딱 퍼졌습니다. 그런 마지막 한 말 남은 네 말 밥을 딱 밥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몸소 바르떼를 가져가서 딱 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놈을 퍼서 딱 바리떼를 딱 받아놓고 부처님께서 작과를 하시고 축원을 하시기를 금일 죄멸 복생이니라. 오늘날 그 가난해야 할 그 죄는 없어지고 멸하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딱 축원 한마디 했는데 그때 마치 수달장자가 나물거리 주워가지고는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 부처님 와서 계시지 크게 기뻐해가지고 부처님 받은 밥 사리불 목련 가섭존재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그 밥을 퍼놓고 찌개를 끓여서 거기서 공양을 잡섰는데 공양이 끝나자 여기서 저기서 보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금은 보와 칠보와 비단과 곡식과 또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땅에서 솟아가지고 옛날에 부자의 때와 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장자는 그때 다시 잘 차려놓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까 수달장자와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도를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수달장자의 부인이라면 식구가 쫄쫄 굶다가 모처럼 얻은 거 밥 해놓은 거 스님 내가 오면 탁 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직장에 다니다가 다 퇴출당하고 또
유학 간 애들도 다 불러들이고 대학도